또 한적한 곳에서 9살 때부터 몰래 라디오를 또 암암리에 구입해서 극동 방송도 9살부터 들었었습니다. 예.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 진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라디오를 듣는 거를 알고 있을까? 남쪽에 있는 동포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알고 있을까? 막 궁금했는데 이렇게 복음도 꽝꽝 들어가고 전파 선교사님 분들도 많이 계셔서 국동 방송이 잘 들렸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여기서는 라디오를 그냥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몰래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거의 온몸으로 먹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파 같은 경우도 막 사라지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막 그 안테나를 뽑아서 입에다 무시더라고요. 몸

0: 네, 사랑했더란 애청자 여러분, 내일입니다.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12시간 동안 진행될 텐데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바로 전파 선교사와 함께라는 주제로 12시간 동안 축복의 행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했더란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방금 들으신 그 목소리가요. 네네. 북한에서 넘어온 한 자매의 고백이거든요.
1: 네네. 저도 뭐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이불을 또 둘러쓰고 또 먼 바다로 나가서 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는 그 북한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네.
1: 이 전파 선교사를 통하여 그런 곳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아멘. 여러분 듣고 계시는 이 방송, 저 북한에서는요 너무 간절하게 듣고 계신데요.
1: 네네.
0: 네, 목사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불을 쓰고 네. 저 산에서 네. 밤에 아무도 몰래
1: 네네.
0: 지하교회가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이 북한의 진짜로 탈북민들의 간증에 의하면
1: 네네.
0: 실제로 지하교회가 아주 많이 있대요.
1: 네.
0: 네. 여러분 이 귀한 사역이 70년이 됐습니다. 권사님.
2: 70년이나 되셨어요?
1: 와,
0: 네.
1: 예.
2: 그리고 특별히 이 극동방송은 상업적인 광고 없이
0: 네.
2: 이어져서 70년 동안 방송이 끊이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1: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네. 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 원, 2만 원 헌금해서요. 70년 동안 오직 복음만 전해왔습니다. 이 방송이 이제 앞으로도 영원히 끊이지 않도록 이 방송 들으신 분들께서 한번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네.
0: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내일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한 달에 방송 1분을 전하는데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1: 네.
0: 내가 한 달에 방송 1분을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 이번에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심는 기적의 헌금이 있거든요.
1: 네네.
0: 70주년을 감사하면서 나는 일시금으로 50만 원을 헌금할 거야
1: 네.
0: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 있을 일인데 오늘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미리 가슴에 품었다가 이게 또 갑자기 결정하기는 힘들잖아요.
1: 그렇죠. 흥금도
0: 네.
1: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니까
0: 네.
1: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많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라고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품으셨다가 내일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또 퀴즈 있으시죠?
1: 네. 퀴즈를 또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 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땡땡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0: 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땡땡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1: 오직 이분께만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0: 네. 네.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을까요? 보기 나갑니다.
2: 네. 첫 번째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1: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2: 네. 두 번째로 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1: 구원받을 만한 다른 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2: 네. 세 번째입니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0: 이름.
1: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2: 네. 네 번째로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1: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0: 네.
1: 목욕탕 티켓도 아니고 티켓을 주실까요?
0: 네. 네. 여러분 네 퀴즈 정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네. 만한 퀴즈 정답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은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오늘 이 이름을 믿는 분에게 이런 은총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은총이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땡땡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0: 네. 여러분.
1: 이 이름을 믿는 분은 이런 혜택을 받는다.
0: 어떤 혜택일까요?
2: 정답이 공개되어버리네.
0: 네.
2: 정답이.
0: 네. 자, 보기 드립니다.

0: 첫 번째로 제사를 이루사. 두 번째로 예배를 이루사. 세 번째로 속죄를 이루사. 네 번째로 헌혈을 이루사.
1: 네, 헌혈. 헌혈도 좋지만은 정답은 좀 먼 것 같은데요.
0: 네. 네. 답은 동일합니다. 네.
2: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이것을 이루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인데요. 1번이 제사, 2번이 예배, 3번이 속죄, 4번이 헌혈입니다. 여러분 퀴즈 문제 두 개 드렸는데요. 문제 두 개 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김치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1: 김치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김치. 아,
0: 금치.
1: 예, 김치. 네. 김치. 아, 욕심납니다.
2: 세 분에게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 찬양 나가는 동안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예수전도단 서울 화요 모임 앨범에서 모든 이름 위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아,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늘 문자 주시는 분들 번호가 안 보여가지고요. 네. 제가 걱정했었거든요.
1: 출장 간 줄 알았습니다. 네.
0: 네. 우리 1316님 변함없이 성실하게 반갑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PD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해주셨고요. 네. 오늘은 또 서울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1: 네. 불 깔고.
0: 0285님 문자 주셨네요.
2: 네. 어제 서울밤은 천둥과 번개가 치는 비오는 밤이었네요. 그런데 오늘 아침 창밖은 어젯밤에 그 소동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푸르고 맑은 가을 하늘입니다. 맑은 하늘입니다. 서울에서 전남 동부 국동방송을 듣고 있자니 또한 새롭네요.
0: 와, 우리 0285님 서울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면서 문자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1: 새싹이라서 너무 더 반갑네요.
0: 네. 예. 또 0112님께서 퀴즈 정답 보내주셨고요. 네. 5621님께서도 퀴즈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빨리 문자 안 보여서 걱정했었거든요.
1: 예.
0: 2483님도 문자 주셨네요.
2: 네. 오늘 또 강양 날씨가 청명하고 너무 좋 오네요. 오늘도 찬양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찬양을 신청해 봅니다. 기적의 하나님 찬양입니다. 극동 방송이 복음 전파 방송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직원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봅니다.
0: 아멘.
2: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2483님은 네. 광양에 계신 분인데요. 장미가 예쁘게 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1: 사진 너무 이쁘네요.
2: 날마다 이렇게 보내주신
1: 가보고 싶네요. 어딘지를 네. 몰라도.
0: 와,
1: 네.
0: 광양에 이렇게 예쁜 장미가 피어있네요.
1: 글쎄요. 네. 네.
0: 우리 0782님 어디 가셨나 되게 걱정했었는데 문자 주셨네요. 아빠 집에 양파 하역하는데 도와드리느라
1: 아 조금 늦었구만요.
0: 이제야 손이 한가합니다. 예. 라고 하시면서 1316님에게 아유 반갑다라고 문자해 주셨고요.
1: 네.
0: 목사님 권사님 PD님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0: 네. 아유 걱정했잖아요. 네. 7174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2: 네. 방금 차에 탔어요. 첫 번째 문제는 모르지만 첫 번째 정답과 함께 두 번째 정답과 함께 내일 전파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0: 와, 힘이 납니다.
1: 네.
0: 정말 내일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파 선교사라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야지 참여할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1: 네.
0: 6730님 문자도 소개해 드립니다.
2: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다리던 말씀 처방전 하이델베르크를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네,
1: 감사합니다.
0: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목사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대소율이 문답 29문항부터 31문항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예청자 여러분, 이 교리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단들이 많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이 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리를 또 항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질병이 들어오기 전에 항체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29문항부터 52문항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도신경을 근거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게 공부를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목사님만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기독론, 구원론에 접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인들이 이 기본적인 이 조직신학에 관련된 것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거 예수님이 누구,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라는 정의를 기독론이라고 하고 구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0: 인가를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29문항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곧 구주로 불리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주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는 답입니다. 첫 번째 답과 두 번째 답입니다.
1: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며 다른 이에게서는 어떤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0: 아멘.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대소리문답의 주제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30문항은 이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30문항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을 성인들에게나 예수님 말고 성인들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성인들이나 또 열두의 사도들이 우리가 믿는 것, 마리아를 믿는 것,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라는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3번과 4번입니다.
1: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가져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0: 아멘. 우리가 중세 카톨릭 천년간 타락을 하여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부정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담은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냐 하면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1: 아멘.
0: 예, 말씀 처방전입니다.
1: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0: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에 선명하게 담겨져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응급을 주신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구약 보면 호세아나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1: 아멘.
0: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0: 네,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1: 아멘.
0: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부른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답은 다른 이에게는 어떤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구주로 불러야 됩니까? 라는 데에 대한 질문이 다른 이에게는 어떤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청관계입니다.
1: 사도행전 4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0: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카톨릭에서는 그 성인들이 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빌려줘서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0: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다른 이름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1: 아멘.
0: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0: 아멘. 신인 연합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중 정가를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일중 정가는 뭐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담으로부터 죄를 정가받아요. 이걸 일중 정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 정가는 뭐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1: 아멘.
0: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이중 전가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그렇습니다.
1: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

0: 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 아멘. 이제 30문항에 대한 답변인데요. 우리가 30문항을 보면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을 성인에게나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에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3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이에요. 말씀 처방자입니다.
0: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 아멘. 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오늘날이 우리 한국 교회와 비슷하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내 바울이 죽은 거냐. 베드로가 죽었느냐.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왜 교회에서 파당을 나누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0절.
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1: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0: 아멘.
1: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0: 아멘.
1: 자, 말씀 처방자입니다.
0: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1: 아멘. 30문항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을 성인에게나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라는 답변이 4번인데요.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가져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든지 그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0: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1: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열심을 돌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0: 아멘.
1: 하나님의 열심.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0: 아멘.
1: 자, 골로새서 1장 19절 가볼까요?
0: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 아멘.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0: 아멘.
1: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화평을 이루는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이델베르크 31문항으로 가봅니다. 하이델베르크 31문항은 왜 그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기름 부은 자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자,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세 종류의 직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삼중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왕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직접 제물이 되어 어린 양 제물이 되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고요. 선지자로 오셨어. 예,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죠. 자, 왜 그는 그리스도 꼭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대한 답변인데요. 첫 번째 볼까요?
0: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1: 야,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자만 그리스도예요.
0: 아멘.
1: 우리나라에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에서 이제 200명으로 늘어났대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해라고요?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시면 돼요. 그럼 말 같지 않는데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0: 우리의 최상의 선지자와 선

0: 생이 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의지를 완전히 계시하시고.
1: 자, 1번에는 다만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2번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이고요. 3번 볼까요?
0: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1: 예.
0: 우리를 구속하셨고.
1: 아멘. 자, 구약의 어린 양 예수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오셔서 자기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그 대속의 은총을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0: 아멘.
1: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완성하고 나도 주무시고 계시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4번 볼까요?
0: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하시며.
1: 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떨어지지 않고 전파 선교가 복음 전파가 70년 동안 유지되었던 거예요.
0: 아멘.
1: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해서 예수님이 전남 동부 극동 방송에 복음 전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0: 아멘.
1: 지금까지 연결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0: 아멘.
1: 자, 다섯 번째 볼까요?
0: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가 얻은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1: 아멘.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뭘로 다스리고 계느냐? 말씀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0: 아멘.
1: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존한단 말이에요. 보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0: 아멘.
1: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성경 구절을 연결시켜 드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자, 우리가 지금 31문항에 왜 그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에 대한 답변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되고 예,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도 임명될 뿐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성령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여 이게 하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한대로 살다가 명한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예, 실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시편 45편 7절 볼까요?
0: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1: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이 왕에게 부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볼까요?
0: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1: 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바로 성령의 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30살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볼까요?
0: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 아멘. 이게 바로 임명장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임명되시고 이게
0: 아멘.
1: 바로 임명장을 받은 내용입니다. 자, 임명장을 받고 오신 그분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0: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1: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0: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1: 우리는 원래 아까 일중 전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왜 태어나자마자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다시 이중 전가시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기간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우리의 최상의 선지자와 선생이 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의지를 완전히 계시하시고 이것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0: 아멘.
1: 자, 신명기 18장 15절 볼까요?
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 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나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0: 아멘.
1: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0: 아멘.
1: 변화산에서

0: 예, 정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모세의 말도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 그 변화사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이사야 55장 4절 볼까요?
1: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망령자로 삼았나니.
0: 명령자로 삼았나니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0: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1: 아멘.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여러분 구약에서는 양잡고 소잡으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홀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0: 아멘.
1: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 시편 140편 4절 볼까요?
0: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1: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요. 멜기세덱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아브라함, 예, 모세, 다윗, 이 모든 사람들도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0: 아멘.
1: 그래서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히브리서 7장 21절.
0: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 예,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도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없는 아주 예,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0: 아멘.
1: 그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뭘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28절입니다.
0: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 아멘. 구약에 양잡고 소잡아도 너희 죄가 용서됐지 않았느냐. 물론 단회적이니까 한번 죄를 지면 또 양잡아야 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단번에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28절 볼까요?
0: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 아멘.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를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볼까요?
0: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 한 번의 제사.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하셨다는 거예요.
0: 아멘.
1: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를 지금 6장까지 강의를 거의 다 마무리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여섯 가지를 기도했거든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멘.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죠?
0: 속사람이
1: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교회가 속사람이 좀 강건해지기를 원했단 말이죠. 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죠?
0: 십자가.
1: 네,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0: 아멘.
1: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 십자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뭐 그게 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알았던 십자가, 내가 알았던 십자가는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 폭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묵상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십자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0: 아멘.
1: 네 번째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하시며 주님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중보 기도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중보 기도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마음으로도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 중보자적 기도를 한다. 이 말이 옳은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중보자적 기도는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기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기 때문에 원칙적 표현은 중보자적 기도가 맞는 표현이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천지 만물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0: 아멘.
1: 로마서 8장 34절 볼까요?
0: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1: 우리를 위해서 좀 간구해 어떤 간구를 할까요? 엉뚱한 거라. 올번 복음법화 70년이 계속 이어져서 100년, 200년 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0: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1: 아멘.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예배 생활하고 방송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아멘.
0: 자, 요한일서 2장 1절.
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0: 우리가 맨날 눈만 뜨면 죄 짓고 살잖아요. 예. 근데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대. 대언자. 그 대언자가 누구냐? 누구냐? 저 못난 문목사, 저 못난 전권사 어찌합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려고 하면 아버지 맞습니다. 예, 죄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죄인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1: 아멘.
2: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계속 이어갈 텐데요. 혹시 퀴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퀴즈 한 번만 더 드리고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목사님 퀴즈 부탁드려요.
0: 네, 오늘 퀴즈 두 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땡땡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1: 1번 방법, 2번 증자, 3번 이름, 4번 티켓.
0: 예,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땡땡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 1번 제사, 2번 예배, 3번 속죄, 4번 헌혈. 답은 하나입니다.
2: 네. 여러분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제 두 개 드렸어요. 샵 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있는데요. 우리 9507님도 오늘 들어오셨네요. 문자가 늦어서 걱정했습니다. 와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5621님께서도 아름다운 장미 사진과 함께 노랑백화 붉은 장미 한창입니다라는 문자 주셨는데요. 여러분 찬양 함께 하신 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그 이름 정말 목 놓아 불러도 부족한 그 이름, 오늘 그 이름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 문정태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0285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목사님, 저는 새내기는 아니고요. 순천에서 살 때 매일 듣고 있던 애청자예요.
1: 아, 그랬군요.
0: 예, 그러다가 예. 서울로 가셨나 봐요. 그죠?
1: 아, 예, 예, 네. 예.
0: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통독해보고 싶습니다.
1: 꼭 통독해보세요. 네. 진짜 6장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면 여러분은 에베소서를 읽어야 됩니다.
0: 네. 또 2042님께서 목사님 말씀드리시면서 아멘이라고 문자 주셨고요.
1: 예, 힘이 됩니다.
0: 5007님께서도 예. 아멘 아멘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0: 목사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 예, 지금 하이델베르크 31문항을 보고 있는데요. 왜 그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예, 이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까? 할 때 1, 2, 3, 4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 우리의 최상의 선지자와 선생이 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의지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하시며
1: 자 다섯 번째 자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의 왕이 되시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날 교회를 뭘로 보존하시냐 오직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2: 아멘.
1: 또 그가 얻는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교회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2: 아멘.
1: 시편 2편 6절 볼까요?
2: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1: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백마탄 왕이 아니라 백마탄 왕으로 오실 때는 이미 심판 주고요.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2: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삼중직으로 오셨습니다. 첫째는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2: 아멘.
1: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데도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데가 있으면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 아멘.
1: 이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0: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첫 번째 퀴즈 정답은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 퀴즈 정답은 속죄였습니다. 문제 두 개 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세 분을 선정해서 김치 당첨되셨다고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전수해주고 계시는 우리 문정태 목사님, 정정희 권사님이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지존하신 우리 주님 이름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만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뚫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던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여수중문교회 장혜연 권사님의 낙독입니다.
1: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일

0: 하나 가마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창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황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달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수를 타고 돌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를 방치하지 않고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방치한 죄는 첫째, 쓰디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고해요. 지난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다윗의 아들 압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사모하다가 병이 났잖아요. 그러자 그의 친구 요나답이 강교한 꾀를 제안했어요. 압논은 그의 말대로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하여 다말을 자기 침실로 오게 한 뒤 억지로 동침했어요. 그러고는 오히려 미움이 사랑보다 더 커져 다말을 내쫓고는 문빗장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자초지종을 들은 압살롬이 수치를 당한 누이 다말을 위로하고자 누이야 근심하지 마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이런 압살롬은 동생을 끔찍하게 아끼는 오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도 위로도 아닙니다. 새로운 폭력의 시작이기에 오히려 더 큰 근심을 가져올 뿐입니다. 압살롬의 말을 들은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지요. 왕의 딸로서 세상 부러울 게 없던 그녀가 처량하게 된 이 일은 역설적으로 축복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하셨어요. 다말은 이 사건을 통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지만 압논을 처벌하지는 않아요. 자신이 밧세바와 저지른 간음과 살인의 죄 때문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과 살을 구분하지 못한 채 가문의 치욕을 은폐하려고만 했어요. 아들 압논을 진정 사랑했다면 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 그를 돌이켜야 했지만 다윗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해요. 이에 압살롬도 압논을 미워하지만 잘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가슴 깊이 숨기고 괜찮은 척 연기합니다. 차라리 다윗에게 가서 분통이라도 터뜨렸다면 관계가

회복될 여지라도 있었겠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사기는 독한 미움은 결국 살인이라는 쓰디쓴 죄의 열매를 맺고 맙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처로 인한 분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압살롬처럼 마음속에 쌓아두고만 있지는 않나요? 회개하지 않고 방치한 죄는 둘째, 복수로 인한 불행을 낳습니다. 그 후로부터 만 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다윗과 암논, 압살롬에게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은 그긴 시간 동안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미움을 간직하면서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23절, 24절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라고 해요.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에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다윗이 거절하자 압살롬은 집요하게 간청해요. 결국 다윗은 암논을 포함한 모든 아들을 보냅니다. 다윗은 암논의 범죄에도 이용되었고, 이번에는 압살롬의 복수에도 이용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적 성전을 지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혹독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논을 향한 사리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이 압살롬에게는 얼마나 큰 저주였겠습니까? 당하는 입장보다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복수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더 불행합니다. 망치로 조개를 깨려고 하면 조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소금물에 담가두면 저절로 입을 열지요. 분노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는 억압하거나 위장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부드러운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표현하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즉시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타이밍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상대방의 간청에 못 이겨 해가 되는 결정을 한 적은 없습니까? 내 속에 오랫동안 품은 미움과 분노가 복수로 이어지지는 않았나요? 직장과 대학원에서의 훈련으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직장 생활 8년 차로 유능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던 저는 업무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하는 상사와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제 나름대로 높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에 상사의 반복적인 확인은 부담으로 다가왔지요.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 전에 업무 보고를 마쳤음에도 상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가 왔고, 저는 퇴근 후 연락은 불편하다고 표현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직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교회 공동체에 나누며 함께 기도하던 중 월급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러나 대학원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학회 업무와 논문 일정 속에서 또 다른 순종의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직장보다 더 까다로운 학회 업무를 통해 하나님은 제게 말씀 앞에 멈춰서는 연습을 시키셨어요. 작은 부당함에도 마음이 요동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된 거예요. 23절에서 암논의 죄는 2년 동안 다뤄지지 않아 압살롬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저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간 제 기준과 판단을 앞세워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요. 중간 관리자의 위치가 된 지금 후배들을 보며 나만 옳다 여긴 치기 어린 제 모습이 떠올라요. 죄의 삭슨 사망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미움과 불편함을 묵혀두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받고자 날마다 큐티하며 적용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동료와 저의 의견이 다를 때제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먼저 직장, 가정, 교회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입니다.
28절에서 압살롬은 종들에게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

0: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고 명령해요. 모든 것을 치밀히 살피고 연구해서 디데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를 기다립니다. 암논은 마치 2년 전의 일을 까맣게 잊은 듯 완전히 술에 취해 방심하지요. 결국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의 명대로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처벌하지 않으니 자신이 대신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지만 이런 복수는 사랑도 정의도 아닙니다. 복수는 또 다른 죄를 낳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겉으로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얻을 만큼 나이스하고 매력적이었지만 속으로는 시퍼런 칼을 품고 있었어요.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사실 다윗의 죄에서 시작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과 분노로 덮으려 할때 나도 무너지고 가정도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방치한 죄의 결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감춰진 내 죄를 드러내어 회개함으로 미움과 분노에서 자유하게 되고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다윗 가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보며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자녀들의 죄를 보며 다윗처럼 분노하면서도 정작 마땅한 훈육을 하지 않아 회개로 나아가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가슴 깊이 묻어둔 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복수의 칼을 품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식구들과 지체들을 조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심판하려 한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길 원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문제가 구속사로 해석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극동방송의 방송선교 역사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1956년 벽안의 선교사에 의해 한알의 밀알처럼 시작된 극동방송은 올해 장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방송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선교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파선교사를 찾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옥 같은 찬송가 31곡의 가사를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절절한 십자가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1: 내가 한 교회를 한 5년 쉬었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방학했죠. 5년 동안 어떻게 내가 생활했을 것 같습니까? 극동방송 들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교회에 못 나가고. 근데 계기가 된 게 새끼라 방학한 사람들 빨리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도 막 아 이런 코너도 있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은혜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 계기를 통해서 나도 이제 마음을 먹고 내년에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더 마음이 네, 그래, 빨리 이제 결단을 해야지 하면서 다시 교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고속방송 아니어서 내가 교회 방학 5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고속방송이 내 믿음의 진짜 저축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고속방송에 나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0: 말씀과 찬양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했습니다.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치유받은 세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어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실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갑자기 행동이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퍼붓기도 하고 또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를 가끔 만나는 어린 꼬마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식구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그래 너 한번 들어가서 할아버지 만나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꼬마가 병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간 꼬마가 20분, 30분이 되더라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분이 조금 지나니까 그때서야 이 꼬마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왔습니다. 나온 뒤에 보니까 할아버지의 모습이 변해 있었습니다. 태도가 아주 부드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친절하게 이야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참 이상합니다. 이 꼬마가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변하다니 무슨 이유가 있지라고 묻고는 그 바로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할아버지와 무슨 얘기를 나눴니? 라고 묻습니다. 소년은 대답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나눴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20분, 30분 동안에 무엇을 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어린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그 시간에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우는 순간에 또한 더불어 껴안고 울던 그 눈물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아픔이 그 슬픔이 이렇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눌 때 함께 느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오해받음과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눈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전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전고 사역.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가전고 사역. 예, 이 가전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만든 말인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첫 번째 가는 많은 사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곤대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한마디로 말해서 가전고 사역입니다. 가전고 사역.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가정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집에 가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이지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그래 냉장고 사역이다 해서 냉장고라고 기억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냉장고 맞지요? 저한테 연락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냉장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전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전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서 마지막의 사역인 가르치고 그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 그렇게 어려워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치유받은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치유받은 사람들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먼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쉽습니다. 주님께 나오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나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떤 가정에 보니까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게 하기 위하여 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아버지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몇 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전도합니다. 주님께 나온다는 그 자체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온다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오는 것은 불신자가 주님께 나오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병이라는 병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생긴 병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자신의 병을 숨기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여있는 곳에 이 나병 환자는 가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나병 환자가 가면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은 이 윗입술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고는 크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숨기고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나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생각으로 생명을 걸고 나간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올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나병 환자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은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의 용기와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주님께 나올 때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나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은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이 믿음을 귀하게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는 그가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용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백부장의 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백부장의 종.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인입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하인 중에 죽을 병으로 고생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그 종을 위하여 직접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인의 병을 위하여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인 때문에 병이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인이 믿음이 좋고 하인이 성품이 좋아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하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친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옷을 입었느냐, 오늘은 어떤 신발을 신었느냐, 오늘은 머리를 어떻게 하고 왔느냐, 오늘은 입술에다가 무슨 립스틱 색깔을 바르고 왔느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는다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내 자신이 바로 믿음 안에 바로 설 때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위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에 바로 서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가 복을 받는 놀라운

나온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치유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치유받은 사람은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렇지요? 결혼을 했으니까 장모가 있지요.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결혼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을 자세히 보면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홀먼 헌터라는 유명한 영국 화가가 있습니다. 이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죠. 문 두드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화가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기를 원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그림을 보면서 화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 그림에서 문의 손잡이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홀먼 헌터는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문 손잡이는 일부러 안 그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는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실 때 놀라운 평화가 있고 주님을 모실 때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 그곳 바로 베드로 장모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신 후에 베드로의 장모를 보셨습니다. 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실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아시지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긍휼의 눈으로 나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려운 형편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보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그녀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니까 그 연약한 그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지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환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열병이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보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세기 작가 중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가 쓴 주옥의 단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리를 걷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거리를 다니시는데 건물 위에서 어떤 사람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창틀에 앉아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왜 술에 취하여 그대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나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이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리를 거닐고 있던 주님은 창녀를 쫓아다니는 젊은이를 만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그대는 왜 음행으로 그대의 영혼을 망치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나는 과거에 맹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도시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또 길을 가시다가 이 도시 한가운데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한 늙은이를 발견합니다. 당신은 왜 여기 앉아서 그렇게 울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죽었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우는 일 말고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치유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그 시간을 잘 선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치료를 받은 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치유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즉시로 선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한 이후에 더 깊은 신앙으로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치유의 손길, 권능의 손길을 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0: 미국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위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옆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응원하신다. 결승선 너머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박수치고 계신다. 계속된 달리기로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고 가십니다. 계속된 영적인 싸움으로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 믿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과 육체와 영혼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2631 여수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유도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인생의 산을 넘어가며 목적지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작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작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내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 희망의 기회,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역전의 도구가 되고 역전의 기회가 됩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안에 믿음을 본다. 한소망교회 류용모 원로 목사님의 글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보다에 있는 내용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 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은 광양 빛된 교회 김시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듣고 소망의 기도 이어갑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극동방송의 방송선교 역사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1956년 벽안의 선교사에 의해 한 알의 밀알처럼 시작된 극동방송은 올해 장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방송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선교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파선교사를 찾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옥 같은 찬송가 31곡의 가사를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절절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목사님, 방금 들은 것 같이 내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감사하며 또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전파 선교사와 함께가 열립니다. 또 우리가 내일 이 행사를 앞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 이라도 더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0: 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송 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요. 또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순천, 여수, 또 광양, 고흥을 비롯한 전남동부 땅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요. 우리 지역이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파 선교사 모집,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전파 선교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내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생방송으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한 영혼을 위하여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세워지는 심령을 인하여 들을 수 없는 곳, 그러나 복음을 들어야 할 모든 지역에 주의 복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동부, 전남 동부 지역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순천, 여수, 광양 지역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으로 덧입혀 주시며 그 말씀의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열매들이 거두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복음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연이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 감사의 사연도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마다 목사님께서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광양 빛된교회 김시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윗, 그러면 우리가 위대한, 정말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근데 그가 막내라서 또 작아서 주목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셨습니다. 다윗의 중심과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는데요. 길바닥에 굴러다닌 돌 하나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전의 도구가 되고 또 역전의 기회가 된다고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송 가족들이 또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힘과 위로를 얻도록 말씀과 기도 부탁합니다.
1: 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또 남들이 볼 때, 관계없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심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목동에 그 양떼를 칠 때도, 홀로 있을 때에도, 그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음성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복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믿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의 반복된 삶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꺾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때에

0: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아보아 지키시니 주님, 홀로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오늘도 길을 여시고 복되게 하시니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심령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여정처럼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믿음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이 한날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사연 소개합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회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IMF 부도 이후에도 지켜주셨는데 다시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힘든 기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마 어떤 회사인지 몰라도 그 회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인 것 같습니다. 또 그 회사에 소속된 믿음의 한 지체가 회사를 위해서 그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상황, 내 모든 형편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이 나의 의도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가올 때 한없이 낙망하게 되고 절망할 때에도 주님, 주께 구하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장로님과 권사님이 믿음으로 세우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회사의 모습 가운데 한 지체로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믿사옵고
1: 아멘.
0: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익명으로 올려주신 사연 잘 문자 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품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는데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4169님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인데 몸도 마음도 굳건하게 해주시고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는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듯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0: 네, 4169님 아드님 어느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자녀 4169님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내 마음과 내 소원이 때로 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합당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 아들의 준비하는 마음 두렵고 떨릴 때에도 주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1: 아멘.
0: 주께서 길을 여심을
1: 아멘.
0: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 마음을 아멘. 품고 4169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1: 아멘.
0: 복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1: 아멘.
0: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소

0: 소식 소망에게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사연 3187님 중보기도 신청합니다. 67세 김희수 권사가 췌장암 2기 내지 3기라고 합니다. 암이 혈관을 막고 있어서 4차례 항암을 하니 암이 2.5cm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4차례 또 항암을 더하여 암을 줄여서 수술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내려주셔서 깨끗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1: 네, 김희수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187님, 함께하고 있는 귀한 김희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방송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희수 권사님 췌장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모든 항암의 과정을 만지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권사님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0: 아멘.
1: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두렵지 않으며 겁내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그 과정을 승리하는 귀한 권사님으로 붙잡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아멘. 회복시키심을 믿사옵고
0: 아멘.
1: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3187님이 올려주신 김희수 권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4차례 항암을 해서 암 덩어리를 줄여서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요. 방송 가족 여러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사연 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갑니다. 내 이름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입니다.

0: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 빛댕교회 김시병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9654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경영적인 자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어려움 속에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미수 결제, 앞으로 운영에 필요한 발주, 같이 힘내서 일할 직원들, 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저의 능력 허락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 가정에도 주님의 손길을 원합니다. 어머니께서 무릎 수술로 병원에 계시고 와이프는 뇌경색으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강과 신앙을 붙들고 지켜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여기에 필요한 치료비도 경제적으로 잘 감당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9654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아마 작은 중소기업들이 갖는 큰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결제되어야 될 많은 자금들이 미수에 그치게 되면 운영할 수 없어서 힘든데 더욱이 어머니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의 뇌경색이 그 마음을 무겁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9654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원함으로 함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주님,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어렵습니다.

0: 모든 것이 막히고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볼 수 없을 때 그 마음이 낙심, 절망, 그 어떤 곳으로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내리는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구류고사님의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머님이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가 뇌경색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그 마음을 오직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1: 아멘.
0: 회복케 하여 주셔서 어두움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빛을 보게 하시고
1: 아멘.
0: 그 소망을 따라가는 구류고사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손을 놓고 있을 그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소망이 있사오니 주님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길을 여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구류고사님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주께서 주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장에 소망을 여시고 길을 여심을 믿사옵고
1: 아멘.
0: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구류고사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그 마음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7783님 친구 아버님의 영혼 구원 위에 기도 부탁드려요. 고령의 폐렴으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차도도 없이 유도관 가운데 계신데 친구가 영접기도로 인도하려고 해도 예수님이란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진다고 또 기독교는 만들어낸 종교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고 아버님이 호소하신다고 합니다. 부디 그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 얻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0: 아멘.
1: 제야.
0: 친구 아버님의 영혼을 위하여 7783님 기도하시는데 그 친구 아버님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과 역사가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친구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그 친구가 고령의 아버님을 주님 만나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고백해 하는데 주께서 그 입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나의 영원한 구속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그 믿음의 고백이 노령에 누워있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신실하게 고백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7783님 또한 그 친구 부모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심령들이 주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주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주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히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7783님이 유독한 가운데 계신 친구 아버님을 위한 기도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호소하셨습니다.

0: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목사님께서 그 마음 품고 기도 올려드렸고요.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계속 기억하고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7475님 안녕하세요. 믿지 않는 지인 오운영을 위해 목사님과 많은 분들께 기도 요청드립니다. 몇 년 전 유방암으로 시작하여 현재 육종암 4기며 또 뼈와 림프절, 폐 등으로 전이와 재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8차까지 받고 임상 실험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급격히 악화된 몸 상태로 인해 항암도 임상 실험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통증으로 잠을 또 못 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육신의 치료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주님을 모르는 오은영 자매님, 그 영혼이 7475님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은영님 어떠한 몸의 이상으로 몸의 모든 곳에 암이 퍼져 있습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주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주께서 7475님의 기도를 통하여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안수하여 회복케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아멘. 그 오은영 자매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회복하게 하심을 믿사옵고,
0: 아멘.
1: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소망의 기도,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사연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내일 소망의 기도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애청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 평안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빛등교회 김시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힘이 되는 말씀 뜨겁고 풍성한 기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 이진아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9472번에 538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합동 순천 노편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목사, 장로 부부, 친선, 체육행사를 6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종목은 배구와 족구, 반려구, 윷놀이 등으로 진행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007번에 0691-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통합 여순 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은,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합동 순천노회 학생 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극동방송의 방송선교 역사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1956년 벽안의 선교사에 의해 한 알의 밀알처럼 시작된 극동방송은 올해 장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방송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선교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

역사를 써내려갈 전파 선교사를 찾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옥 같은 찬송가 31곡의 가사를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절절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남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0: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0: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시야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여수제일 교회 박응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택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가난하고 겸손

0: 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남 동부 지역의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남 동부 지역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과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와 거짓된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시어서 겸손히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사오니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차별금지법 입법 재논의 움직임과 법원의 동성 파트너 법적 보호 판결 등 전통적 가족 가치를 뒤흔드는 사회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성경적 창조 질서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한 교계와 시민단체의 대규모 연합 기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전국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 거대한 방파제를 구축하고 거룩한 영적 방어선 구축에 나섰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지난 13일 토요일 오후 1시 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연합 집회를 개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과 전통적 성윤리 수호를 촉구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맡은 김운성 목사는 이번 모임이 정치적 목적이나 개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한 순수한 영적 연대임을 명시했습니다. 예장합동부총회장 정영교 목사 역시 대회사를 통해 국가와 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며 교회의 목소리는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아닌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집회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평화적 시민문화운동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시 도시데이터 기준 1만 6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 반대와 태아생명권 보호를 주제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한 뒤 서대문역과 대한문을 거치는 도심 거리 행진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측은 성명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하는 위헌적 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전국 5,679개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기 위한 2016 기독학생연합기도운동 더 라이트 집회도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와 사단법인 꿈미 등이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청소년 8천여 명이 참석해 나라와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원천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학생들이 세상의 입시 경쟁과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학생 대표들은 교실 내 따돌림과 폭력 문화를 회개하며 학교마다 복음의 동아리가 일어나기를 간구했으며 현장에서 학생 450명이 학교 기도

0: 모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지역교회와 연계, 중고등학교 학원 복음화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과거의 물량주의적 숫자 목표에서 벗어나 성도 한 사람이 이웃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교단 차원의 전도운동에 나섭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도운동본부는 지난 12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오는 11월 1일을 총력 전도주일로 지정해 바로 그한 사람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병배 선교국 총무는 말로만 전하는 사역을 넘어 복음에 맞는 삶이 동반될 때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 목표를 앞세우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 9일 출정 예배를 시작으로 태신자 기도를 거쳐 11월 1일 이웃 초청 행사까지 총 8주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7.14 연합 대성회를 앞두고 영남 지역 교회의 영적 회복을 도모하는 대구 경북 연합 기도 대성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교회와 성도들은 지난 13일 대구 동신교회에서 첫 번째 지역 집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신앙 갱신과 복음 통일, 그리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형식적인 율법주의 신앙생활로 빠져들면서 기도의 힘이 죽어가고 있다며 연합기도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단에 오른 대구 경북 지역 목회자들은 분열된 나라의 공의 회복과 무너진 가정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7.14 연합기도대성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잠실 학생 체육관에서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를 주제로 대회를 이어갑니다. 한국교회의 태국 선교 7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선교 성과를 평가하고 신규 선교사 감소와 사역지 편중 등 구조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회는 어제 태국 방콕에서 선교 70주년 기념 포럼을 마무리하고 한국교회의 지속 가능한 선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권삼승 선교사는 지난 70년 동안 태국에 1,700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으나 최근 신규 유입이 급감하고 있으며 현지 선교사들의 고령화로 인한 별세 수치가 2020년대 들어 12명으로 증가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익만 태국 신학연구소 소장은 한국 선교 인력의 84.2%가 방콕 등 중북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며 동북부와 남부 무슬림 지역으로 인력을 의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회 김주만 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태국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고 건강한 현지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동반자 선교 모색에 힘쓰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7도, 순천, 광양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개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에는 심야 약국이 한 곳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바른손 약국의 김 약사님은 자기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며 매일 밤 약국 문을 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용하는 손님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6개월만 운영을 하고 결정을 하려 했지만 막상 밤에 찾아오는 위급한 환자가 생각보다 많았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약국 한편에 쪽방에서 잠을 자다가도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나와서 따뜻한 차를 권하며 상담을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 약국에는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말동무가 필요한 독거노인들, 또 고민이 있어 푸념을 하러 오는 동네 어른들이 언제나 약국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약국을 운영하는 탓에 적자도 나고 몸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아픈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기쁘다는 생각에 힘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24시간 약국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이 생각나는데요. 필요한 일을 필요한 곳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누군가를 통해 사울의 음모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배워야 될 점입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예복 위에 덧있는 옷으로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성물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간구할 때 흉패 속에 우림과 둠밈을 꺼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밝아지든 어두워지든 대제사장이 인지할 수 있는 표시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에봇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러한 다윗의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그가 내려오리라 라고 간단히 답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으로 다윗은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까지도 알기 위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가 왜 굳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해 볼 때 그는 자신을 따르던 자들의 안녕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라는 13절의 내용을 볼 때 아둘람굴에 처음 모였던 400명가량의 사람과 후에 더해진 200명의 안녕이 중요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은 그 일날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사울에게 넘겨주실 것인가 더욱더 궁금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진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로 한 날을 채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1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

0: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EU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비난 성명을 발표했어요.
1: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0: 네.
1: 핵개발을 멈추기 위한 그 조치였잖아요.
0: 그렇죠.
1: 북한은 이에 대해 우리와 EU를 비롯해서 전 세계 우려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반발하면서 비난했었죠.
0: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평화를 위한 노력들 또 북한의 변화를 위한 시도

0: 과 또 우리의 기도는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손쉽게 얻어지지 않는 만큼 통일 그리고 평화는 더 값지겠죠.
1: 네. 그 평화를 통일을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참 많고요.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함께 기도의 산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1: 아멘.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북녘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라는 아멘.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우물정 1069번으로 계신 지역과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키즈벤처의 찬송 올려드리면서 샵 1069번으로 지금 바로 출석 인사 보내주세요.

0: 생방송 OFD 오늘의 첫 찬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키즈 벤처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복음 통일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한줄 출석 인사와 함께 문자로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까요?
1: 2483님은 너무나 예쁜 공원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서

0: 오늘 광양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사냥 잘 듣고 있어요.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 통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와.
0: 지금은 집인데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 정말 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남북한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도 복음으로 통일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524님이 인천 계양에서 집안 정리하면서 방송 듣고 계시대요.
0: 네.
1: 오늘 날도 좋고 한데 깨끗하게 정리 잘하시고 더 기분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부천에서도 듣고 계신데 더워서 카페에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 하셨고 네. 일산에서도 출석해 주셨고요. 파주에서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그 독재 사회가 속히 무너지기를
1: 하시면서
0: 1113님 참석해 주셨어요.
1: 시흥에서도 오늘 퀴즈도 기대돼요 하셨는데 이외에도 여러분 방송 듣고 계시죠? 얼른 출석해 주시면서 여러분 이 출석이 왜 중요하냐면 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대표다. 우리 지역의 기도의 사명자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출석 인사 나눠주십시오. 자 OFP데이 월요일입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편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 그 은혜의 나눔을 함께하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는 오해피데이가 끝나는 시간까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6월이라서 아마 각 교회에서도 이 나라를 위한 또 우리 남북의 하나됨을 위한 이런 기도의 자리들이 참 많을 텐데
0: 네.
1: 여러분 더 신경 쓰시고 더 마음을 쓰셔서 그런 자리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또 함께 하시면서 간증도 들으시고 우리 탈북민 목회자분들이나 탈북민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좀 초대하셔서 같이 들으시면서 기도의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권면 드립니다. 혹시 그런 분들 뭐 연결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라는 분들이 교회가 있으시면 저희 극동방송 북방사역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하고요. 한편 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김석균 목사님과 찬양사역자 강중현 씨의 나는 민노라 함께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은 가볍게. 그러니까 퀴즈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네. 또 저희 힌트를 들으시면 거의 다 맞히실 수 있으시거든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뭐 1번과 2번 가운데 대화 잘 들어보시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0: 네.
1: 오늘 또 정답까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 출신의 아내와
0: 네.
1: 이곳 남한에서 태어난 남편의 대화 가운데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여러분도 이제 미리미리 이해하고 또 배워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어졌던 한 뼘의 그 거리를 좁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기다리면서 정답 보내실 때는 여러분 지역 꼭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 하나 민수 대화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우빈 씨랑 미연 씨가 아주 이쁘지 않나요?
5: 아, 그러게. 둘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려나 했는데. 야, 잘 꾸며놓고 있더라고. 둘이 아주 알콩달콩하고 너무 좋았어.
4: 그러게 말이에요. 특히 우빈 씨가 참 톱진 것 같아요.
5: 어? 톱지다고? 아, 이거 나 알아들을 것 같아. 이거 최고라는 말이지.
4: 아니, 영어로 톱이 아니라 우빈 씨가 또 잘 꾸미고 옷도 잘 입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톱지단 말이에요.
5: 아무튼 이 우빈이 칭찬하는 말인 거지 이게?
4: 아니 그럼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신혼집도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 같은데 또 살기가 괜찮으려나라고 걱정을 했는데 아주 톱지게 잘 해놓고 살더만요.
5: 톱지다라. 뭔가 내가 지금 이해는 못해도 우리도 톱지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인가?
0: 오늘은 톱지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북한어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 톱지다를 사람한테도 쓰는 거고 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쓰나 봐요.
1: 그렇죠.
0: 네.
1: 뭔가 근데 이 톱지다라는 어감만 들으면
0: 네.
1: 이 뜻일지 바로 연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네.
0: 근데 영어 톱이랑은 뭔가 조금 비슷한 느낌은 있습니다. 자, 톱.

0: 잡지다라는 북한어 표현. 우리말로는 어떤 뜻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 날카롭다.
0: 어, 우비 시장 날카롭다다. 이거인가요? 2번.
1: 겉보기보다 알차다.
0: 겉보기보다 알차다. 그쵸. 사람한테도 쓰고, 아까, 네. 어, 집, 아파트가 좀 오래돼 보였는데, 잘 꾸며놓고, 어. 너무나 좋더라고요. 톱쳐요. 이럴 때.
1: 그쵸? 그리고, 네. 5298님은 이렇게 보기 내드리기 전에 가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네. 아, 이거 같은데? 하고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문맥상 야무지다 같은데 맞나요?
0: 오, 비슷해요. 야무지다. 맞아요.
1: 그죠, 그죠. 네.
0: 사람한테도 쓰고,
1: 뭐 열매도 네. 야무지게 했다. 뭐
0: 그렇습니다.
1: 손도 야무지다.
0: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다양한 물건 사람이 아니고도 쓸 수 있는 말이니까.
1: 네.
0: 자, 톱지다라는 말 어떤 뜻일지 저희 보기 두 개 드렸잖아요.
1: 1번이 날카롭다.
0: 2번이
1: 겉보기보다 알차다.
0: 우리 지연 씨나 저를 볼 때. 아니 겉에 보이기도 이렇긴 한데
1: 네.
0: 네, 가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나와있는 사진 보고는 어머 하고 저를 보고 실망하는 분들이 좀 있겠지만
1: 아유 근데 그것도 뭐 겉만 보는 거잖아요.
0: 네, 그래요. 겉도 그쵸? 이제 말끔하고 속은 더 말끔하고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만 자 오늘 샵 1069번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는데
1: 네.
0: 제가 좀 힌트를 드려볼까요? 딸 가진 부모님, 특히 오. 아버님들이 이제 딸이 결혼한다고 네.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 사위감을. 그러면 뭔가 애가 막 좀 제비 같고 뭔가 막 날라리 같고 이래도 막상 네. 결혼시켜서 살다 보니까
1: 아.
0: 너무 괜찮은 거야, 이 사람이.
1: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0: 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1: 아, 근데 요거는 우리 6753님이 저희 셋 딸 아이들을 보면은 참 톱지네요. 사실 이런 분에게는 사실 그런 가정이 참 하기 싫은 가정일 수도 있어요.
0: 그렇군요. 자, 1번이 날카롭다고요. 2번이
1: 겉보기보다 알차다.
0: 자, 톱지다라는 북한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톱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셨던 7201님.
0: 네.
1: 저희가 이렇게 정답을 잘 보내주시는 톱진 분들에게는 톱진 선물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네.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0: 자, 오늘 다른 날보다 정답 참여 문자가 빨리빨리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늘이 낮이에요, 여러분.
1: 어려운가요?
0: 안 어려운데, 오늘. 아, 김상균 하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자, 정답 남겨주시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월요일에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 큰 일을 행하신 예라 워십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에서 온 한운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시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이 충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지척인 북한 땅에도 울려 퍼져 모두가 다 주님이 백성이 되어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는 이 죄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머리를 씻겨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백성이 된 영광을 안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구하는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가 고향인 한우슬 자매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즐겨 부르던 오늘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러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북녘 곳곳에서도 증거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양강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우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탈북민 한 자매님의 은혜받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찬송이 예수 사랑하신 분이었는데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또 이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방송 OFD에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5분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 한평차의 문제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고 계시는데 네. 아직 못 보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톱지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어요. 네. 무슨 뜻일지 1번이 날카롭다, 2번이 겉보기보다 알차다인데 네. 오늘 또 이렇게 톱진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당첨을 기대해도 될까요?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이거 같습니다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0: 네. 야, 우리 며느리가 어린 나이 잡지 않게 아주 톱져요 하시면서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 새싹이세요 이분.
1: 네.
0: 와. 그렇죠. 이 며느리나 사위 봤을 때 처음에는 뭔가 살짝 이런 느낌이 있다가 겪어보니까 진국이다 이럴 때
1: 네.
0: 톱지다라고 쓴 거예요.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네, 찬양! 마커스 워십입니다. 찬양하세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신 후에 선물까지 소개해드릴게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뼘차이 퀴즈 정답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1: 오늘의 톱지다의 뜻은 네, 겉보기보다 알차다. 2번이 정답입니다.
0: 제가 김상균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1: 그래서 0691님이 네, 또 하나 배웁니다 하시면서 정답 2번이라고도 잘 보내주셨고요.
0: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까지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북한의 한국의 문화들이 잘 또 전파돼서 네, 또 복음도 잘 전파돼서 복음 통일의 씨앗들이 널리 널리 심겨지길 기도한다고 7764님도 정답과 함께 이렇게 기도 한 줄 남겨주셨어요.
1: 그리고 톡지다라고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톡 쏟을 때 톡이 아니고
0: 톱질하다 할 때 톱이에요. 네, 톱지다.
1: 네. 그래서 대전에서 오후 출근하다가 보냅니다. 날씨가 이렇게 톱지게 덥네요. 정답 겉보기와 다르게 알차다. 8862님. 아, 이렇게 응용을 바로바로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자, 오늘도 북한어 많이 배우네요 하시면서 0308님.

0: 톱진 방송이에요 하시면서 오늘 집에 가서 네 명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랍니다.
1: 네.
0: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톱지게 살아라 축복도 해주고요. 새싹회원이신데 아 이분 이런 분께는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1: 네.
0: 1709님께 먼저 선물 드리고요. 몇 분 더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김포에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북한어 많이 배워가요. 0308님께도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친정과 시댁 다 대전이라 오전에 짬 내서 뵙고 얼굴 도장 찍고 용인 올라가는 중에 사팔사비님 출석 체크해 네. 주셨고
0: 오전에 육아하고 오후에 출근하신다고요.
1: 아이고.
0: 지친 마음과 몸에 항상 재밌는 퀴즈를 들으니까 네. 힘이 납니다. 감사해요. 이분도 아까 새싹회원이셨던 것 같은데 3208님도 제가 선물 하나 더 보내드리고요.
1: 네.
0: 오늘 이렇게 또 톱진 선물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목포에서 식사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2253님도 드리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꽤 실속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봅니다.
1: 네.
0: 6925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교회 가까이 이사 가고 싶은데 옛날 구축 아파트 위주로 보고 있어 심란하다가도 우리 주님이 톱진 곳으로 예비하신 줄 믿어 의심치 않게
0: 아멘.
1: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셨는데
0: 아멘.
1: 그런 집 예비 두셨을 거예요.
0: 아멘.
1: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자 우리 4489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당첨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또 있습니다 아셨죠?
0: 네.
1: 자 그리고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 예수께로 오세요. 아이빅밴드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0: 네.
1: 우리도 전남동부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 새로운 우리 동역자를 찾으러 잠시 자리 비워서 출장 다녀올 테니까 지연 씨 혼자 여러분 찾아뵈도 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아셨죠? 지금까지 생방송 OFD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 북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광양 열방교회는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집회란 주제로 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나기도원 임마누엘 교회 박예리 원장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9472-5387

0372번에 538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합동 순천 노패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목사, 장로 부부, 친선, 체육 행사를 6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종목은 배구와 족구, 반려구, 윷놀이 등으로 진행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007번에 0691-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통합 여순 노패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은,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합동 순천 노패 학생 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명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극동방송의 방송 선교 역사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1956년 벽안의 선교사에 의해 한 알의 밀알처럼 시작된 극동방송은 올해 장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방송 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파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를 찾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옥 같은 찬송가 31곡의 가사를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절절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15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기대보다 걱정이 먼저 앞서 떠오를 때가 있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분주해지고 이번 주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으로 함께 이어가 보고 싶은데요. 든든한 확신의 말씀, 위로의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감정이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소망과 또 구원의 확신을 주셨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수와 순천 또 광양에 어느 지역에 계시던 시간에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확신으로 힘있게 또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찬미의 음성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또 2절에서는 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이란 가사 찬송가가 들어가 있죠. 모든 걱정 내려놓고 주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깊이와 그 은혜를 묵상하기에는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멍에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다 오라고 하십니다. 혹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신가요? 찬양 속에, 찬송 속에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찬송하는데 다른 생각하면 찬송이 찬송이 아니죠. 찬송할 때 또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당연히 내려놔야 하고요. 쉴 때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2시에 왔습니까? 종소리는 아니지만 2시에 정각에 또 문자를 함께 올리시는 분들 계시네요. 서인철 PD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0: 문자를 앱을 통해서 남겨주신 우리 9396님 반갑습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하죠. 항상 감사하다라는 이 말씀 오늘따라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항상 감사하다니요. 제가 더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2시를 날마다 계속 와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9396님께 너무 고맙습니다. 제 마음이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 또 그리고 우리 907님도 오늘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 문자 함께 올려주고 계시고 8229829님도 방금 오셨습니다. 2시 왔습니다. 문자 출석 체크 문자 해주셨는데 오늘 다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함께 힘있게 찬송하는 2시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함께 하길 원합니다. 퀴즈 문제도 오늘 함께 풀어가고 싶고요. 이 퀴즈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일상의 삶 함께 나눠주시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송과 또 찬양이 있다면, 기도가 있다면 편하게 또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정답과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퀴즈 문제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인물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 이름과 관련된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좀 특별한 의미를 담은 보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충분히 잘 맞추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참에 함께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번 주님은 나의 목자, 2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3번 평화의 왕, 4번 구원의 주. 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이 이름 아닐까. 성경 말씀에도 있는데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성경에서 잘 풀어주고 있는 말씀 또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주님은 나의 목자. 그러고 보니까 찬양이 생각나네요. 주님은 나의 목자. 네, 찬양도 있는데. 2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3번 평화의 왕, 4번 구원의 주. 네, 정답 길 수가 있어서 번호로도 몇 번입니다라고 함께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몇 번이라고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협찬 지금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혹시 지금 감기 몸살이 올락말락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찜질방 이용권. 네, 한 방에 간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한번 체험하시고, 와, 피부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아무튼, 하나님이 아끼시는 우리 협찬 선물이,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그리고 또 벨루스톤 힐링 카페 벨루스톤 프리미엄 10만원 온년 체험 스톤 테라피 상품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 계실까요? 정답과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 아, 또 칫솔 사야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면 또 문자

로 참여하시면 혹시 모르죠? 또 이렇게 선물이 갈지. 네, 오늘 협찬 선물 제가 좀 자세하게 선물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선물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 주방 세제가 요즘 떨어져 가고 있다 하고 싶으신 분들 정답과 함께 갖고 싶은 품목을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국을 잘 끓이시는 분 계시다면 다시다 팩도 제가 한번 또 보내드릴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튼 원하시는 것 있다면 정답과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을 하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두시를 함께 편하게 우리 일상의 삶 사소한 우리들의 감사를 찾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함께 하실고요. 지금 찬송가 또 이어갑니다. 아이빅밴드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합니다.

1772님. 네, 2시 왔습니다. 칫솔이 너무 안 맞아서 고민입니다 하시면서 잇몸이 부었네요 이렇게 또 마음의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제가 보낸다고요. 우리 1772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치약 세트, 아 치약이 아니라 칫솔 세트 칫솔 세트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약이라고 아무튼 네. 1608님께서도 야, 정답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칫솔 사러 가려고 했는데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니까 또안줄 수가 없네요. 그래서 1608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칫솔 세트. 아, 방금 1772님과 1608님 주소 성함, 성함은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소, 연락처는 있으니까 주소 다시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도 또 이렇게 나눔의 기쁨이 있죠. 또 그리고 협찬해주시는 기업들이 또 나누라고 주신 거니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어딜 가고 계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걸음 가운데 또 우연히 또 2시 왔습니까를 들어주시면서 새싹으로 또 1608님 문 두드려 주셨는데 앞으로도 자주 오실 줄 믿고요. 함께 또 찬양하는 2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시만 된다면 꼭 와주세요. 네. 그리고 9515님께서도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늘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정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간 근무 출근 전 잠시 또 이렇게 본가 부모님 뵙고 가면서 문자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야간 근무 많이 어려우시죠? 저도 야간에 좀 근무를 서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화이팅입니다. 661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작은 감사가 모여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한답니다. 또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문자를 남겨주고 계시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주제를 나누다가 네. 또 그리고 퀴즈 문제 함께 풀어가다가 보기 중에서 목자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이 찬양도 함께하면 좋겠다. 제가 생각한 찬양은 아닌데 사실 찾다가 목자란 관련된 찬양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꽁 대신 달기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유하긴 좀 그렇지만 네, 일단은 제가 이 찬양이 울려지는 동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찬양은 아니지만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찬양으로 또 우리 하나님 또 우리 목자 되심을 또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3분 010초, 10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오늘 퀴즈 문제,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돼 있는 문제죠. 그래도 보기 함께 올려드립니다. 보기 중에서 번호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긴 답이기도 하지만 이 답을 올려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정답과 함께 이 시간 함께 듣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함께 듣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담겨진 그 마음을 문자로 함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 있을까요? 기도 제목, 또 그리고 사소한 우리들의 일상, 어디로 가고 계신지, 나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제가 잘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아무래도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 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수일까, 순천일까, 광주는 아닐 것 같고, 근데 광주에서도 들으십니다. 앱을 통해서. 네. 대구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듣고 계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또 그리고 보성군에서 살고 계실까,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 듣고 계실 텐데, 고흥에서도 듣고 계시고, 그렇지만 함께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번 주님은 나의 목자, 2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3번 평화의 왕, 4번 구원의 주. 문제와 보기 한 번만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주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3번 평화의 왕, 4번 구원의 주.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를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PD님, 문제를 못 들었어요. 아, 문제를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간절히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이분은 뒤에 사연이 좀 있는데 전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전도의 힘이 되시라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성함 연락처 3791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03호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우리 왜 못 들으셨을까요? 우리 907님은 지금 또 들으셨으니까 또 맞추실 점이 있고요. 0688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멀리서 듣고 계시네요. 네, 의정부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또 앱을 통해서, 앱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앱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다 보니까 또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또 여러 지역의 방송, 우리 극동방송 하나의 방송이긴 하지만 또 지역마다 또 이렇게 앱을 통해서 우연히 돌렸는데 2시 왔습니까가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1311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아멘. 네, 1130님도 처음으로 오늘 문자 남겨주셨는데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6345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찬양이 생각이 안 났다고 했는데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난 게 아니라 드디어 찾았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오래된 찬양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목자와 관련된 찬양 너무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양도 또 생각나네요. 네, 찬양을 듣다 보면 연결되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그 찬양의 가사들을 좀 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또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추천곡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또 2574님께서도 추천곡 올려주셨네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를 신청해 주셨네요. God with us, God with us. 아, 영어.

뭐가 약합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또 이 정답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 네, 영어로까지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 주나목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또 찬송가도 함께 듣고 와야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으로 함께 하신 분 중에 제가 또 선물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물 당첨되신 분들 주소 잘 제가 받고 있고요. 또 이렇게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뭘 말하려고 했었는데 깜빡했어요. 이제 마침 시간이었습니다. 3분 남겨두고 있어가지고.

우리 또 3791님,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늘 힘이 되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시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목자 곁에는 양이 있죠. 네, 우리가 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이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정답을 이야기하다가 깜빡을 해가지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외롭지 않고요.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힘을 얻고, 또 이후에 삶 가운데 놀라운 우리 삶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그 찬양은 AJ 워십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양으로 또 이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781님 오늘 지각하셨어요. 자주 오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늦게 오면 다 보입니다. 그만큼 또 자주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방송 처음 들은 분들도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자주 찾아와 주시고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극동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고, 복음전파 70년 앞으로도 달려갈 줄 믿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찬송 이어드리며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사람의 도리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예의가 안 맞는 일이죠. 그런데 언어의 품격은 여러분의 얼굴 화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말로 지어졌습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려버립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리죠.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합니다.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

바람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다 주시죠. 때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이웃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말 한마디가 축복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

태어나 수없이 뿌려지는 말들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털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털어는 다른 이의 가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털어는 언짢은 열매를 맺었을 내 말이 내 말의 나무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있는 말을 하게 하소서. 아하,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말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처럼 말하면 됩니다. 성경책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놀랍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단호했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았을까? 매우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왜 예수님 닮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살지 못했을까? 하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첫째 그 말끝마다 복받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입술을 열어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입술을 열면 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복받는 길, 복받아야 하는 길을 8가지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논쟁을 피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문제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동전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이 동전에 이 사람은 누구냐? 가이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논쟁거리를 우리 주님은 지혜로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닥치면 어떤 사람에게는 논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간단 명료하게 해결이 되어서 은혜가 되는 그런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입술로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어떤 논쟁이든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명료하게 말하는 연습, 예수님처럼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논쟁을 피하고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습관, 예수님처럼 말하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현장에는 항상 문제의 해결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만 만나면 그냥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는 그 현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성경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서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할 것이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배반한 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당신을 정죄한 자가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여인은 오돌오돌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제자들에게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0: 더큰 자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더 중요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곤란하지요. 여기서 누구를 지명하면 편애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또 실망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간단 명료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누구든지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곳에 서서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를 더할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욕심을 더낼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아무도 대꾸를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항상 위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 34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혈루증을 12회 동안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가 나갔으며, 또 예수님이 자기를 만졌다고 알아챘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언어 생활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은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분주하고 바쁘고 음식도 못 먹고 피곤해 있을 때 우리 주님 말합니다.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 힘들고 또 신앙생활도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기도를 올라갔던 제자들이 세 번이나 자다가 주님에게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 품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소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목마르는 상황에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이끌어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탄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가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했을 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자연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밀 떨 때에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향해도 명령했습니다. 풍랑아, 잔잔하라. 그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위로의 말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서도 당당히 말해야 됩니다. 또 세상 자연에 대해서도 당당히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에게는 단호하고 죄악에는 단호하나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대하고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그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0: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한 부부 간증 인터뷰를 했어요. 2, 3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 말씀에 예배 시간 찬양에 교회 봉사에 푹 빠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이 기다려진대요.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제가 인터뷰했던 그분들 교회 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만나고 우리 극동방송 사역 잘 도와주시는 권사님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도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셨어요. 그 권사님께 제가 인터뷰했던 그분들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 요즘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저도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신데도 미리 나온 주보만 봐도 주보에 적혀있는 설교 제목만 봐도 설레신대요. 어떤 말씀일지 이번 주는 기대가 된다고 하시면서 주일날이 기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정도 아니거든요. 교회 오래 다니면 그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설교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이 기다려지시나요? 예? 어제는 어떤 주일 되셨어요?

저랑 같이 반성하실 분들 반성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 결단하자고요.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나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자, 기분 좋은 월요일 맞고 계십니까? 어제 예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우리 주일이 기다려지는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아, 부끄럽게 저, 막 저는 그 정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반성하고, 더 기도로 준비하고. 그게 이제 내 마음, 내가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복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큰 복인데요. 진짜 6002번님도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내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도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는지 기대되고 기다려진다고. 6679번님. 이야, 이분은 5년 방학하고 나서 계약하신 분이시네요? 그쵸? 작년 1월에 저하고 통화된 분인데, 경남 김해. 너무 뜨거워요. 그래도 새끼라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일도 기다려지고, 수요일도 기다려지고. 크, 정말, 이거 돈으로 살수 없는 그 기다려짐인데. 축하드립니다. 6679번님. 우리, 5189번님, 주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늘 감사드리고 있다고. 방학도 끝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주님 떠나지 않게 찬양대 사역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저도 벌써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1102번님, 이야, 월요일인데 벌써 기다려져요? 와, 정말.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해. 기분 좋으시겠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나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막 이러면서 진짜 와 반성합니다. 35년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요즘 그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더욱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더욱 열심히 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1605번님 저하고 똑같으시네요. 저도 반성했어요. 아 진짜 15년 방학 끝낸 그때 딸이 있으셨죠? 우리 1605번님은? 지난 토요일 새끼라에서 보내주신 계약 축하 꽃바구니 친구가 잘 받았다고 사진 찍어 보내왔기에 감사 인사차 문자를 남기신다고 우리 친구 전도 요청했던 3618번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엔 친구가 남편과 아이들까지 전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쁜 소식 전해보고자 얘기 나눴어요. 방송 나오기 어렵다는데 영혼을 깨우기 위해 기회 주신 총연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린다고. 크, 우리 3618번님. 잠깐만 우리 작년 6월에 우리 6월에 통화가 됐는데 꽃바구니를 지금 받으신 건가? 네? 언제 교회를 나가신 거죠? 한번 알려주십시오. 3618번님. 남동구 인천에서 2320번님. 저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음이 복잡하네요. 마음의 상처가 저를 짓누르네요. 4918번님. 그럼요.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시죠. 그분은 전능자셔가지고 1대1로 그걸 다 하시잖아요. 1대1로.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4918번님 1대1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2088번님 인천에서 강현자 어머님과 병원 진료 마치고 모셔다 드리는 길에 저희 어머니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갈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우리 강현자 어머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 엄청 사랑하고 계시고요. 어머님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꼭 믿고 우리 어머님 꼭 나중에 천국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꼭 믿으셔야 돼요. 와, 저도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제주 한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분이시네요. 수요일 밤 주일날 뜨거운 예배 손 들고 아멘 춤추고 아멘 하다 보니까 좀 창피했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2365번님. 대단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완전

예비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니까 3618번님. 그렇군요.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계약했다고 문자 드려가지고,

0: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가 방송했었죠. 우리 최선경님, 두달 전부터 교회 나가고 새가족 그 수료도 마쳤다고. 그렇죠. 예, 네, 금요일 날 통화했었죠. 아, 우리 최선경님, 꽃바구니도 잘 받으셨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박진영님이었군요. 우리 같이 셋이 막 통화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랬었죠.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전국 생방송 새깨라 여러분께서 문자 주실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무료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사연 신청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플 메시지, 이 어플, 극동방송 어플, 이 핸드폰에 여러분께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라디오처럼 어디서나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모태신앙인데 부인께서 무교라고 하셔서 어려운 싸움이 될것 같은데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볼 거라고. 2191번님. 그렇군요. 아, 꼭 승리하시고 작전을 잘 짜시고요. 주말에 새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는데 디자이너분이 방학생이신 걸 대화하다가 알아서 주일 예배 참석 권하고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방학생인 걸 알았군요. 근데 모태 신앙인데 부인께서 무교라고 하셔서 어려운 싸움이 될것 같다. 그래요. 우리 2191번님, 한영원 사랑하는 마음 있으시네요. 응원합니다. 포도밭에서 봉지를 싸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3279번님, 꽃바구니 잘 받으셨다고 고맙습니다. 예배 자리에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9144번님, 고맙습니다. 0708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어제 알게 됐어요. 저희 큰오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 5년이라고 새끼라 PD님과 통화도 했었다네요. 오늘 택배 배송 중에 두 명에게 복음 제시했습니다. 누굴까요? 저랑 통화한 분? 큰오빠 방학 5년? 구체적으로 한번 또 이름도 알려주시고 제가 하도 많은 분들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큰오빠가 누구실지 방학 5년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혹시 지난주나 지지난주 저하고 통화가 됐든지 이 방송을 듣다가 찔림이 있어서 어제 오래간만에 내가 교회 갔다 하신 분 계신가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지난주나 지지난주, 지난달에 갔는데 아직 내가 방학을 끝내고 계약했다라는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지 못한 분 계시면 샵 1069번으로 드디어 제가 교회 갔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네, 저 드디어 교회 갔어요. 계약했습니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와 있습니다. 전도 요청. 우리 동생분이 언니를 전도하고 싶다네요. 친언니인 것 같아요. 친언니 전도하고 싶다고 언니의 전화번호와 성함을 저에게 지금 문자로 알려주셨습니다. 동생은 지금 전화 연결이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해놨습니다. 4570. 언니 이름이 권민경. 자, 언니에게 전화해봅니다.
1: 내게 사랑이 뭐냐고 여보세요?
0: 네, 권민경님 되시죠?
1: 네.
0: 제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1: 네네.
0: 동생 권전경님이 전화 올 거라고 얘기했죠?
1: 네.
0: 그래요. 언니 사연을 보냈어요. 방송 중에.
1: 네.
0: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언니한테 전화했거든요.
1: 네.
0: 동생이 언니 어떤 사연을 보냈을까요?
1: 잘 모르겠네요.
0: 틴트는 극동방송입니다. 어떤
1: 네.
0: 사연을 보냈을까요? 극동방송
1: 잘 모르.
0: 아세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어떤 방송이에요?
1: 기독교 방송
0: 그렇죠.
1: 아닌가요? 네.
0: 그러면 사연 내용이 뭐였을까요?
1: 모르겠는데요.
0: 모르겠어요?
1: 네.
0: 지금 교회 현재 다니세요? 언니?
1: 아니요, 안
0: 안
1: 다니죠.
0: 다니잖아요. 그러면 네. 무슨 사연

0: 것 같아요.
1: 교회 다녔으면 하는
0: 그럼요,
1: 사연인가요?
0: 그럼요. 교회 다시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그랬으면 하는 사연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는 거예요?
1: 10년이 좀 됐네요.
0: 10년 좀 넘었어요?
1: 네.
0: 계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1: 여기는 양산입니다.
0: 양산.
1: 네.
0: 경남 양산.
1: 네.
0: 맞죠?
1: 네.
0: 10년 전에도 그 교회를 양산에서 다니셨나요? 아니면
1: 아니요?
0: 이사하셨어요? 이사하셨어요?
1: 네.
0: 10년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1: 울산에.
0: 울산에. 그렇구나. 네. 자, 우리 보니까 동생 권전경님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우리 언니가 다시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연을 줘서 제가 전화 한번 드렸고요.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거든요.
1: 네.
0: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언니가.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네.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더치 네.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내에서 네.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거 드릴까요? 네. 어떤 거?
1: 네. 네?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0: 다시 한번?
1: 네.
0: 천천히 한 것 같은데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김치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1: 견과.
0: 캡슐 세제. 아, 오케이, 오케이. 견과. 예. 견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1: 그냥 받아도 되나요?
0: 그냥 받아도 되는데 살짝 네. 협조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네. 우리 동생이 얘기해 줄 거예요, 동생. 자, 동생 나오십시오.
2: 네. 네. 언니 정경인데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마당에서 같이 언니랑 뛰어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었잖아. 네. 그래서 다시 언니 다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네. 한국 가서 아빠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매일매일 기도하거든. 그래서 언니랑 구은이랑 나진이도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거니까 꼭 교회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
1: 고마워.
2: 사랑해.
1: 고마워.
0: 자, 우리 권민경님
1: 네.
0: 동생이 이렇게 참 울먹이면서 진심으로 네. 언니에게 얘기를 하네요.
1: 네.
0: 예전에 교회를 잘 다니셨군요, 언니가.
1: 네.
0: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1: 네,
0: 꼭
1: 감사합니다.
0: 돌아왔으면 좋겠어. 예,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1: 네.
0: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같이 하시죠.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자, 우리 권민경님.
1: 네.
0: 아까 우리 동생

0: 잠깐 아버님 얘기 하셨잖아요.
1: 네.
0: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아까 찬양 나갈 때 우리 동생하고 전화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었는데
1: 네.
0: 제가 올해 2월에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2: 아.
0: 예.
2: 그분은 시아버님이세요.
0: 예?
2: 그분은 시아버님, 저희
0: 아,
2: 시아버님이세요.
0: 시아버님이시군요. 시아버님. 시아버님하고 제가 이제 2월에 통화를 했었는데, 그 뒤로 한두달 뒤엔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우리 정경님?
2: 언니는 잘 몰라요.
0: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마 천국에서, 천국 가셨을 거고, 천국에서 흐뭇하게 이제 우리 권정경님 바라보고 계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 공장 아버님이세요.
0: 친정 아버님 살아 계세요?
2: 아니요, 아버님
0: 아, 또
2: 돌아가셨어요.
0: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2: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간간이 이제 저희가 부산의 부민교회라고 있거든요.
0: 네네.
2: 이제 주일날 아침에 8시에 박천명 목사님이 이제 설교해 주시고 하는데,
0: 네.
2: 그 교회에 어렸을 때 언니랑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거기 다니고, 이제 그때 아버님 거기에서 세례받고,
0: 네네.
2: 아버님들 경찰 찍이셨는데,
0: 네.
2: 중간에 쉬시다가,
0: 네.
2: 이제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요양보호사님이 다행히 믿으시는 분이셔서,
0: 네.
2: 같이 영접기도 받고, 이제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는 이제 그렇게,
0: 그러셨구나. 예.
2: 받은 예배, 저희 교회에서 받은 예배 드리고,
0: 예.
2: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0: 예. 그렇군요. 우리 권민경님. 자, 오늘 이렇게 또 동생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권민경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셔서, 양산에 혹시 좀 쉽지 않으시면 저희가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두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까요?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꼭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우리 언니는 견과를 고르셨는데, 동생분은 혹시, 동생분은,
2: 저는 언니가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0: 교회는 가실 거고, 교회는 가실 거고, 또 동생은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2: 저는 소곱창
0: 소곱창, 알겠습니다.
2: 아버님 좋아하셨던 거.
0: 아. 그때 살아생전에 아버님도 그때 소곱창 한번 보냈는데 그쵸?
2: 맞아요, 맞아요.
0: 부산에 계셨던 아버님,
2: 맞아요.
0: 권정경님께도 소곱창. 지금 권정경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2: 저 부산에
0: 아,
2: 있어요.
0: 지금 부산에 계속 계시는군요. 언니는 양산에 계시고. 자, 우리 권민경님,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번 주에 양산에 있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가서 예배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옛날 그 신앙생활 했던 그때 기억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알겠죠? 혹시 집안에서 지금 거의 동생 빼고 혼자 주위에 혹시 교회 다니는 분 계세요? 남편이나 혹시 친정 다른 쪽에?
2: 친정엄마 분이,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셔서 지금 세례 지난달에 받으시고,
0: 예.
2: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0: 친정엄마가?
2: 맞죠, 언니?
0: 그러니까 또 언니도 진짜 다니길 또 엄마가 간절히 원하고 있겠네요.
2: 맞아요. 저희 기도 열심히 하고
0: 그러니까요.
2: 있어요.
0: 그래서 제가 좋은 소식 꼭 기다리고 있을 테고요. 우리 권민경 님이 혹시 10년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서 기억나는 찬양, 제일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혹시? 권민경 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아니면 요즘이라도.
2: 언니 계속 그 찬양 좋아해요.
0: 예?
3: 이 하루도.
0: 이 하루도, 이 하루도, 오늘 이 하루도, 이거 맞죠?
3: 내게 주어진
0: 맞아요,
3: 하루
0: 맞아요.
3: 감사합니다.
0: 권민경님, 어떻게 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어떤 이유로?
3: 그냥 가사가 좋아요.
0: 가사가 좋아서,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뭐 이런 고백이잖아요. 맞죠?
3: 겸손하게
0: 겸손하게
3: 하소서.
0: 하소서. 어떻게 하셔서.
3: 하셔서.
0: 친절하게.

0: 하게 하소서.
1: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0: 예수님 다시 믿게 하소서. 교회 가게 하소서. 그것도 꼭 같이 고백해 주세요.
1: 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0: 예. 노력해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번 주에 가시는 걸로 약속했죠? 예? 네?
1: 노력해 보겠습니다.
0: 약속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네. 꼭 가시는 걸로. 알겠죠?
1: 네.
0: 네. 네. 고맙습니다.
1: 네, 언니야 고마워.

오늘 이 하루도 네, 다이과나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563번님께서 드디어 계약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고속도로에 계셔가지고 방송으로 통화 연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저랑 전화 통화한 분인데

드디어 개학. 아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다음에 어느 교회를 가셨고 어떻게 개학을 하셨고 개학 뒤로는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다음에 전화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송파 나루역 회사에서 듣고 계십니다. 듣고 있어요. 하고 7358번님 어플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메시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극동방송의 애청자예요. 제 친한 언니의 동생 뇌졸중으로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 중인데 현재 의식은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 5703번님 그렇군요. 아, 참 병원에서 힘든 가운데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죠. 자, 서천에서 8845, 인천 송도에서 8357번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차에서 출퇴근하면서 듣다가 어플도 있을까봐 깔고 퇴근하고 집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8858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저와 아들만 영화부 예배 겨우 드리고 있는데 남편도 꼭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남편 권진탁 사랑해. 우리 교회 꼭 같이 가자. 이렇게. 지난주 또 금요일에 또 우리 진탁님 생일이셨군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우리 남편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연 주셨는데 꼭 예,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기회 되면 우리 남편 우리 같이 전화 연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또 지금 혹시 전화 통화가 아까는 이제 우리 고속도로에 있어서 안 되는데 자, 계약한 분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저랑 통화가 됐건 안 됐건 극동방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세요. 우리 0708번님도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좀 스토리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자, 8860번님 아들 교회 안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지금 아들 전화번호도 남겨주셨는데 아들이 지금 통화가 되는지 또 아들 이름도 좀 거기다 써주시고 통화가 되면 지금 통화 가능합니다 얘기해놨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생방송에 꼭 제가 전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8532번님 노력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30년 방학 끝에 극동방송 통해 집 근처 교회 나가게 됐는데요.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 울산에서. 그렇죠. 우리 8532번님, 극동방송 듣다가 스스로 계약한 분이시죠. 스스로 기적을 우리 하나님과 만들어낸 분. 어제 남편 안수 집사로 피택 받았어요. 교회에서 낮은 자로 섬기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 동생이 오랫동안 방학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유방암 판정받고 수술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계약하고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오게 됐네요. 5765번님의 동생분 축하드립니다.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신승의 목소리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보니까요, 제가 아까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했더니 고속도로

0: 어떻게 정차를 고속도로에서 잘하셨네요. 휴게소를 들리셨는지.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예.
0: 자, 지금 어떻게 정차를 하셨어요?
1: 네.
0: 어디서요? 휴게소에서?
1: 아, 톨게이트에 빠져나와서요.
0: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옆에 정차를 했습니까?
1: 예.
0: 어디세요? 어느 지역 지금?
1: 지금 인천인데요.
0: 인천 어디에요?
1: 여기 오류동, 서구 오류동이요.
0: 서구 오류동?
1: 네.
0: 네네. 그때 저랑 이제 4월 초에 통화가 됐는데.
1: 네.
0: 바로 교회 갔어요?
1: 그렇죠. 바로 갔죠.
0: 바로 갔어요?
1: 네.
0: 원래 다니던 교회로요?
1: 예.
0: 오, 그랬구나. 그때 짧은 방학이었는데, 그렇죠?
1: 그렇죠.
0: 그래서 바로 가셨구나.
1: 그때 일 때문에 못 갔으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0: 네. 네. 주말에 주일에 일하게 되면서 그때 교회를 못 갔었죠.
1: 그렇죠. 네.
0: 근데 그 어떻게 일을 잘 조정하셨나봐요?
1: 아, 담임 목사님 배려심에.
0: 예.
1: 원래 토요일 새벽까지 일이 있어서.
0: 예.
1: 그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가고.
0: 예.
1: 그 다음 날 씻고 애들을 교회에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0: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1: 네.
0: 뭐 일하는 거가 목사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교회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일이 끝나면 잠잘
0: 예.
1: 곳이 집에 가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0: 아,
1: 일어나야 되니까.
0: 예.
1: 그래서 배려심에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0: 주무시게끔 하면,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해주셨다고요?
1: 네. 배려해주시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바로 예배 드리시고
0: 교회에서 토요일 날 자고. 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셔서. 그러면 계속 지금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0: 이야, 그렇구나. 너무 잘 됐네요. 응?
1: 네.
0: 지금 선물도 잘 받으셨나요? 그때?
1: 네, 그때 받았어요.
0: 선물 잘 받았어요.
1: 연어하고 목걸이. 예.
0: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방학하지 마시고,
1: 네.
0: 이제 그렇게까지 목사님께서 배려도 해주시면서 하시니까 잘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0: 알겠죠? 지금 이 시간에 네. 어떻게 어디 가시는 길이신데 어떻게 고속도로를 타시네요?
1: 아, 지금 편의점 전번에 납품하고 있었잖아요. 그날 네. 서울에서.
0: 네네.
1: 지금도 지금 납품하는 거거든요.
0: 아, 그렇구나. 늘 안전운전 하시고
1: 네.
0: 운전때마다 계속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군요. 그 뒤로도.
1: 예.
0: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자, 저와 함께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실까요? 감사의 기도. 더 따라서. 네. 사랑해 하나님. 네.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우리 고영주님 목사님의 배려도 있었지만은 우리 형제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드려야겠다라는 그 의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예.
0: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목사님께서 또 잘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네요.
1: 아, 예.
0: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예. 계속 청취해 주시고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십시오.
1: 예, 예.
0: 네, 고맙습니다. 아, 그 꽃바구니 축하의 꽃바구니 예. 보내드릴게요.
1: 아, 예.
0: 방학 끝내고 계약했으니까.
1: 예. 네,
0: 축하해 꽃바구니.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아, 예.
0: 네. 자, 와,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또 형제님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면서 아,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이 계셔서 또 좋네요. 자, 장미라님. 목포로 내려가는 길에 문자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잘 갔다 오시고요.

광양에서도 우리 2483번님 오셨고요. 저도 고속버스 승무직으로 이직한 뒤 주일 예배를 나가지 못해요. 내 하루도 아유 오늘 찬송 들으면서 왜 이리 눈물 날까요? 아 그래요? 일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인가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한번 잘 도전해 보십시오. 1484번님 자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온 가족이 교회 갔다 7358번님도 사연이 있는데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연락드려보겠습니다. 조현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극동방송의 방송선교 역사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1956년 벽안의 선교사에 의해 한 알의 밀알처럼 시작된 극동방송은 올해 장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방송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선교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파선교사를 찾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옥 같은 찬송가 31곡의 가사를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절절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0: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우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성찬의 신비, 성찬의 신비 이런 제목입니다. 예, 성찬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음식으로 먹는 예식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식사가 아닌 신성하고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식사이지요. 성찬식은 신비입니다. 성찬의 그 기쁜 뜻을 다 파악할 수도 또 다 표현할 수도 없는 너무나 심오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비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찬에 임하는 우리는 감격과 경탄과 찬송밖에는 드릴 것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잘 아신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가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그 구원의 감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잊을 수 없는 일이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그 유월절을 지키고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에서 친히 이 성찬식을 제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완전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짐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월절이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면 우리 예수님은 실체로 오셔서 온전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에서 떡을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주신 이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떡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은 또한 누룩 없는 떡이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유월절에는 반드시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누룩이 없다고 하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떡을 의미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구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또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잔을 주십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백성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새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천지가 변해도 변함이 없는 불변한 언약입니다. 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확실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곧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잔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잔을 마시는 자가 곧 생명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 동참하는 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함으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생명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온전한 연합으로 되어서 하나됨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으로 이 주님의 몸에 연합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된 사람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된 것 같이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

0: 성사됨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원자는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주님의 몸으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도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한 떡을 먹고 한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한 잔 그리고 한 떡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본래 우리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외인이었고 남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원한 신령한 음료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깊은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고 이 성찬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죄악을 이기는 힘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이 생명을 누리시고 이 생명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3-7573번 061-723-7573번 순천 예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29장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에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눈 큰 악으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에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에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내가 풀어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

보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린에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곧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29장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26장에서 28장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29장에서 32장까지는 일곱 번째로 애굽의 몰락과 함께 애굽에 대한 애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와 관련하여 애굽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숭배하도록 광류하는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애굽 왕을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지하였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애굽 왕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 애굽의 파멸과 황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애굽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17절에서 21절 느부갓네살의 분깃과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을 약속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피조물의 지위를 망각한 존재는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장부터 애굽에 대한 예언은 모두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16절 포로제 10년에 발생하게 될 바로에 대한 위협입니다. 둘째, 17절에서 21절 느부갓네살에 의한 애굽 정복입니다. 셋째, 30장 1절에서 19절 애굽과 그 동맹국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넷째, 30장 20에서 26절 바벨론 왕에 의한 바로의 쇠약입니다. 다섯째, 31장 아수르의 영광과 멸망을 통한 애굽의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섯째, 32장 1절에서 16절 애굽 왕에 대한 애가입니다. 일곱째, 32장 17절에서 32절 애굽의 몰락에 대한 애가의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본장에서는 매우 압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간결한 문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언어를 사용하여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절대 승리가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본장은 나일강 하구에 번성한 문명의 발상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 원조를 요청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한 애굽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 죄악으로 인한 애굽의 몰락입니다. 에스겔이 일곱 번째로 예언한 마지막 나라 애굽의 심판을 선언하는 29장에서 32장의 도입 부분으로 애굽 왕의 죄악과 파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을 무시한 애굽 왕의 죄악을 드러내고 반드시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애굽 왕의 멸절입니다. 8절에서 12절 애굽 땅이 황무하게 됨을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13절에서 16절 애굽이 4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버리도록 유도한 애굽의 파멸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6절 9절 16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표현을 세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은 각 부분에 대미해서 본 구절을 삽입함으로써 애굽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계시에 있음을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구원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1절 애굽 심판의 말미에 이스라엘 회복을 제시한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3절에서 5절 바로 왕을 악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국력과 부위에 도취되어 있는 바로 왕을 나일강과 그 지류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며 거들먹대는 악어에 비유했습니다. 사실 악어는 나일강에서 가장 포악하고 사나운 짐승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왕도 팔레스타인에서 패권을 잡고 있음을 근거로 해서 약소국들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자신을 섬기도록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바로는 자신을 절대군주로 자처했습니다. 신으로 숭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신성모독으로 간주됐습니다. 엄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음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6절 애굽의 갈대지팡이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이스라엘과의 동맹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갈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30장 1절 2절 3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이전에도 누누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왜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았는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7장 5절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과 동맹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군사 원조를 부탁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 25장 1절과 2절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하게 되고 비참한 결말을 맛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 이처럼 외적인 힘에 현혹되어 하나님 대신 사람이나 국가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셋째 10절에서 12절 애굽이 40년 동안 황무한 상태로 버려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현혹하여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했던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번창한 생활을 자랑하던 애굽의 옛 모습을 완전히 상실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였던 것처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대신 의지의 대상이 되려는 국가나 개인은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17절에서 21절 느부갓네살 왕의 애굽 침공입니다. 애굽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될 것을 언급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로를 침략했습니다. 아무런 보수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고생만 실컷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의 도구로 수고한 느부갓네살을 위하여 애굽의 보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면 기꺼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서 20절 애굽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지는 분깃을 설명하죠. 21절
이스라엘

0: 이를 위한 긍휼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를 괴롭힌 대적의 필연적인 멸망과 함께 언약 백성의 회복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상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은 두로를 공격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바벨론의 군대가 적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두로성을 보유하고 여러 해 동안 최선을 다해 공격한 결과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로의 구호들은 이미 함락을 감지하고 자신들의 재산과 보물을 미리 다른 섬에 숨겨놓고 가족들도 피신시켰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아무런 전리품도 얻지 못한 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수고에 대해 호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두로를 침공한 의도는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정복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대행한 바벨론에 대해 애굽의 전리품을 풍부하게 맛보도록 배려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조건을 온 천하에 계시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2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기가 되면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피조물의 겸손을 잊어버리고 신의 위치에 도달하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은 자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문명의 이기를 과대평가하여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헛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은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가난한 심령을 기쁘게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영원한 표적과 영원한 기적과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의 본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근거를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와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이 믿음은 이해되는 현실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첫 곡 예수가 거느리시니 백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신다면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며 그 여정을 통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찬송과 임승종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록스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 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6월입니다.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드신 시간은 없으셨나요? 힘들다, 지친다 말보다 함께하자, 너라서 참 고맙다 말로 표현해보세요. 나의 한마디가 자녀와 가족, 그리고 곁에 있는

0: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6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여수중문교회 장혜연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0: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너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랫달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를 타고 돌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극동방송의 방송선교 역사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1956년 벽안의 선교사에 의해 한 알의 밀알처럼 시작된 극동방송은 올해 장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방송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선교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파선교사를 찾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옥 같은 찬송가 31곡의 가사를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절절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광양 열방교회는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집회란 주제로 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나기도원 임마누엘 교회 박일희 원장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9472-5387, 9472-538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합동 순천 노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목사, 장로 부부, 친선, 체육 행사를 6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종목은 배구와 족구, 반려구, 윷놀이 등으로 진행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007-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통합 여순 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은,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5008번, 5008번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명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여수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기도문 맺은 말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마지막 문답인 107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의 길을 배웠습니다. 소요리 문답 99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이유와 기도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100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배웠고, 101문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102문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기도를 배웠고, 103문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104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임을 깨달았고, 105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106문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통해서 성도의 영적인 싸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7문에서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함께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 말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담력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소원과 확신의 표시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기도의 마지막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소원도 아니고 내 성공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기도의 그 마지막에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배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조계동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를 끝내는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고 인생의 목적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목적을 묻습니다. 왜 사냐? 무엇을 위해 사냐? 무엇을 이루어야 성공하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문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107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하나님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의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생활도, 우리의 직장의 생활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가 아닌 90%, 80%라고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영광을 돌려서 2% 올리고 또 누가 또 3% 올리고 4% 올리고 그렇게 해서 100%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이 납니까?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달을 봤을 때 밝게 빛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달이 밝게 비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만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요, 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요, 바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 선택받은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신자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그 길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쭉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코스, 우리의 삶의 코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인간들의 영광을 받길 원하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광을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미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들 이제 다 외우셨을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누구와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 목사님 거짓말쟁이 가짜. 근데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오직 자신의 그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쉽게 얘기해서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 땅도 하나님의 것, 바다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고 우리의 시간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자녀들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관리하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결국 최초의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간의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곳을 쌓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고 바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그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어를 다 흐트러버리시고 다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합니다. 인간의 나라는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고요. 아수르가 있었고요. 바벨론이 있었고요.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헬라가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도 있었죠. 당시 사람들은 그 나라들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독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권세는 잠시뿐입니다.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도 같습니다. 잠깐 피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다니엘 4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왕들은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왕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가장 잘 알고 깊이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바로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들, 욥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상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는 잘 안 되고 옆에 사람은 늘 잘 됩니다. 내가 산 주식은 안 되는데 남이 산 주식은 늘 잘 됩니다. 내가 팔자마자 오르고요. 내가 사자마자 또 떨어집니다. 괜히 이런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법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은 혼란과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고요. 경제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라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갖추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더 얹은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는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소요리문답 107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그에 따른 확신에 대한 표시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멘을 습관적으로 이해합니다. 기도 끝나면 아멘, 설교 들으면 아멘, 찬양을 부르면 아멘.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무심결에 튀어나올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냥 끝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관습도 아니고요. 교회의 문화도 아닙니다. 이 아멘은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확신의 선언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아만의 뜻은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견고하다, 참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기름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죄의 사함을 구했습니다. 시험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주기도문은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기도문 자체를 외울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권세가 없다면 우리는 아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들을 수 없는 존재라면, 이루어줄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아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공로, 의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눈물 나는 순간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전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기도의 마지막마다, 예배의 마지막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아멘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웠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인간이 왜 죄인인지를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웠고 성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소요리문답의 목적은 단순히 교리를 암기하기 위해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보기 위한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말하면 문법입니다. 말은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언어가 거꾸로 막 뒤섞여 있으면 전달이 잘 안 되지요. 문법이 확실하다면, 탄탄하다면 회화 정도는 가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요리 문답이 그냥 문법과도 같은 기초적인 작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안내서임은 분명합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0: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요약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더욱 읽어야 하고요. 성경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1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시작을 해서 107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교리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신앙의 결론도 하나님이고 모든 예배의 결론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 역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배운 것을 삶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잔뜩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나 안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 머릿속에 든 것을 삶으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소요리 문답이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혹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서 완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여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유명한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의 이 옥중서간 중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과정도 거침없이 조용하게 흐르는 일이란 없다. 두개 부딪히고 우회하고 혹은 자기의 맑은 수면에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각자의 인생에는 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은 자기 인생의 수면을 다시 맑게 하여 하늘과 땅이 거기에 비치도록 하는 일이다. 두 가지 말이 마음에 남는데요. 각자의 인생에는 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은 자기 인생의 수면을 다시 맑게 하여 하늘과 땅이 거기에 비치도록 하는 일이다. 해석과 반응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해석과 반응의 방식이 우리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그 해석과 반응의 밑바탕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마커스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은혜임을 함께 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본회퍼의 말처럼 인생은 결코 이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굴곡진 비포장 도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불쑥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이 우리 마음의 수면을 흐려놓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흔들릴지언정 아주 넘어지지 않죠. 날아오는 돌멩이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묵상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박소원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뜨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씨에서 딸기 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0: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박소원 교수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네.
0: 이제 방학하셨죠?
2: 네, 이제 방학했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와. 네. 아니 그 교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일 부러운 게 방학이에요.
2: 아예 근데 저희야 뭐 이제 뭐 강의 뭐 하루 이틀 나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도 좀 마음은 다르죠. 사실.
0: 마음은 좀 편하시죠. 그래도 네네, 여유가 그럼요.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2: 또 그렇긴 하네요. 네.
0: 뭐 물론 이제 방학 중에도 여전히 바쁘시긴 하시겠습니다.
2: 아예 뭐 다. 네. 네. 그렇죠. 마음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한 가지 일이. 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잘 연습을 하고 해야 될 건데 노래가 좀 나아져서 와야 될 텐데요.
0: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냥 학생들 걱정.
2: 네. 아니 이제 그걸 또 까먹고 오면.

0: 이게 이제 한 세네 달 이렇게 학생들하고 하다가 이제 또 방학을 지나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새까맣게 까먹고 온 아이들이 있어요. 예. 다시
1: 방학,
0: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1: 그러니까요. 방학 동안 실력이 늘어서 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실력이 줄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죠? 네. 옛날 저를 보는 것 같은.
0: 뭐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근데 그게 또 그래도 그 어느 정도의 리밋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아주 아래로 가진 않고요. 조금 만약에 10이 우리가 이제 최고점이라면 그래 0으로 가진 않고 한 2, 3으로는 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다시 또 쌓아야죠.
1: 네.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 아닐까
0: 네,
1: 싶어요.
0: 맞습니다. 그러면서
1: 네.
0: 좀더 2, 3, 4, 5가 좀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네. 이게 뭐 계속 잘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0: 그렇죠.
1: 잘했다가 또 어떤 때는 못해서 퇴보하기도 하고,
0: 네.
1: 네. 지지부진한 시간도
0: 맞아요.
1: 있고,
0: 네,
1: 그게
0: 맞습니다.
1: 사실은 다지는
0: 네,
1: 시간이잖아요.
0: 다져지는 시간이
1: 네.
0: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크면 아마 그냥 부러질 것 같아요. 그냥 휘어지던가.
1: 네. 그래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도 또 영적인 성장도 그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자,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오늘도 세곡 나눠주실 텐데요. 첫 번째 곡 어떤 곡일까요?
0: 첫 번째 곡은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1: 네.
0: 근데 청취자분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간구하는 날에.
1: 내가 간구하는 날에,
0: 네.
1: 네. 저는 처음
0: 아,
1: 듣네요.
0: 그래요?
1: 네.
0: 네. 오늘은 다행이네요. 같이 모르는 곡을 이야기해서.
1: 네,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이 곡은 안유연 작곡가님이 작곡하신 건데요.
1: 네.
0: 이 곡은 시편 138편의 고백을 붙들고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던 시기에 그 작곡가님이 그때 탄생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음악적으로 잘 표현이 돼 있고 앞에 부분은 너무 잔잔하게 정말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니 무너진 나의 삶 속에 희망이 있네. 너무 잔잔하게 또 상처 입은 나의 영혼 지켜주시니 그 사랑 찬양드리네. 나의 작은 호흡마저 듣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새힘 주시니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고조가 되면서 예, 곡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저는 좀 저에게 좀 위로가 그냥 좀 되었던 곡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시편 138편을 이제 찬양으로 옮긴 곡이라고
0: 네.
1: 말씀을 하셨는데요.
0: 네.
1: 시편 138편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윗이 사방에 대적들을 두고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올렸던 절박하고도 또 위대한 그 감사의 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곡, 작곡가님도 역시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영적인 또 그런 고난, 고독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곡이 탄생된 것 같습니다.
1: 네. 자,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0: 네.
1: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0: 그럴까요? 네.
1: 싶은데요.
0: 네.
1: 자, 김다솜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0: 김다솜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담대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네. 눈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정말 어떤 마법처럼 예, 바뀌는 게 아니고
1: 그쵸.
0: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또 힘들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먼저 힘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에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강하게 되죠. 담대하게 네. 되죠. 그래서 또 주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간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네,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이제 곡의 중반을 지나서 이제 후렴구로 향하면 향할수록
1: 네.
0: 음악이 잔잔한 고백에서 웅장하고 네. 또 어떤 강력한 승리의 선포로
1: 네.
0: 또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1: 네.
0: 돼요.
1: 네, 그래서 음악적 에너지가 좀 폭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 이제 저는 이제 성악가니까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크레센도 구간이
0: 네.
1: 이렇게 고조가 되는 부분들에 좀 저는 좀 노래를 불러보면서 예, 피아노 쳐보면서 노래를 하면은 전 또 막 그게 영혼에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0: 그래요. 자, 첫 번째 곡. 우리 방송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곡 넘어가

0: 네, 두 번째 곡은 오늘 나는 이게 부제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곡인데 아시나요?
1: 네.
0: 아, 그렇군요.
1: 찬양 1세대 우리 최용덕 간사님께서 네, 작사 작곡하신 그런 곡이죠.
0: 네. 네, 그러니까 최용덕 간사님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1: 네.
0: 이렇게 너무 잘 알려진 곡을 예,
1: 맞습니다.
0: 작곡하신 분이더라고요.
1: 네.
0: 뭐 매일 저희가 이렇게 진솔하게 이제 고백하는 곡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 앞에는 사실 오늘이란 똑같은 하루가 주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이 또 완전히 달라지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제 그런 말들을 이렇게 가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찬양의 그 배경이 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관계에 어떤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0: 네,
1: 네. 최용덕
0: 맞습니다.
1: 간사님께서.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가사를 적으셨다고 했던 그 간증이 기억나는데요. 네. 오늘 나는 이게 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할 때그 자괴감, 예. 이 찬양의 그 가사에 나타난 최용덕 간사님의 그 마음도 어떤 자괴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예. 한탄하는 그런 가사잖아요. 예.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도 한번 좀 비춰보고
0: 되돌아보고,
1: 되돌아보고 네 그럴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오늘 나는 최용덕 간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인데요. 함께 들으시죠.
0: 네.

0: 최영도 간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오늘 나는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찬양사역자가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겪는 일들을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정직하게 이렇게 시로 적는다는 게 그리고 이걸 찬양으로 만든다는 게 이게 정직하고 진솔하니까 더 공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을 이제 하러 가기 전에 항상 혼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골방에서 또 나의 공간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네, 나는 이렇게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도 되는 나의 영적인 마음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네. 막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아마 이분도 아마 그 마음을 담아서 이 곡을 쓰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0: 음악을 하시는 사람들뿐만이 네. 아니고 이 사역자들은 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 네. 마음의 상태를 계속 돌아보고 또 반추하고 반성하고 맞아요. 하는 그런 네. 시간들이 있어야 이게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사역 가운데 흘러갈 수 있지 않나.
1: 맞아요. 네,
0: 그런 생각을
1: 안 그러면 해봅니다. 무대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1: 예, 좀 네. 예,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항상
1: 그런 말씀하시죠.
0: 네, 자신을 겸비하고 자신을 아마 돌아보실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최영도 간사님의 어떤 음악적인 특징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상당히 소박하신 것 같아요.
1: 네. 네,
0: 음악 자체가. 그죠?
1: 네, 네. 소박하고 담담하고.

0: 하고, 예, 그런 선율이. 그러니까 잔잔한 피아노 반주에 이제 읍조리듯 고백하는 멜로디가 좀 매력적인 것 같네요.
1: 네.
0: 그러니까 화려함에 우리가 가려지기 쉬운 가사의 진정성, 예, 그런 음률들을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듣는 이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잘 색채 입히듯이 그렇게 입혀주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자, 두 번째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는 함께 들으셨고요. 자, 세 번째 곡, 마지막 곡인데요.
0: 네, 이거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곡입니다.
1: 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0: 네, 이 곡은 뭐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너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곡이죠.
1: 네.
0: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은 이제 크리스찬들끼리 얘기할 때참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나그 알겠어 기도할게 사랑해 축복해라고
1: 네.
0: 말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말들이 어떨 때는 또 영혼 없는 인사치레나 말버릇처럼 쓰이는지 않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거든요.
1: 네.
0: 예, 근데 이 찬양 오늘의 찬양은 이렇게 정말 내 소중한 이들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진심 어린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그 상대방은 큰 위로의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곡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김수지 씨가 불렀죠?
0: 네.
1: 네.
0: 예, 이분이 싱어송라이터고,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등장해서 이렇게 곡을 쓰고 부르셨더라고요.
1: 이
0: 물론.
1: 곡이 발표된 게 2000년이네요.
0: 네, 그러니까 1995년에 이분이 CCM계에 나오셨더라고요.
1: 네.
0: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1: 네.
0: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매년 수많은 리메이크 그리고 연주 요청이 들어올 만큼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축복송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자, 김수지 씨의 찬양. 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야, 김수지 씨라는 이름도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0: 아,
1: 같습니다. 이
0: 그런가요?
1: 찬양 사역자 김수지. 네. 반갑게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나눌게요.
0: 네.

0: 김수지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얽힌 이 작곡 배경 이야기가 있을까요?
1: 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기 식탁에 앉아서 오선지를 펴놓고 이 곡을 썼는데요. 당시 아주 힘든 일을 겪고 있던 친구가 있어서,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라고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위로를 받으면서도 너 진짜 기도해 줄 거지? 하고 몇 번이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0: 네.
1: 자꾸 되물었대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우리가 너무 입버릇처럼 기도할게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한게 아닌가 하면서 잠깐 좀 본인이 생각을 좀 다시 점검을 해봤대요. 그래서
0: 네.
1: 내가 정말 내가 내 영혼을 담아서 저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걸까?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걸까? 또 위로해주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그 친구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라는 이런 가사가 나왔다고 하네요.
0: 네.
1: 네.
0: 김수지 씨의 그 친구분은 많이 속으셨나 봐요. 너무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었나 봅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아니면 본인이 너무 힘든 시기였거나요. 그렇죠. 너무
0: 그렇죠. 네.
1: 힘든데 이거 너무 쉽게 나한테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거가 이게 좀 그냥 들렸을 수도 있었겠죠.
0: 그래요.
1: 예.
0: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곡이 김수지 씨그 당시 3집 앨범 그 타이틀곡은 아니었다면서요?
1: 네. 그래서 이 곡이 당시 3집 타이틀 곡을 제치고
0: 네.
1: 지금까지도 가장 널리 불리는 영원한 명곡이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축복해, 계속 축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0: 네.
1: 네.
0: 그만큼 이제 그 당시 성도들의 그 마음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사랑받았던 네,
1: 그러게요.
0: 그런
1: 네.
0: 곡이 됐습니다. 네. 아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김수지 씨는 아실 텐데, 김수지
1: 그렇군요.
0: 씨의
1: 네.
0: 그 뒤에 그 삶의 이야기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1: 네네.
0: 공부를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1: 네네. 그 한세대 성악가를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데뷔하신 이후에 2009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UC 버클리에서 또 심리학도 공부하셨다네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분들과 이제 같이 생활하며 부대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깊이 탐구하면서 오히려 음악적

0: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이제 그분이 곡을 쓴다는 거는 본인한테 예배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이고, 작업을 하고 녹음을 할 때까지만도 내 노래지만 음원으로 발표된 후에는 듣는 사람들의 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백이 듣는 이들의 고백이 되고 그런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들을 작곡하신다고 하네요.
1: 네.
0: 네.
1: 이런 생각을 갖고 곡을 만드시니까, 네,
0: 네.
1: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0: 그쵸.
1: 곡들이 탄생하는 거 아닐까. 네.
0: 네.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음원이 발표된 후에는 듣는 사람들의 고백이자 위로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 그쵸,
1: 네.
0: 네.
1: 남편분도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남편분이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1: 네.
0: 그 HOT, 어떤 곡인지 모르겠는데 그 HOT의 곡도 작곡을 하셨었다고 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것
1: 정말
0: 같아요.
1: 유명하신
0: 네,
1: 분이군요.
0: 그래서
1: 네.
0: 지금은 좀뭐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업도 하신다고 그냥 그렇게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1: 네. 남편분도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0: 네.
1: 우리 김수지 씨의 곡을 앞으로도 새로운 곡들을 좀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0: 그러니까요.
1: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0: 네.
1: 자, 오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자, 세 곡의 곡,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박소훈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세곡 감사드리고요.
0: 네.
1: 네, 또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찬양
0: 네.
1: 기다리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0: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팀룩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들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기서 맺겠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들과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59강 조나단 에드워드의 미국 교회 제1차 영적각성 운동 이야기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출생한 1730년은 영국에서는 웨슬레가 탄생한 같은 시대이고 독일의 경건주의 지도자 진젤르프 백작도 1700년대 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미국, 영국, 독일 중심의 부흥운동의 시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뉴 잉글랜드 청교도 해중교회 목사의 11 남매 중에 외아들입니다. 7세대는 유아 시절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19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위한 70가지 신앙의 목표를 세워 정진합니다. 하루 5번씩 기도하기 위하여 숲속 기도원을 정했고 13살 에일대학에 입학하여 19세 석사학위 받습니다.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에 능통하여 모교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석사 과정이 끝날 때쯤 거룩한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24세까지 모교에 강의하다가 목사 임직을 받고 외할아버지 교회 부목사로 2년간 섬기다가 외조부가 소천하자 그 교회 담임이 되었습니다. 그가 32살 되던 1734년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칭이 종교개혁 주제죠. 그 당시 뉴 잉글랜드에 알미니안이 들어와서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의 문제를 비판하고자 한 설교가 엄청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부흥운동이 전개되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예배의 엄숙성이 훼손되고 학문과 진정한 경건 대신 감정만 부채질한다는 일부

0: 구파의 비판이죠. 근데 해중교회는 부흥운동을 거부하는 구파와 찬성하는 신파로 분열이 되죠. 그래서 에드워즈를 지지하는 신파가 장로교 부흥신파 힘을 합쳐서 프린스턴 대학이 1746년에 세워지고 1758년 조나단 에드워드를 프린스턴 대학 총장으로 초청하였습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푸른 동산교회 김병열 목사님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인데 예, 이사야 55장 6절 찾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 우리 앞비 자우엔 분하고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낭송한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좋은 일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 그 방법의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만난다. 이것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인생에는 때가 있다. 다른 말로 기회가 있다.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 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준비한 기회를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다 받고 자기 때로 만드시는 자기 기회로 만드시는 산 축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사야 55장 6절에 때라는 단어가 두 번 짧은 구절인데 때라는 단어가 두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것은 복음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가 그토록 받고 그토록 해결하기를 원하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오늘처럼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을 때 그 때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엄숙하게 은혜로운 초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학이나 화려한 물질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정신적인 고달픔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한숨이 가득합니다. 위로가 분명히 위로를 받은 것 같은데 위로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갈증이 심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위로, 영원한 생명,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유일한 해답은 만세전에 예비된 구원 섭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채워지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 죄의 수렁과 절망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의 수렁, 절망. 절망이 뭡니까? 소망이 없어진 게 절망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나를 만나자. 죄가 생각날 때 만인간의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지구상에 왔다 간 억조 창생의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단언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손과 발로 끊임없이 죄의 늪지대를 걷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모든 타락한 죄인인데 이렇게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이 정죄, 죄로 끝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번 교회 갔더니 여러분 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소리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려고 우리를 성도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죄로 끝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안과 절망의 원인이 죄책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구세주,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만나면 평생 죄짓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로 네 죄를 사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말로 네 죄 사했다라고 죄에서 해방을 선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평생 돈만 밝혀온 세금 징수하는 사람 아시죠? 삭개오. 그냥 그 사람은 눈만 뜨면 세금 거두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또 잘못 거둔 것도 눈 딱 감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잘못 거둔 것이 있어도.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아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하고 죄짓고 살은 거 다 해결받고 용서받겠구나 라고 해서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잘못 거둔 거 돌려주지 않은 거 생각나는 대로 그 배상을 4배나 갚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가정이 구원받았다. 네가 죄에서 해방받았다. 오늘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구속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 가정에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 로마서 3장 10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의 후에 모든 이 땅에 왔다 간 모든 인간들은 저 이 말에 한 사람도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우리는 여기서 변화, 해방시켜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새로워진다. 새 것이 되게 하겠다. 새 사람 되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다.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만물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선포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새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야. 내 안에 있으면 새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육신의 고달픔 속에서 위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삶이 피곤하고 고달플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진짜 위로자, 진짜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피로가 가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고통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경기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학자가 그럽니다. 신문이 발행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나라 올해는 경기가 좋습니다라고 방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직장인들, 가사 노동

매일 시달리고 있는 주부들, 입시와 숙제에 짓눌린 모든 학생들, 이거 보면 인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신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밥을 먹으면 밥맛이 꿀맛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도 밥맛이 없고 기운이 없고 짜증나고 피곤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진짜 회복의 원료, 회복의 근원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의 상처가, 피로가, 모든 불안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한 환자가 예수님 지나갈 때 소리쳤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줄로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내 말로 네 죄 사했다. 네 믿음으로 내가 너를 고친다 라고 내가 고쳐줄 것을 믿는 믿음이 너를 고쳤다 라고 예수님 한마디에 병원 가지 않고 치료받지 않아도 단숨에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창조주 하나님 부를 때 모든 회복의 역사가, 만사 형통의 복이,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허탈과 절망이 많은 세상에 우리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간수할 곳은 은혜 받는 장소, 기도하는 교회뿐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환난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부릅니다. 내게로 와라. 나를 부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들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짐이 가볍게 하겠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 하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허무함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허무함, 마음의 허무함, 이것은 세상 그 무엇도 채워주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만 허무함 속에서 구원을, 회복을 얻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의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독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무리 좋은 분위기 속에 있어도 허무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모든 고독 속에서, 그 모든 순간에서도 주님을 만나야만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돈이 많아도, 살기 편해져도 인생은 허무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살기가 퍽퍽해도 고독하고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힌 허탈감, 절망의 너털 웃음밖에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사람의 마음은 그 허탈함과 절망감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해결받고 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실 때만 우주만물을 가진 풍성한 하나님의 풍요함을 받고 누리게끔 하나님은 사람을 설계하고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채워야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찾아야 발견된 것 같아도 허무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고독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소유, 모든 재능, 이것을 걸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업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채워집니다. 여러분, 매일 혼자 스스로도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총명과 명철을 공급받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됐음을, 총명한 사람이 됐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침에 직장 나갈 때 성경 한 구절 보고 출근할 때와 성경 한 구절 안 보고 출근할 때 상황이 똑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매 순간 마음 중심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성경 구절이 잘못 나왔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때를 주셨을 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오늘 서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예배드렸고 말씀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만났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거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그럴 때 완전한 승리와 평안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단 하루도 온전할 수 없는 험난한 고해 바다 같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형통한 비결은 오직 주님을 모시는 비결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허망한 것을 다 버리시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건강할 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때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the great man, 위대한 사람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큰 일을 만들고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해내고 일을 이루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자다. 세상에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일을 멋지게 진행하고 그 일을 완성해서 회사에다가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부를 이루고 그것이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고 인정하시는 위대한 사람은 이끌림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당으로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는 자리로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셨구나. 그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great man,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에서 설명합니다.

0: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주일 예배가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날마다 주님의 지시를 받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광스러운 복된 출발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허락해 주시고 가까이 계셔서 부를 때를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능력자는 무엇인가 내 손으로 만들어야 능력자고 위대한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자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이끄심에 순응하는 자가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날 만한 때를 만들어주시고 가까이 계셔서 부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힘 있는 자녀, 능력 있는 자녀로, 위로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푸른 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1-1825, 061-651-1825번 푸른동산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극동방송의 방송선교 역사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1956년 벽안의 선교사에 의해 한 알의 밀알처럼 시작된 극동방송은 올해 장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방송 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파 선교사를 찾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옥 같은 찬송가 31곡의 가사를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절절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수감된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이 글을 읽다 보면 감옥에 면회를 온 사람이 수감자를 위로해야 하는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쁨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기쁨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죠. 지금 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끊지 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졌다고, 바쁘다고,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젊은 날 에디슨은 청각장애를 얻게 되는데요. 노년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것은 내가 귀머거리가 됨으로써 어떠한 소음 없이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에 귀머거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귀머거리가 됨으로써 얻은 것만 생각했죠. 내게 어떤 불행이 닥쳤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게 되는 그 소중한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토요일의 햇볕이라는 에세이에는 세미 함프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50세가 넘은 비행기 공장의 직공이었지만 부인도 아이도 없이 혼자서 살아갑니다. 그가 혼자 사는 이유는 폐결핵의 반신마비 증상으로 겨우 거동만 할 수 있는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보통 사람이 가진 행복의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평일의 고된 삶을 뒤로하고 맞이한 토요일 아침, 그는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볕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 순간에 깊은 기쁨을 고백합니다. 비록 몸은 아프고 홀로 지내지만 자신에게 거저 주어지는 자연의 따스함과 살아있음, 그 자체에 집중하며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띠는 것이죠. 그의 기쁨은 건강 혹은 가진 것이 많아서 생기는 조건부 행복이 아닙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에게 허락된 작은 여유와 소박한 은혜를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절대적인 감사와 평온을 길어올리는 강인한 내면의 기쁨입니다. 세미 함프에게 토요일의 햇볕은 육신의 고통과 고독 속에서도 자신을 변함없이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평일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둘러싼 주님의 현존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었기에 그토록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쁨을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세미 함프가 처한 환경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주에 가까운 절망이었습니다. 반신마비, 폐결핵, 지독한 가난, 홀로 남겨진 외로움. 하지만 그가 즐겨 부르던 찬송은 그의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의 행복을 결정짓는 기쁨의 본질은 의지할 대상이 확실한 자가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외적인 환경이나 육신의 질병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이미 완벽한 행복이자 기쁨이라는 고백입니다. 가진 것도 돌봐줄 가족도 없고 두 다리와 왼 팔이 마비된 채 폐결핵을 앓는 절망 속에서도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는 세미 함프의 그 고백과 따스한 토요일의 햇볕 같은 평안이 오늘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가득히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0: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듣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시편 제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2: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

0: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1: 제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제72편 솔로몬의 시.
2: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밴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0: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1: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2: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1: 제74편 아삽의 마세길.
2: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0: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은 이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1: 제75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윗에 맞춘 노래.
0: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손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1: 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0: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선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0: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1: 제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0: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극동방송의 방송선교 역사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1956년 벽안의 선교사에 의해 한 알의 밀알처럼 시작된 극동방송은 올해 장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방송 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파 선교사를 찾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옥 같은 찬송가 31곡의 가사를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절절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걸어오셨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짐, 내려놓지 못한 짐, 혼자 조용히 들고 온 짐들. 예수님은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엔 조건이 없습니다. 잘 버텼을 때가 아니라 지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주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잔치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신청곡이었는데요. 6044번님께서 보내주셨던 신청곡.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나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함께 오프닝에서 나눴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갈길다 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삶의 무게, 그 짐을 대신 지고 가주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저녁도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주와 같이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오늘도 내려온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이어지는 찬양은 Gifted의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리의 나의 갈길다 가도록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또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일 듣기만 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고 0782번님 남겨주셨는데요. 죄송하긴요. 자주 사연 남겨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201님, 션디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계절을 타는지 저녁만 되면 너무 피곤한 곳 있죠? 그래서 극동방송을 틀어두고 잠들었는데 오늘은 이브닝 프레이즈 들으려고 이렇게 문자 보내며 깨어 있답니다. 영혼이 잠들지 않고 늘 깨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평안한 밤 되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주무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방송 들으시려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이찬양. 제가 아까 소개해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이 곡은 4918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늦은 시각 아직 귀가하지 못한 딸 기다리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신 4918번님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단단히 굳어가는 마음을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7293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지기를 기도해요. 또 오늘 처음 듣는다고 7358번님도 앱으로 사연 주셨는데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려드렸던 찬양인데요. I Speak Jesus, Charity Gayle의 찬양. 7358님이 I Speak Jesus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찬양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스티븐 무쏘가 피처링한 Charity Gayle의 I Speak Jesus. 함께 듣습니다.

나 찰티게일의 I Speak Jesus. 나는 예수를 말하네. 들려드렸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의 끝곡은 브룩 리거트우드의 King of Kings.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다시 오겠습니다.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지하수는 지역의 곡식과 잔디를 자라게 하고 또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이 여름에는 지하수만큼 시원한 물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흐르는 동굴의 크기, 동굴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지하수의 양도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지하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또 영혼의 깊은 곳마저 시원해지는 그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하수에 목을 축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고 있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쉬고 기뻐하는 내 삶의 노래로 되길 소망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그것은 사랑, 그리고 소박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서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까지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지만 그 사랑을 측량할 순 없습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는 우리가 알수 없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찬양하고 계시는지 내 삶의 노래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있습니다. 4918번님께서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신청해요. 지쳐있고 삶이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이 찬양 듣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75번님도 문자 보내셨어요. 이렇게 본인이 보내신 또 문자 사연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오늘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이 찬송과 함께 들으시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는 귀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강찬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달빛 마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강성훈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조한민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어서 꿈이 있는 자유의 나를 찾아오는 사랑까지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에는 사랑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에 푹 잠기어서 계속해서 찬양 듣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또 간증들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실 수 있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좋은 씨앗의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놀라운 하나님 사랑, 이정림 사모님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요, 이현수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듣고 오셨고요. 찬양의 가사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하나님 사랑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시드볼트로 불리우는 종자 저장소는 세계에서 단 두 곳밖에 없는데요. 한 곳은 노르웨이의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고요. 또 한 곳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봉화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또 전쟁과 핵폭발과 같은 문제로부터 주요 식물의 멸종을 막고 식재료로 쓰일 수 있는 종자의 연구와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년에 2만 7천여 개의 식재료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곳은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보존되어야 될 중요한 장소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시드볼트에는 3천 가지 종류의 종자가 4만 7천여 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365일 영하 20도 낮은 온도, 또 상대 습도 40% 이하를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한 성경 말씀의 10처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도 함께 준비하므로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9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7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들을 이미 다 아시는 분 앞에 굳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 다 정리되지 않아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도 된다고 하십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믿으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셀라가 부른 Wonderful, Merciful Savior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괜히 혼자서 끙끙거리고 버티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좀 견뎌야지, 이건 말하기가 좀 그렇지 하면서 계속 내속 안으로 밀어넣게 되곤 합니다. 그러다 마음의 병도 생기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제법 괜찮게 살고 있는데 나만 이상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정리된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태 그대로 가져가도 받아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버텨야 할건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안고 버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린드 디의 Praise You, 그리고 랭크의 시편 103편 들으셨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넷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특별한 음악 손님을 모셨습니다. 말로 먼저 소개하기보다는 이분들의 노래를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빨간 약이 부른 사랑하자 였습니다. 10주년 버전으로, 네. 중요하다고 그러시던데. 자, 방금 소개했던, 방금 노래 들었던 빨간 약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빨간 약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지난번엔 두 분 나오셨는데
1: 맞아요. 네.
0: 한 분이 증식돼서 나오셨는데
1: 세포 분열에 성공했습니다.
0: 그래도 한 분 한 분 좀 이름을.
1: 네, 저는 빨간약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빨간약에서 둘째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인 김지후입니다.
3: 네, 저는 빨간약에서 비주얼과 막내를 맡고 있는 기동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완전체 빨간약. 네, 반갑습니다. 지후 형제는 얼굴이 되게 아기상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3: 신생아상.
1: 네. 맞아요.
2: 원래 되게 날카로운 상인데.
0: 아, 그래요?
2: 미국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 한 15kg를 쪄서 왔습니다.
3: 증량을. 네.
1: 미국이 좋은 나라.
0: 아, 미국이 좋은 나라인가?
2: 네, 좋은 나라예요.
0: 제가 보니까는 SNS에 따님이죠?
2: 네, 딸하고 아들 하나씩 있어요. 네,
0: 근데 딸의 얼굴이 그대로 있던데.
1: 똑같이 생겼죠? 네, 네.
3: 맞아요.
1: 그래서 아기상으로 보이죠.
0: 그래서 나는 그전에 제가 봤는데도 그때는 그냥 아, 듬직하게 생겹다 그랬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1: 겹쳐 보이는 거죠.
0: 아기 얼굴이었구나.
3: 맞아요. 지영 보고 가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1: 맞아요.
0: 네, 빨간약 완전체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한번 좀 나눠주세요.
1: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공연도 이제 완전체로 공연도 했고 저희가 이제 지우가 한국에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예. 좀 뭐 영상도 많이 찍고 있고 네,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라디오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또
3: 좋은 기회로.
1: 네.
0: 지우 형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2: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가족들하고 만나는 거 말고는 빨간약이랑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라서 이제 누나가 얘기한 대로 공연도 하고 영상도 많이 찍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동아 형님 보니까 바쁘던데?
3: 저요? 저 프리랜서라서 프리랜서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퍼져가지고.
0: 아니 내가 일정을 좀 물어보니까 뭐 도서 모임.
3: 네 맞아요. 마치고 도서 모임 있습니다. 네,
2: 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책을 읽으시죠. 나간 얘기.
3: 무슨 말씀이세요?
1: 독서 모임 두 개시잖아요.
3: 독서 모임 두 개. 월요일 금요일 있습니다. 네. 네. 한 주 시작과 주중의 마무리로.
0: 오, 약간 사심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3: 무슨 말씀이세요? 책에 사심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3: 지식에.
0: 그렇다 칩시다.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모여가지고 그래도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제가 이제 알기로는 엊그저께인가 영상 찍은 것도 오늘 제가 이제
1: 맞아요. 뭐, 업로드도 했고 네. 이제 관심사는 사실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 네. 운동을 열심히 하고
0: 어떤
1: 있습니다.
0: 어떤 운동을?
1: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 아, 근데 슬픈 근황이 있어요.
1: 아, 근데 왜? 헬스를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사마귀가 굉장히 크게 난 제 몸에 사마귀가 하나 있었는데 사마귀를 퇴마를 했거든요.
3: 이제 마귀를.
1: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퇴마를 했는데 이제
0: 예수님의 보혈로?
1: 네, 두 달 동안 상체 운동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제가 완전 아이고, 좌절입니다.
3: 맞아요.
1: 지금 아니, 하체만 할까.
3: 맞아요. 그걸 수술 전에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멱살을 잡을 뻔했다고 들었어요.
1: 수술 뒤에 다 마치고 네. 그런데 의사선생님두달
3: 하지 마세요.
1: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0: 슬픈
1: 그,
0: 사연이
1: 그 의사 선생님을 드릴 뻔했어요. 드릴 뻔했는데
0: 무슨 얘기했지?
3: 그러니까 관심사.
1: 요즘 관심사.
3: 근데 운동 진짜 열심히 해요. 샌로그 같이 하고 있는데.
1: 거의 운동이죠.
3: 아침에 무조건. 네.
0: 그 샌로그도 얘기해줘요. 나 방금 전에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어. 난 아까 슬아보라고
1: 이제 저희가 그 샌로그를 이제 우리 도현쌤께서 아시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0: 일부러 물어봤지. 모를 거야 저 인간.
3: 함정으로.
1: 역시나 모르고 계셨다.
0: 저 어르신이 알리가.
1: 근데 너무 더 재밌는 거는 저희 샌로그에 많이 참여하셨어요.
3: 맞아요. 알게 모르게.
1: 그때 공연했을 때도 저희가 계속 찍었는데.
0: 아, 정말?
1: 그때 막 V도 해주시고 아, 하셨는데 그게 그랬구나. 뭔지 모르고.
0: 아, 어른들이 그러잖아, 보통.
1: 근데 청취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0: 아, 정말?
1: 네.
0: 이거 들으시는 분들 연배가. 아니요. 그런가?
1: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 가장 핫한.
0: 샌로그.
1: 네.
3: 네.
0: 뭐 그거 요즘 하고 있고.
1: 네.
0: 참 재밌게 살아. 아 내가 아는 이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웃긴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알지 않지만 제일 웃긴 팀이라서 사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고정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심까지 들 정도로. 근데 너무 바쁘잖아, 니네.
3: 아니에요.
1: 근데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싱찬이 웃기다는 거예요.
3: 맞아요.
1: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3: 노래도 필요 없습니다.
2: 지난번에 공연했을 때도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1: 맞아요.
2: 노래 안 하고
0: 그러니까 노래를 한 10곡 정도만

0: 안 하고 네네네. 나머지는 그냥 막 이렇게 이벤트 뭐 스타의 애장품 이런 걸 안 하고 저희 공연을 했는데 자신을 스타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쓰던 물건을 팬들에게 나눠주는 그 광경을 보는데 정말 뻔뻔하다.
1: 그것도 너무 웃긴 게 형이랑 저는 애장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누나가 한 다섯 개 챙겨 오셔가지고 진짜
2: 그냥 그날 챙겨 오셨어요. 너무, 저희는 몰랐고.
1: 근데 진짜 너무 알찬 시간이었어요.
3: 저희 진짜. 팀에 스타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3: 제가 좀 그랬죠.
0: 그 지난번 공연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네. 거는 왜 이렇게 공연을 많이 안 할까. 좀 게으르지 않나. 아. 그리고 너무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나. 아. 그래서 내가 요즘 근황을 물어본 거예요. 뭐 하고 있나.
3: 근데 역시나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셨어.
1: 사막이 빼고.
3: 왜 이렇게 공연을 안 하는 것 같으세요?
2: 일단 뭐 제가 네. 한국에 안 있으니까.
3: 그렇죠.
2: 네.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다들 이제 다른 하는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네.
2: 공연하는 거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네. 네.
0: 10년이나 됐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줬는데. 네.
2: 11년 됐죠.
3: 네. 네.
0: 11년?
3: 네.
0: 그럼 이제 올해는 뭔가 또 앨범이라든가 이런 계획 없어요?
3: 뭐 계획은 항상 있는데 곡이 없어가지고
1: 곡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0: 아, 곡을 본인들이 써요?
3: 뭐 쓰기도 하죠.
1: 네네네.
2: 써서 나온 곡들이
3: 네,
2: 몇 곡 있어요.
3: 써서 나오는데
1: 받기도 많이 받았고
3: 받기도 많이 받고 네.
0: 그 빨간약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쟤들은 뭔데 이렇게 떠들까 나와서 소개도 제대로 안 하고
3: 왜 이렇게 가벼울까 애들이
0: 이 밤 11시 넘어서 왜 저렇게 낄낄거릴까 그런데 빨간약 의미가 뭡니까?
3: 우리 막내가 한번
1: 아 빨간약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처음에 음악 이제 같이 모여서 시작할 때 이 세상에 뭐 필요한 어떤 그 치유를 좀 주고 싶다, 회복을 좀 주고 싶다. 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웃길 것, 망가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0: 10년 전에 이미.
1: 네네, 10년 전에.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해서
3: 위로가 음악으로 필요한 분들이
1: 많이 위로를 좀 주고 싶다 해서 어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빨간약이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근데 그게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품을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복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약의 기능도 하는데 그 약의 기능을 잘 하려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건 많이 가능하다
3: 맞습니다.
1: 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빨간약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네. 와, 좋네. 할렐루야.
3: 아멘입니다.
0: 근데 이제 빨간약이란 노래도 있어야겠다 그러면.
1: 오?
3: 아 진짜.
1: 괜찮은데요?
0: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 네네네.
0: 뭐 좀 되게 애들이 둔하다 생각보다. 아니 되게 요즘 뭐 무슨 뭐?
3: 근데 저희도 좋은데 우리 도현쌤도 저희한테 너무
0: 막 한다고?
1: 이렇게 가까이 저한테 둔하다고 하는 사람 좀 새로운 느낌이
0: 좀. 나도 약간 좀 돋나 봐.
1: 너무 좋아요.
3: 너무 좋아요.
0: 정신을 놓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그러니까 그런 빨간약이라는 노래도
3: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가사를 주면 내가 만들어줄게.
3: 오와.
1: 너무 영광이죠.
3: 저 소름 돋았어요.
1: 우와.
0: 그 빨리 써.
1: 오, 진짜. 진짜.
0: 소름만 돋지 마.
3: 소름이 자주 돋는 편이긴 한데. 쓰죠.
1: 좋아요, 좋아요.
0: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빨간약이라는 게 너무 희화돼서 하는 것보다.
3: 맞아요.
0: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든, 모두 의미를 좀 담아서.
1: 맞아요.
0: 하면 어떨까?
3: 너무 네. 좋아요.
0: 한 달 내 합시다, 우리.
3: 좋아요. 예전에 그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같은 곡 있잖아요.
1: 네네네.
3: 저는 그런 느낌. 무로 빨간약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서 들으시라.
2: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빨간약이 예수님의 보혈을 담고 있는데 그게 꼭 우리 그 크리스찬들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빨간약이라는 의미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한테 되게 익숙한 의미잖아요.
3: 그렇죠.
2: 그렇게 저희 음악이 예수님의 보혈을 담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다.
3: 맞습니다.
2: 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1: 이거 다 가사인데요, 이거?
0: 지우 형제는 확실히 신학을 해서 지금 말투에서 약간의 그 냄새가 나요.
3: 그렇죠.
0: 스멀스멀.
3: 맞아요.
0: 일반인의 냄새가 아니라
2: 좋은 냄새인가요?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있어요. 배운 티가 나요.
1: 그렇죠.
3: 좋은 냄새죠?
2: 네.
0: 미국에서 네. 신학 공부하고 계시다고.
2: 그렇죠. 네. 지금 미국에서 신학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3: 이야.
0: 가방끈이 길구나.
1: 맞아요.
3: 제일 길죠.
0: 아, 그래요? 여기는 다 짧아요, 나머지는?
3: 굉장히 짧죠.
1: 네. 저 에코백입니다.
3: 그 지식보다 지혜를 사모하는.
1: 아멘.
3: 아멘.
1: 아멘.
0: 뭐야?

0: 알게 되게. 자, 그러면 셋이서 오랜만에 모였는데
1: 네.
0: 이 모이니까 어때요? 둘이 활동할 때, 둘이서도 활동할 때가 있죠?
1: 있죠. 네.
0: 셋이 모이니까 더 좋아요?
1: 훨씬 좋죠. 훨씬 좋죠.
0: 뭐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어떤 게좀
1: 그렇죠.
0: 달라요?
2: 일단 그 기동성이 좀 일단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차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공연에 그 한계가 좀더 없어지는 것
0: 늘어났다.
2: 같아요. 네네네. 원래는 누나랑 둘이 다닐 때는 뭐 반주자 한명 해가지고,
1: 맞아요.
2: 네, 뭐 MR도 좀 틀고 했었는데, 지금 셋이 다니면 그냥 기타 한 대로도 다
1: 맞아요.
2: 가능하니까 그게 되게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1: 원래 빨간색 모습으로.
2: 네네.
0: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음이 더 이렇게 좀
1: 맞아요.
0: 풍성해지는 느낌.
2: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0: 역시 삼겹줄의 신앙을 보여주지 않나.
1: 그리고 지우 화음이 되게 특이한 게 이제 보통 남자가 하이로 이렇게 가성으로 넣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2: 맞아요.
1: 근데 지우가 그걸 잘해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이 있어요.
0: 맞아요. 네. 텐션을 잘 넣더라고요.
1: 맞아요. 텐션에 또 미치죠.
3: 저희가 말씀해 주시는 게 그냥 그 목소리가 저희가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을 함께 하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블렌딩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셋이 모이면 또 시너지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0: 싸운 적은 없어요?
1: 싸운 적은 없다고 보는 게 이제 맞죠.
2: 맞아, 맞아, 네. 맞아.
1: 싸운 적은 없는데 해체를 크게 한번 해서 그렇지.
0: 아예 또 해체까지 또 했었어요.
1: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2: 맞아, 맞아.
1: 진짜
2: 싸운 건 아닌데
1: 평상시에 싸우는 성격들이 아닌데.
2: 네, 맞아, 맞아.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을
2: 맞아.
1: 때 이제
0: 그래 일이... 그만해 뭐 이러면서.
1: 그런 그림이죠.
3: 이제 그만하자.
1: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만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다시 재결합할 때, 우리 앞으로는 차라리 싸우자. 했는데 그 뒤로도 한 번도 안 싸우고. 어딘가 골마 있을 수 있어요. 잘 돌봐줘야 돼요, 이거를. 살짝.
2: 저를.
1: 골맞아요?
2: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 아, 진짜?
2: 저 안 골,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0: 왜, 왜?
1: 어, 골맞는데요?
2: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죠.
0: 뭔가 말을 생략했는데
2: 토크에 뭐 안 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아니, 동화가 참아주고 받아주는 게 아무래도 많죠.
0: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그 셋이서 이렇게 앞에서 멘트하는 거 보니까 각자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2: 맞아요. 정확하게. 네.
0: 그 지영 자매는 보니까는 이제 앞제비 노릇.
2: 맞아요.
0: 앞에서 막
2: 정확해요.
0: 나라나라로 이런 걸 하고 지호 형제는 조용조용
1: 네.
0: 툭툭 쳐주고 동화는 이제 그걸 정리하더라고요.
1: 오,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잘 봤죠.
1: 네. 맞아요. 네.
0: 그 되게 보기 좋았어요.
1: 응. 그래서 네. 되게 잘 맞아요. 동화랑 네. 저랑 이 토크 같은 거 하는 것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가벼워지면 지호가 한번 눌러줘요.
3: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이제 넘어가시죠.
0: 자, 그러면서 맞아, 맞아. 그만 지금 넘어가야 될까요? 그대로.
3: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 정말? 그러면 노래 한 곡도 듣고서 또 와서 네.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노래 좋을까요?
1: 뭐가 좋을까요?
2: 우리는 보기 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1: 오, 좋다.
2: 네.
1: 너무 좋은데요?
0: 이 노래 좀 소개를 하고 들으면 어떨까요?
1: 이 곡은 이제 제 친구가 선물해 준 곡인데 그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곡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한번 커버로 불렀어요. 근데 이제 원곡자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이제 앨범으로 냈고 이 곡은 저희가 공연하러 가면 그 부르면 진짜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엄청 많이 느껴지는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2: 맞아요, 맞아요.
1: 그 가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복이 있다?
2: 우리는 복이 있다.
0: 있다. 죄송해요.
2: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0: 네,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들으시겠습니다.

0: 예.
1: 빨간 이야기물은 우리는 복이 있다 들으셨습니다. 자, 음악을 해오면서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동아 형제 만났을 때도 약간 현실적인 거에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던 기억도 있고.
2: 그쵸. 예.
1: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2: 저희는 사실 뭐 이제 프리랜서 느낌이 많다 보니까 뭔가 재정적으로 이제 좀 불안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항상 불안은 해요, 솔직하게. 근데, 네,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잔고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응이 없으면은 조금 더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거가 이제 제일 솔직한 게 아닐까. 아니면 이제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이 없어지면서 옛날보다 확실히 그 콜링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공지를 했었어요.
3: 맞아요.
2: 사역하기가 이제 어려울 것 같다. 처음에 이제 지금 미국 간다고 했을 때.
3: 그랬죠.
2: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빨간 약도 이제 뭔가 이렇게 옛날만치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3: 하긴 않으면 봐, 진짜.
2: 네. 맞아요.
1: 지우 형제 같은 경우는 애기가 둘이나 있어서
3: 네, 있습니다.
1: 더 현실적인 부분이 더

0: 그렇죠. 일단 뭐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지금 누나가 얘기한 대로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1: 그렇죠.
0: 그래도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빨간 약이랑 음악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누나랑 동생이랑 모여서 찬양할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에 활동하면서 느낀 건 아 이제 한국에 좀 들어올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많이 느꼈는데 길이 잘 열리면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한국 와서도 좀 조금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 저는 이런 형식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요즘은 예배음악이 대세다 보니까
1: 맞아요.
2: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창작곡들을 부르고 또 이런 보컬팀이라 좀 말이 좀 옛날 말이긴 한데 그런 팀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1: 맞아요.
2: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도 중간중간에 아,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 오히려 이거 말고 다른 기술을 내가 배웠더라면. 근데 아마 더 젊기 때문에 저보다 그런 생각도 요즘은 또 많은 친구들이 그런 현실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1: 맞아요, 맞아요.
2: 고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역이라는 사역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네, 저도
1: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우리도 약간 예배팀들처럼 뭐 많은 예배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예배팀 형식으로 해야 되나? 뭔가 이런 거를 이제 동아랑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밴드 같은 거 맞아요. 불러가지고 이제 예배하는 거를 찍어서 올릴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목적이 저희한테는 그게 좋은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예배팀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제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고 저희를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디자인을 한 거여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고 하더라도 그냥 원래 우리 빨간 약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에 너무 많기도 하고 이제 저희도 각자 찬양팀이 교회에서 있으니까
2: 그렇죠.
1: 불러주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면 좋지 않을까. 네.
2: 빨간 약 듣는 분들에게 그러면 우리 음악은 어떤 음악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다.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면 어떨까.
1: 저희는 이제 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좀 재밌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중하지 못한 그러니까 보통 찬양사역자 선배님들에게서 보일 수 없는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그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이고 뭔가 우리가 같은 그냥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언니 오빠들인데 같이 찬양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너무 좋고 사실 그게 진짜 완전 솔직한 저희 모습이고 그런 거를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사들이나 부르는 노래들도 아까 지우가 얘기했지만 뭐 크리스찬들이 듣기도 좋고 아니면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듣고 뭔가 저희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가사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직접적이진 않지만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가장 지향하는 방법이 아닌가.
0: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무겁지 않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1: 맞아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잘 담겨 있는 그런 맞아요. 음악을 하고 싶은. 네.
1: 그래서 저희 공연 때도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좋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어요.
2: 안 믿는 친구들.
1: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보람이 있고. 그래서 지난 공연 했을 때도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2: 아, 그래요?
1: 네네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막 찬양만 하냐, 혹시. 하셨을 때. 근데 저희는 원래도 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담 없이 데리고 와도 된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공연 때도 얘기했지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DM을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사실 무대에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본인들이 이제 SNS에 올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1: 그쵸.
2: 또 예수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2: 그런 방법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팀이 오래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보니까는 이렇게 계획이 있는 분들 같지는 않은데 큰 계획을 가지고 사는 분들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년을 이렇게 해오는 게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것 같고
1: 그렇죠.

0: 얘기했던 게, 빨간 약이 미국에서도 사역을 잠깐 해보고 싶다라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럼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빨간 약과 미국에서 사역 같이 하고 같이
1: 같이
0: 돌아오면
1: 들어오면 좋겠다.
0: 좋겠다라는 이제, 네, 희망이 담겨 있는 계획을
2: 정말 좋은 계획인데요.
0: 구상해봤었죠.
1: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지우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게
2: 저희 계획입니다.
1: 미국에 같이 가서 보쌈에 오는 걸로 이제.
3: 바라기는 계속해서 길게 사역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봤으면 좋겠고, 뭐 반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인식을 주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꾸준히 찬양을 할수 있는 사람들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밝은 모습도 계속 봤으면 좋겠고.
1: 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뭐 계획이 있다고 이제 결국에는 계획이 얘기했는데, 뭐 공연 계획이라든가 음반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아직 없는 거죠. 당분간은.
1: 그렇죠.
2: 근데 또 언제 생길지 모르더라고요. 갑자기 저희가 하고 싶어서 뭐 하게 될 수도 있고.
1: 맞아요.
0: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계획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오면 이거 하면 되겠구나.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런 식으로.
1: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최근에 어떤 그런 부르심들이 좀 있었잖아요. 빨간 약.
2: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좋은 제안들이 또 있어가지고
2: 네네,
1: 또 그런 거 들어오면 저희가 잘 잡고 감사하게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작은 어떤 이벤트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안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음반을 낸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3: 기대가 많이 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팀이라서 이런 얘기 물어봤고요. 뭐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고 각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다음에 마치는 게 어떨까?
2: 제 기도 제목은 이제 맡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일들과 사역들과 제 삶의 조화가 잘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야기들 나눴을 때 음악 빨간약 팀에 대한 또 제 음악에 대한 막 이런 거 고민들 막 나눴을 때 이제 저도 자아실현을 위한 저의 제 개인의 음악을 잘 가져가고 싶은데 이게 잘 조화롭게 잘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항상 목표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잘 실현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좀 선포를 하고 저는 장마가 오기 전에 제 싱글을 하나
3: 얼마 안 되는
1: 좀 있으면
2: 네. 네. 이것도 너무 피스럽죠.
1: 네.
2: 그 자아실현 뭐 포함한 어떤 제 그냥 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늘 약간 좀 캐주얼한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딱 저는 이렇게 각 잡고 하는 것보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갑자기 할 수도 있고 뭐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래서 좀 장황했지만 기도 제목은 자아실현과 또 교회 안에서의 일과 제 개인의 신앙에 잘 조화를 이루는 게 네,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무리해가면서 이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제 빨간 약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즐겁고 뭐 미국에서의 삶도 좋고 한데 그 다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즐겁고 좋아서 하는 것보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준비해 주신 길로 그쪽으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리고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랑 친하지 않고 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사실.
3: 그쵸.
1: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항상 두려워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뭔가 탁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랑 가깝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도 제목이 있고 이제 빨간약 리더로서도 이제 빨간약도 마찬가지로 뭐 1년에 한두 번 뭐 저희가 뭐 완전체로 모이거나 아니면은 모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거나 모든 그런 가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되게 부족하고 뭔가 연약함도 많고 하지만 우리를 이제 10년 넘게 인도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마음을 계속 잃지 않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3: 11년을 꾸준히 이어온 우리 가장 나이대에도 지금 가장 열심히 할 나이대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3: 기대되는 팀이고 또 오늘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또 완전체로 모이면 우리 또 모시고 또
1: 감사합니다.
3: 이야기
1: 감사합니다.
3: 그때는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발바노는 미국 대학 농구계의 전설입니다. 그는 도전하는 모든 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요. 선수일 땐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대학 농구팀 감독을 맡은 뒤에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를 꺾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짐 발바노는요, 은퇴 뒤에도 탁월한 해설로 선수 시절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전하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짐에게 팬들은 항상 승리한다는 뜻의 짐이 V라는 애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짐은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나던 최고의 시기에 골수암에 걸렸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요. 오히려 다른 암 환자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 47살의 나이에 죽기 전까지 활발히 모금 활동을 다녔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금 활동을 다녔던 짐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암은 곧 제 육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제 영혼까지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 사명을 다하는 날, 전 평온히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빛나는 영광이 넘쳐나는 천국으로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크룩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홀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짐 발바노라는 이 미국 대학 농구계의 전설. 와, 이분이 살아 생전에 계실 때 제가 직접 만나 뵀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이 곧 육체를 파괴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 영혼까지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이 힘찬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와, 제가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내가 돌아갈 그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간 이 짐 발바노 선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부가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김혜자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찬송가 연주,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 소망이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충만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생각보다 멀고 긴 여행인데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지만 조급하게 재촉한다고 해서 그만큼 빠르게 성취를 이루는 것은 아니죠. 뜻을 이루는 길에는 장애물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는 사람이 결국에는 끝까지 완주해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진실을 믿으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신 해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라이프 롤리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한나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원즈패밀리의 보혈 메들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강명식의 기뻐하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컬러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을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고요. 여성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주님은 산 같아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안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 나와 함께 했다는 걸 꼭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드렸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하심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있어. 그 동행의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을 눈에 보아야만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에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여러분들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FM뿐만 아니라 AM 방송을 통해서 남한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도, 또 중국과 러시아에도 복음의 귀한 소식을 사랑을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입니다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북녘의 성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좀 문자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에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도움이 필요하거나 탈북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등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이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간증의 마지막 시간, 우리 지순희 선교사님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하실 텐데요. 한국에서 지내며 북에 남겨진 아들을 데려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순희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간증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1: 그래가지고 열방쌤 교회에서 있을 때 나 아들이 앓는다 브로크가 못 온다 하는 말 딱 들은 순간부터 야 그래서 그 베란다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불쌍한 나이를 저의 목숨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저희 어떻게 불쌍한 애 아버지 없지 형제 없지 엄마마저도 없고 거기서 그래도 살펴주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는 없는데 그의 목숨을 거두시면 그의 묘를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죽어도 여기 와서 죽게 좀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끝내 거기서 죽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뭐 계속 막 하나님한테 너무 나는 기분 나빠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는가 이 세상에 목숨이 얼마인데 그 불쌍한 내 목숨을 거두시는가 하고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지 너무 의문스럽고 나는

주님 섬기기 쉽지 않다고 막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막 와서 막 위로하는 것도 다 꼴보기 싫고, 하나님이 뭐 계획이 있어서 데려가셨지, 데려가셨겠죠 하는 말도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막 죽이기 싶은 거예요. 막 다 막, 오지 말라,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래, 막 데려도 안 놓고 3년 후 그렇게 벌써 눈만 떨어지면 베란다에 앉아 울고.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그날부터 제가 병원에 안 갔습니다. 일 안 했어요. 내가 우선 돈을 벌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뭐 가가 살아있어야 뭐 북한에 돈도 보내고 그 애를 어떻게 살리자고 애를 쓰겠는데 그 애가 죽은 다음에 내 뭐 돈 벌어 뭐랍니까. 그러니까 그날부터 딱 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울었는데 3년이 되니까 너무 머리 아프고 막 사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머리를 찍었더니 내 경색이 있는 데다가 내 동맥류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울고 너무 고함을 치고 하니까 이 혈관이 부풀어 난 거죠.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장 시술해야 된다.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 뭐 시술 날짜를 기다리자면 한 달 이상 걸려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열방샘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듣더니 그게 시한폭탄이나 같다. 내 속이 시한폭탄이나 같은데 어떻게 한 달 기다리냐고. 대림에 그 뇌혈관 전문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자고. 그래서 그날 가서 그날로 입원해가지고 시술을 했습니다. 예, 시술을 했는데 그 전신 마취하니까 이 심장이 원래 약하니까 심장이 지금 다시 이렇게 심장 발작하는 식으로 하면서 부정맥이 뛰면 심장이 돌아 안 와서 조금 고생했죠. 그런 거 그래도 그냥 어떻게 살았어요. 하여튼 지금 그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아들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 다시는 교회란 데 안 간다. 내가 하나님이 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을 거두셨고 그랬는데 내 무슨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지 나는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쩌면 주여. 그리고 내가 네 시술할 때도 계속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여 어떻게 하나 내가 아들면까지 오래 살 수 있도록끔 의사님들이 손을 주관하시고 어떻게 하나 오늘 이 내 혈관에다가 여기 그 저 뭐야 이 다리 안쪽에 그 대동맥을 뚫고 거기다 기계를 넣어요. 잘연기하고 기계를 같이 넣어서 그러는데 그 내 혈관 그 작은 모세 혈관에 들어가다가 아차하면 그 내 혈관 오히려 터뜨려 나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했어요. 그런 거 보면 다시는 교회 안 간다든지 그냥 내 마음 하나님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시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수술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그다음에는 아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 우리 길송이 뭐 하늘에서라도 어머니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걸 바라겠지. 나도 이젠 사회로 나가보자. 그래서 아들이 죽고 만 3년 만에 집 밖으로 나와 처음에 그 봉사단이라는 데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너무 그날에 너무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연탄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 그 북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돌아가고 밥 먹고 이러니까 아 너무 막 살 것 같고 혼자 계속 집에만 있던 게 계속 그 봉사단에 일단은 발을 들여놨어요. 그렇게 하고 몇 달 후부터 제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일단 하니까 거기서 사무국장을 맡았고 지금은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그 봉사단체 대표로 그다음에 대한탈북민노인협회 그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취약계층들을 돌봐라 탈북자들이라 해서 다 정확하게 정착을 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네가 내려가서 네가 나가서 탈북 그 취약계층들을 돌보고 잘 해라 아마 이래서 저한테 그런 중임을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탈북민 취약계층들 여기 취약계층들이 너무 많아요. 탈북자들이 캐고 들어가 보면 나처럼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고요. 우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떤 계층이 있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여기 와서 정착을 못하고 일하러 나가봤댔자 우리는 도라이버 하면은 도라이버라고 하는데 이거 타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그 현장에서는 쓰는 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공부부터 일체 언어에 적응이 우선 못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가서는 한 며칠 일해 보다가 뭐 도라이바 가져오라는데 멍해 서 있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짜증 내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그 현장을 떠나고 하다 나니까 어서는 몇 년이 돼도 자기가 돈도 못 벌고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 젊은 사람 수급비를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술만 먹고 돈이 뭐 한 푼만 생겨도

0: 술 먹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와서 변호, 저 뭐야, 그 법학 공부까지 했다는 탈북자도 알코올 중독자로 떨어져가지고 올해 여름에 그분이 그 집을 우리가 방문해서 청소를 했는데 쓰레기가 완전히 꽉 찼어요. 배달해 먹고는 그저 그 자리에 놓고, 배달해 먹고는 그 자리에 놓고.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데, 야, 막 그래서 막 세워놓고 욕하죠. 어째 이렇게 사냐? 네가 한국 왔으면 바로 살아야지.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걸너 엄마 아버지 알면 뭐라 하겠냐? 그런 분들도 많고, 정말 정말 그다음에 병이 나가지고 집에서 꼼짝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하루 케어하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그분들이 왔다가 가면 그 누구도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이 생활이 또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내가 이런 그 봉사에 발 들여놓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엄마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진짜 자기가 깊이 이렇게 뜻을 두지 못하고 생활했댔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북한 선교연합에서 이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그 9살이 죽는다던 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보이브 아이들한테 잡히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이 전부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 증언하는 그런 일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같은 이런 그 간증의 무대에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한살 때부터 지키시고 저를 정말 감싸주시고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봉사도 열심히 할 것이지만 정말 북한을 위한 이 선교 활동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도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자면 엄청 바쁘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요 제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 건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꼭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섬기고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새기고 정말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자고 생각합니다.
1: 탈북민분들을 돕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신 지순희 선교사님. 본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픔도 주시고 또 연단의 시간도 주셨지만 결국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셨는데요. 이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순희 선교사님과의 2주에 걸친 간증 이야기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상대로 2-1로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6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직후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학교 대신 중국 수출용 낚싯바늘 임가공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고 체제를 비판한 혐의로 체포된 해주시의 청년 두 명이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 당국이 무허가 개인집 식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공립고등학교에서 K-POP 한국의 가요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국은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후반 14분 체코의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22분 이강인의 도움을 받은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기세를 올린 한국은 후반 35분 황인범의 패스를 받은 오현규가 역전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황인범은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승리의 주역으로 활약했는데요.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승점 3점을 확보하며 32강 진출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한국은 오는 19일 개최국 멕시코와 2차전, 25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3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286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직전 최고 기록도 크게 넘어선 수치인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05.8% 급증하며 111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라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승용차와 석유 제품,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00% 넘게 증가했고 미국과 베트남, 유럽연합, 대만 수출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영향이 일부 반영됐지만 이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4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입보다 수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무역수지는 52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중동 정세 불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수출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북한 방문 이후 미국이 양자, 다자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확장 억제 대화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중러 밀착 움직임을 견제했는데요.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물질 생산 시설과 신형 원심 분리기, 핵전력 강화 움직임을 언급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특히 시진핑 주석이 방북 기간 북한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가 결코 종결된 사안이 아니라며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다자주의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디지털 통상과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고위급 경제 대화 체계를 신설하고 공급망 안정과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키는 북한의 군사 지원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양측은 안보와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체결 협상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학교 대신 중국 수출용 낚싯바늘 임가공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한 주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 업체들이 주문한 낚싯바늘을 제작하는 임가공 사업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보다 낚싯바늘 생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낚싯바늘 한 개당 가격은 북한 돈 4원 정도로 높지 않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어린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가발과 속눈썹에 이어 낚싯바늘이 새로운 중국 임가공 품목으로 떠오르면서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생산 작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성된 제품은 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져 포장 과정을 거친 뒤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신의주 일대에서도 낚싯바늘 임가공이 성행하고 있다며 손이 빠른 학생 여러 명이 하루 동안 작업해 쌀 1kg을 살 수 있는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의 작업자가 10대 학생들이라는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당국도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지만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한국 영상물 등 이른바 불순 녹화물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청년 2명이 지난달 말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처형된 청년들은 해주시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장 배치를 앞두고 있던 인물들로 대학 재학 시절부터 비밀 소조를 조직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주변 학생들에게 조직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자료를 토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상과 북한 현실을 비교하며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필기물도 작성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체제 전복 행위로 규정하고 신속한 재판 절차를 거쳐 사형을 선.

신고한 뒤 지난 5월 말 밤 해주시 외곽의 비밀 처형장에서 공개 처형을 집행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처형 당시에는 대학 재학생 대표들과 청년동맹 간부들이 강제로 동원됐으며 시신은 가족들에게 인도되지 않고 비밀리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해주시 대학가에는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역시 촉망받던 청년들이 반동 분자로 몰려 처형됐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개인주택을 이용해 운영되는 무허가 식당이 빠르게 늘어나자 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국수와 국밥, 술안주 등을 팔던 주민들이 농촌 동원 단속과 계절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장사 장소를 집 마당이나 헛간으로 옮겨 운영하고 있는데 상업관리소는 이를 불법 영업으로 규정하고 정식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각종 납부금과 검열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며 현실성이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영 식당보다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단속이 강화되면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장사를 재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활동마저 제약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공립고등학교에서 K-POP, 한국의 가요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LA통합교육구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공동 개발한 이 과정은 단순히 K-POP 음악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구조와 마케팅, 기획 방식까지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상의 아이돌 그룹을 직접 기획해 그룹명과 콘셉, 멤버 구성, 팬덤 전략 등을 설계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급수는 처음 한 개 반에서 세 개 반으로 늘어났고 현재 100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기회도 얻었고 K-POP 산업과 관련된 직업을 진로로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관계자들은 K-POP을 계기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e스포츠와 K-푸드 등 다양한 분야로 교육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16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 함경남도는 5에서 10mm 안팎이겠고요. 평안북도는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안주와 양덕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안주 18도, 양덕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0도, 안주 28도, 양덕 27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강계에서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7도, 강계 15도, 자성 14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27도, 강계 26도, 자성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장현에서만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9도, 장현과 사리원 18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31도, 장현 2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에서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13도, 장진과 풍산 1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과 풍산 21도, 장진 20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청진과 웅기 무산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웅기 성진 15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20도, 청진과 웅기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에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6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며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그 마음 변치 말고 같이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드릴 텐데요.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분명 나의 생각이 있는데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옆 사람이 무얼 할까,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 때가 있죠. 남한이든 북한이든 우리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참 낯설지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래된 어느 경건 서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바로 기회주의자인데요.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이고 자기 소신보다 주변 눈치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따라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리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비난하기도 하죠. 자기만의 중심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따름이니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그것이 흔들리지 않은 삶의 뿌리인 줄 믿으면서 오늘도 그 뿌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날마다 찬송하며 꿈에도 그리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남과 북이 되기를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우리나라에 먹다 버리는 음식물이 경제 가치로 환산해 보면 14조 7,476억 원이라고 그래요. 낭비돼서 하루에 404억 원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루에 404억 하루에 버리는 것이 한 달만 모으면 100억짜리 교회 14,000개나 질 수 있다고 그래요. 맨날 매일 내버려. 미국의 석유왕 존 D. 록펠러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 투숙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세계의 대부호인 그가 욕실도 딸려있지 않은 값싼 방에 투숙을 하려고 하자 호텔 지배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드님은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자고 갔는데 제일 좋은 방을 예약했습니다. 그러자 존 D.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 아들은 대부호인 아버지가 있지만은 나는 그런 행운을 갖고 태어나지를 못했다네. 그래서 여기 욕실도 없는 싸구려 방에서 하룻밤 자고 갔다고 그랬죠. 록펠러의 대사업가로서 또한 자선사업가로서도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전략 아끼는 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니

0: 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전략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고 그랬죠. 주머니가 가뿐해진 다음에 전략한다 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전략은 최대 수입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절제는 만족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벤지민 프랭클린이 13가지 덕목이 있는데 다섯 번째가 전략의 대목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외에는 지출을 삼가고 즉 낭비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참 좋은 말씀 같지요? C.S. 루이스는 절제란 음주에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나치면 방종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데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계속하라고 그랬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올려드린 이전 찬송은 서울 모태탑 창단이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안산시립합창단이 찬양하는 예수 사랑하심은 올려드리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이곳에 정착한 지몇 년째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북한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중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네,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청진의 고향인 이옥희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북한에서 건너오는 여정, 그리고 지금 광명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사랑스러운 따님과 함께했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오늘은 그렇게 한국에서 첫 발을 내디딘 이후의 하루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이옥희.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지금 3개월 100일에 막 접어들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남한과 북한에서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1: 예.
0: 북한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10가지였다면, 남한에서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지 않을까. 어떤 직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의식주에 있어서도 다그 선택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도 3개월 동안 무수한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1: 우선 첫째 살면서 내가 이저 집에 속 들어왔을 때
0: 네.
1: 정말 집을 툭 보고 야 나도 이런 아파트에서 살자고 왔구나. 우선 첫째 감동적으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구나. 이 감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집을 한 바퀴 돌아보는 순간 나는 남들보다 집을 좀큰거 받았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다 나니까
0: 네.
1: 큰 집을 받았는데 집을 이 짝방 저 짝방 다 이렇게 보면서 우선 첫째 야, 감사하구나. 저녁에 춥겠다고 생각한 여기에 더 온순한 방이 다 들어오고
0: 네.
1: 하니까 야, 너무나도 고맙고 다음에는 여기에다 이 방에다가 무엇을 가고 나서 아이 옷을 어떻게 이짝에는 칠해놓고 이짝에는 침대를 놔서 아이하고 방을 잘해야 되겠다.
0: 네.
1: 어쨌든 하나하나 이렇게 꾸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내가 북한의 생활을 이렇게 두어본다면 북한에서는 우선 첫째 선택이라 하기보다도 우리는 북한에서 살면서 내가 30살 되게 중국에 내가 탈북했는데
0: 네.
1: 그 30년을 사는 오간에 우선 첫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권이 선택권이란 게 없이 살았고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내가 내 목숨을 잃는 길이나 같았고
0: 네.
1: 그러나 여기에 남한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첫째는 자유고 둘째는 내가 할수 있는 날 일과 내가 할수 있는 모든 행동은 다 나한테 주도권을 쥐고 선택할 수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0: 선택에 따른 책임도 사실 있잖아요.
1: 예.
0: 네. 아까 집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나라에서 준이 집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채웠을 때, 뭐 이게 고장 나거나 흠이 있거나 하면 또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다시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시는 그 과정도 굉장히 많은 공부 끝에 선택을 하셨다고도 들었어요.
1: 예, 맞습니다. 우선 첫째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배우다 나니까 한글을 하나도 모르고 한 글자도 모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어느 학교를 어떻게 보냈으면 좋을지. 그
0: 네.
1: 다음에 아이는 아이대로 말을 모르니까 자기절로 혼자서 엄마 앞에서 말을 못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감싸지고 머리 숙이고 앉아서 골아파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혼자서 부둥켜 안고 울어도 봤고 했지만 아니다. 너는 아직 나이 어리기 때문에
0: 네.
1: 얼마든지 한글을 빨리 배워서 일어설 수 있다. 아이한테 힘을 줬고 어쨌든 네 학원에 이왕 발길이 와서 이까지 남들이 잡히는 길에도 안 잡히고 무사히 하느님 덕분에 도착을 했으니까
0: 네.
1: 이제부터 발 딛고 일어서자. 공부 배워야 한다. 공부해야 된다 하고 네가 어느 학교를 어떻게 가겠다는 건 엄마가 모두 찬성하겠으니까 네가 갈 길은 네가 해라. 어느
0: 네.
1: 학교를 두겠다는 거 해봐라. 그다음이 할수 없어. 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금방 나오다 나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친부모한테 전화했습니다.
0: 친부모님이요?
1: 이 아이의 친부모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내 일은 뒤집게라도 아이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고. 나는 야를 공부 안 시키면 여기를 데리고도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나를 보고 내 선택이 하라고.
0: 네.
1: 그러니까 어쨌든 이래서리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0: 네.
1: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 센터에다가 부탁했습니다. 그래 하나

0: 신다 선생님들 하나하나 다 도와줘서 지금은 정말 열심껏 공부도 잘하고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가가 11월 13일 날 학교에 갔습니다.
1: 네.
0: 그런데 12월 말일에 시험을 쳤는데 한국어는 68점을 맞고
1: 잘 맞았네요.
0: 예, 영어는 82점을 맞고
1: 와.
0: 그다음에 이렇게 수학은 78점을 맞고 사회하고 이거는 무슨 몇 점 받았단지 이것을 와서 자랑하더라.
1: 이게 중국어로 본 시험이에요?
0: 아닙니다.
1: 한국어로 본 예. 시험이에요?
0: 예.
1: 세상에.
0: 그래서 내가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장하다고.
1: 굉장히 비상한데요?
0: 어쨌든 아이가 착하고 무던하고 말하자면 조선말로 비한다면 만면을 감입니다.
1: 아 이거는 저희 남한에서도 자주 쓰는 말인걸요?
0: 네.
1: 와 아니 그 지금은 10대잖아요.
0: 네.
1: 앞으로 수년 후의 그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다음에는 같이 나와주세요.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그러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녘 중국, 러시아, 해외의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에도 선생님처럼 자제를 둔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그 미래 가운데 자제를 둔 부모님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따님과 같이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친구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그러면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0: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사실은 이 하느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천진난만하며 오직 우리 조선에서는 우리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만 믿어야 한다.
1: 네.
0: 그거 믿음을 살고 있지만 우리 이 청년들은 그래도 머리는 다 깨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역시 같았습니다. 이건 지금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우리 하느님을 알게 하려면 정말 우리 하느님이 있어야만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느님의 복음이 그 북한 땅에도 전달돼야 되겠는데
1: 네.
0: 우리 이 전달을 하자면 다른 복음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아멘.
0: 오직 우리가 이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만 통해서만 전달되지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북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널리 알고 하느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고 우리 삶에 대해서 모든 걸 누리게 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느님 하나뿐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해주고 싶습니다.
1: 아멘.
0: 예.
1: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꼭 알고 꼭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요. 언젠가 이 방송을 듣고 그 소망에 대한 어떤 한 점의 불씨가 일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이 시간 마이크 앞에서 모시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머저는 줄 믿으면서요.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의 여정들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3개월 차 함경도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고향 북녘 땅에 갈 그날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는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정착 이야기 오늘 그두 번째 시간 만나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여정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남과 북에서 또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을, 그 비밀한 일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잠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지금 극동방송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의 창조주,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승리의 매 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세상에. 게 느껴지는 거예요.
4: 네.
3: 아, 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제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5: 목숨을 걸고 들어야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저 부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소리로 위로의 말씀으로 하루하루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극동방송 약 5년 전 러시아에서 이 땅에 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한 형제님의 이야기 오늘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24시간 밤낮으로 방송을 송출하며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 땅에서의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은 또 다른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그 희망의 소리를 함께 하려고 해요. 20대의 청년 우리 형제님을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3: 안녕하세요.
5: 네, 김준우 형제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 중국, 러시아, 또 남한의 곳곳에 있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또 이렇게 마주하는 자리예요.
3: 네, 반갑습니다.
5: 떨리진 않으세요? 방송 처음이시죠?
3: 네, 처음이에요.
5: 네, 우리 이곳까지 오게 된 그 20여 년 동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3: 네.
5: 우리 형제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3: 아, 제 고향은 평안남도입니다.
5: 평안남도?
3: 네네.
5: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 중심부 근처에 사셨어요?

0: 네, 이제 평양이랑 이제 가장 가까운 도예요. 이제 북한에서. 그래서 뭐
1: 네.
0: 수도권이라고 뭐 얘기해도 됩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1: 북한에서는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0: 네, 그냥 이제 평안남도도 그냥 지방이긴 해요. 사실 그냥 평양만 이제 수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평양이 수도고 이제 뭐그 외의 지역은 그냥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면 평양에 오고 갈 일도 덜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0: 네, 맞아요. 뭐 견학도 가고 뭐 이제 친척 만나러 간다거나 하면 이제 뭐 평양에도 종종 들어가곤 합니다.
1: 우리 이곳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죠?
0: 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1: 그럼 북녘에서의 그 모습, 10대 때 거기서 주로 보내셨을 텐데, 10대까지. 그때 모습이 좀더 생생할 것 같아요. 우리 준우 형제님이 기억하는 북한 고향 땅의 모습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0: 네, 그 제가 생각하는 북한 땅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제가 제 고향을 상상해 보면 그냥 친구들, 친구, 부모님, 가족, 친구, 뭐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이제
1: 네.
0: 선생님들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1: 뭔가 어릴 적 추억이 녹아있는
0: 네, 맞습니다.
1: 곳이네요. 그러면 기회가 되면, 또
0: 네.
1: 교류가 되면 얼른 또 가고 싶으시겠어요?
0: 네, 맞아요.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1: 우리 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이 또 북녘 땅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잖아요.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때의 그 추억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언제쯤 어디서 들으셨던 거예요?
0: 제가 이제 해외에 나와 있을 때 이제 러시아에서 진짜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어요. 이제 거기 이제 거의 한 6년 전이긴 한데,
1: 네.
0: 제가 핸드폰이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은 안 됐어요. 인터넷이 안 됐었는데, 근데 거기에다 이제 이어폰 그 줄이 달려 있는 이어폰을 뭐라고
1: 네.
0: 하죠?
1: 줄 이어폰인데,
0: 아,
1: 북한에서
0: 줄
1: 얘기하는
0: 이어폰.
1: 레시바?
0: 레시바,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 꽂고 그냥 이제 핸드폰에 또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제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네,
1: 갑자기.
0: 갑자기 저도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연속 이제 플레이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모르는 노래가 나와서 어, 이거 내 핸드폰에 없는 노래였는데 하고 봤는데 이제 그 방송이 켜진 거예요.
1: 잘못 누르셨군요, 라디오 그 버튼을.
0: 네, 뭐 제가 잘못 눌렀는지 저는 뭐 그때 당시는 이제 몰랐습니다. 그게 왜
1: 네.
0: 켜졌는지 뭐 아마도 잘못 눌렸을 거예요. 뭐 버튼이.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 우연히 이제 극동방송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1: 근데 이게 버튼이 눌리고 주파수가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 와서는 극동방송인지,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차차 인식을 하셨던 거겠죠? 당시에는 이게 무슨 방송이지? 라고 느꼈던 건가요?
0: 아, 그게 당시에 한국말을 당연히 하니까 이제 한국 방송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제가 북한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 정권에 있을 때다 보니까 그 이제 한국 그 콘텐츠나 방송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극동방송인지는 몰랐고 그래서 어 이건 무슨 방송이지 하고 이제 듣다가 이제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이제 신앙 관련해서 나오는 걸 보고 아 어떤 이제 종교 방송이라 이러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이제 내가 그래서 그 라디오를 켜고 이제 방송 종류들 다 봤어요. 거기 뭐 KBS 방송도 나오고 다 있더라고요.
1: 네.
0: 거기 뭐 서울 방송인가 그것도 뭐 있었고 근데 내가 그때 아 이거 처음에 들었던 방송이 뭐였지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돌리면서 이제 채널을 돌리면서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극동방송이었어요. 나 그때 이제 나중에 아 이게 극동방송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6년 전쯤 러시아에서
0: 네, 맞아요.
1: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눌러주셨나 봐요.
0: 아, 저 진짜 신기합니다. 네, 그때 당시 진짜 라디오가 저는 되는 줄도 몰랐었거든요. 제 핸드폰이.
1: 아,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가.
0: 네, 그게 아 인터넷이 당연히 안 되니까 이제 뭐 라디오도 못 듣겠지 했는데 그 진짜 우연히 노래 들으면서 그 라디오가 진짜

0: 켜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 극동방송이 켜질 줄은.
1: 어떻게 딱 라디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0: 네.
1: 앱이 딱 켜졌는데 그것도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는 것도
0: 네, 좀 신기합니다.
1: 뭔가 이 휴대폰을 보급하신 분이 거기에다 맞춰도
0: 네, 아마 뭐 이전에 쓰시던 분이 혹시라도 듣고 있지 않았을까.
1: 그것도 브로커 통해서 다 이렇게 휴대폰 구하신 거겠죠?
0: 네,
1: 왜냐면
0: 그 맞아요, 맞아요. 그아그 브로커는 아니고 이제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북한에서 저희 선배들이 쓰던 휴대폰이었어요.
1: 진짜요?
0: 네.
1: 그러면 더 뭔가 감사한데요?
0: 아,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1: 선배 중에서 그거를 들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0: 그쵸, 뭐 제가 이제 장담 못하지만 뭐 우연히 뭐 켜지고 그 극동방송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는 게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1: 근데 처음에 그걸
0: 네.
1: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으려고 이렇게 채널을 돌리셨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방송이 그 방송인지 그 느낌을 어떻게 아셨어요?
0: 그 방송이 이제 제가 왜 기억에 남았냐면 저는 이제 북한 있을 때 신앙이 없었잖아요. 이제 저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런 기독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북한에서 나쁘게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뭐지? 처음에 딱 들었을 때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게
1: 세상에.
0: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내가 이제 심정이 힘들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더그 방송이 제 뭔가 기억 속에 이제 딱 아, 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1: 그 처음 들었던 게 뭔지 기억이 나세요? 대충이라도.
0: 그게 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생각을 안 나는데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이라든지 하나님이란 단어 그것밖에 솔직하게 이제 생각이 안 나긴 합니다. 그때 처음에 들었던 근데 제가 뭐 기억을 하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진짜 우연히
1: 그쵸.
0: 들었던 거라서 생각은 잘안 나는데 이제 그냥 이제 기독교 방송이었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1: 뭔가 진행자가 얘기하는 멘트였어요? 아니면 찬양도 들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맞아요. 이제 처음에 노래가 나왔다 했잖아요. 노래가 이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찬양이라는 게 알았지만 이제 그때 당시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노래인가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끝나고 이제 어떤 그 뭐, 네, 어떤 아나운서님이 이제 하시는 그
1: 멘트가
0: 멘트가
1: 있었군요.
0: 있었어요. 그 목소리도 이제 되게 부드러우셔 그 뭔가 좀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1: 뭔가 이 언어를 비교했을 때도 그 조선 말이랑 그 북한 말이랑 그리고 여기 표준어랑 비교했을 때
0: 네.
1: 그 차이도 부드럽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1: 차이로도.
0: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보통 한국 뉴스에도 이제 가끔씩 북한 뉴스가 짤막짤막하게 나오잖아요.
1: 그쵸.
0: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혁명적으로 이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는 이제 너곤너곤하고 이제 좀 자근자근한 이제 목소리가 아니고 이제 완전 혁명적으로
1: 자긋자긋.
0: 씩씩하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남한 방송을 들었을 때는 되게 살아요. 뭔가 심적으로 너곤너곤해지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근데 지금 말씨가 이게 투후 뒤에 좀 고것만 그렇지 사투리가 좀 있는 거 말고는
0: 네.
1: 되게 노곤노곤 자근자근하세요.
0: 아, 제 목소리요?
1: 노곤 잔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0: 아, 네, 저 지금 이제 일부러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이라서.
1: 그럼 북한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씩씩하게 말했었어요? 혁명적으로?
0: 네,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뭐 체제가 그렇다 보니까 좀 씩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1: 진짜요?
0: 네.
1: 상상이 안 돼요.
0: 아, 그래요? 이제 북한에서는 뭔가 좀 대중 앞에 나서야 되고, 나서야지 이제 뭐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네, 이제 뭔가, 아, 저 사람 괜찮네라는 이미지도 생기고, 뭔가 당에 좀 충실한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하니까, 좀 어떤 모임 같은 데에서는 좀 씩씩하고, 좀 혁명적으로 이제 그 웅변 같은 거를 하는 편이고, 네, 이제 뭐 한국도 뭐, 어떤 곳에서는 선언이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제 북한은 거의 다.

0: 이제 뭐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땐 씩씩하게 얘기를 해야 돼서
1: 네.
0: 그 많이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1: 아,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0: 아, 네. 그게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1: 뭔가 이렇게 채널도 아 내가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던 것도 아니었고
0: 네.
1: 노래를 듣다가 우연히 또 채널이
0: 맞아요.
1: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들려주시고 그렇게 좀 몇 번 더 들으시면서 찾으시면서 들으셨던 거잖아요.
0: 네네.
1: 그렇게 함께했던 극동방송과의 러시아에서의 그 이야기를
0: 네.
1: 저희가 오늘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돌이켜봤을 때 또 어떤 여정이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평안도가 고향인 약 5년 전쯤 이곳으로 건너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할렐루야.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은 기도응답의 기쁨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기도응답의 기쁨을 명쾌하게 선포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어떤 것을 받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 축복의 기술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고도의 영적 기술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를 모르면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임에 영적인 과학임에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의 용장으로 평생 5만 번을 응답받은 조지 뮬러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린 분이십니다. 조지 뮬러는 1,500명의 고아를 기르면서도 누구에게 돈을 청구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는 점심거리가 없다고 총무가

그에게 말하자 지금 몇 시나 되었소 하고 물었습니다. 총무는 11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가서 기다리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조지 뮬러는 곧장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이들의 점심밥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12시가 되자 어디서인지 빵 수레가 덜커덩거리며 고아원에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빵이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가 알아보니 때마침 빵 굽는 집 옆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점화되는 바람에 빵을 고스란히 꺼내어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다가 고아원이 떠올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는 일평생을 기도만 가지고 수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기도응답, 그래서 기도응답은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여정, 구원의 길에 들어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천국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생명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바로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또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요? 환경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도만큼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주위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도 움직이시는데 사람의 마음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절로부터 5장 8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개 삼촌의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침내 왕을 만나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무너집니다. 특히 금식 기도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0: 이렇게 금식하면 악한 세력,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북한의 핵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가 저희 강일교회가 속한 모든 다음 세대 지체들, 차세대 가족들의 부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9절에 나타난 기도응답의 징조는 환경이 변하면서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후 수년간 아기를 갖지 못했던 저희 교회 한 권사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나가는 길에 목양실에 들러 안수기도를 받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수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응답의 기쁨을 명쾌하게 누리시는 모든 복음의 메아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후부터는 평안북도에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로, 함경남도가 5에서 10mm로, 평안북도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부산과 목포, 제주가 20도, 개성과 대전, 광주, 여수가 19도, 평양과 춘천, 강릉과 대구가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 포항이 17도, 강계와 청진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전과 춘천이 32도, 개성과 대구, 광주가 31도, 평양이 30도로 보이고요. 목포 29도, 강릉과 여수, 포항이 28도, 신의주와 부산, 제주가 27도, 강계와 함흥, 해산이 21도, 청진이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역사하시며 오늘 복음의 여전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명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주시는 새로운 한날을 은혜로 또 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얻어진 이 경이로운 한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마음을 예배 위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힘주시는 말씀 들고 이 아침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16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십니다. 즐겁도다 이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 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0: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제 내일 볼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우리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고 또 부활을 우리가 했을 때 어떤 몸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또 내일 말씀을 깊이 한번 같이 또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야 부활이 불가능하다. 부활이 없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좀 죽은 사람들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난다고 할 때 이미 다 몸이 썩었을 텐데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겠느냐. 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어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건강하게 가질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에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떤 몸으로 오르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부활이 온다고 할 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냐, 다른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부활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뿌리는 씨가 죽어야 살아난다. 자,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지키면서 자라날 수가 없죠. 씨가 뿌려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이 결국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하면서 처음 그 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하게 이제 그 생명력을 발현하면서 이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씨와 자라나는 식물은 같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지만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난다는 면에서는 전혀 다른 불연속성 같은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원래 씨지만 자라나면 완전히 다른 형체로 탈바꿈해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 비슷하다는 거죠.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밀, 옥수수 조그만 알갱이를 뿌립니다. 근데 뿌리는데 이거는 작은 덩어리를 뿌리는 거지 이게 밀이 다 큰 다 자란 이 성인체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닌 거죠. 다 작은 것을 뿌리지만 그 작은 것 안에 장차 자랄 모든 가능성을 갖고서는 자라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각의 생명체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각 종자에게 여기 형체를 준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소마라고 해서 몸을 말합니다. 몸. 지체의 이 몸뚱아리, 각 지체의 처음 뿌릴 때는 그 처음 모습을 준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있게 될 때는 지금 있는 이 형체의 연속성,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이 생명력을 갖고 이어져 갑니다만 우리의 모습 자체는 이전에 알던 이런 썩을 육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불연속성의 모습을 갖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자,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육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사르크스인데 보통 이제 육체 그러면은 우리 썩을 육신 뭐 이렇게 해서 죄의 영향을 받기 쉬운 육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이제 몸뚱아리, 물질로 갖고 이루어진 이 중립적인 성격의 육체

육체를 말할 때 여기 육체를 말합니다. 죄에 휘둘리는 그런 죄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죄성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중립적인 성격의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다 육체가 있다는 거죠, 몸. 자, 그런데 우리의 이 몸 가운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다음에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럽니다. 자, 그 가운데 하늘에 속한 형체, 형체라는 건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모양, 형체라는 말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모양과 같은 의도인 거죠. 자, 하늘에 속한 모양도 있고 땅에 속한 모양도 있는데 각각 그 지은 것이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자, 여기 영광이라는 건 그 위엄과 피조된 이 탁월성 그리고 광채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지은 이 피조물은 각각 이 위엄과 광채와 탁월성과 밝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1절에 해외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또 별과 별 사이의 영광도 별 사이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만든 이 피조 세계의 위엄과 탁월성이 다 다르고 육체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자, 썩을 것으로 심는다라는 건 이제 씨 뿌리는 것과 비슷하게, 그죠? 우리의 몸이 영생을 부활하기 전까지는 썩을 몸이죠. 썩은 것으로 심어지고, 심고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심어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겨진 것은 썩을 것이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할 때 먼저는 우리가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육체를 갖고 심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이 일어날 때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생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가 이제 썩을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다시 일어날 때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자 욕된 것이라는 건 뭡니까? 수치스러운 것. 여러분 사람이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 처음 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부끄러워해서 가렸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우리의 몸인데 이게 나중에 부활을 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 자,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어졌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약한 것으로 심겨진 몸. 약하죠. 그런데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강력한 몸으로 살아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 우리에게 심겨진 우리가 받은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육의 몸.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게 신령한 몸. 이게 이제 영어로 spiritual body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새롭게 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자,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육의 몸이라는 건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몸인데 자, 이게 성령의 몸, spiritual body, 영의 몸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부활을 하면 우리의 몸이 이전 같지 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몸. 그리고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이 몸,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을 때는 이게 이제 어느 단계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성화,

거룩하게 되고 마지막 그리스도가 올 때는 우리가 이 땅의 죄를 다 벗어버리면서 완전히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데 그때의 이 몸이 바로 이 영의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맛보고 알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육체적인 몸이에요. 생선 한 토막을 먹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해서 여인들에게 나타났을 때 막 이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막 붙잡으려고 했더니 내 몸을 손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얼굴을 보고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라지기도. 그는 벽을 뚫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신령한 몸은 분명히 이제 육체적인,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몸인데 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 부활의 몸을 갖고 누구를 마주해야 되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하늘나라에서 마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하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내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말씀 듣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랑 말씀하지 말고 모세랑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피하죠. 또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딱 손으로 가리고 너는 내가 지나갈 때 내 등만 볼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 있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이 몸이 부활의 몸이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그분을 마주하며 살 수 있는 엄청난 몸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몸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프고 병들던 거 싹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몸,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최고로 아름다운 몸의 상태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누군지 알아요. 아유, 우리 권사님이시네. 어찌 그리 아름다울고 감동을 하는 그런 몸이 된다라는 거죠. 자,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아담 자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자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이게 생령이 됐다 할 때 이 생령은 영어로 하면 living being, living creature입니다.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그냥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아담은 그냥 숨쉬며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자,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 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건 life-giving spirit.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았다면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나도록 살아나는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자, 먼저 그러니까 이게 차례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에 먼저는 뭐가 뭐로 사느냐? 육의 사람.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지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는 우리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다가 그 다음 뭘로 사느냐? 신령한 사람으로 사는데 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건 신령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0: 자, 예수님은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여 죄 없는 몸으로 오셨었죠. 선지하신 성육신하신. 자, 무릇 48절에 흙에 속한 자들은,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유한하게 살다가 죽게 되겠지만,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하니 그리스도와 같게 되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았지만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제일 먼저 아담처럼 자연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으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만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가 되면 우리의 몸도 후련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 후련하게 변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거는 이제 내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있는 마지막 본문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형상과 영광과 몸이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 그러나 연속성을 갖고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라고 할 때 신령한 몸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단들이 신령한 몸, 그럼 영어로 스피리추얼 바디니까 이걸 그대로 영체로 바뀐다. 영체로 바뀐다라는 말이 뭐냐? 몸의 이 육체가 그냥 사라지고 영처럼 바뀐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도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영체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없고 영만 떠돌아다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것은 자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몸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몸이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 신령한 몸이라는 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몸. 여러분, 사람이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기운을 느끼며 살면 몸이 진짜 영향을 받아서 썩어 병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한계 있는 몸을 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기쁘고 감사하게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살면, 비록 이 땅에 우리가 한계를 갖고 살지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넘치는 그런 몸으로 살아가게 되죠. 거룩한 몸으로.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은 육체와 육체를 대면하면서 보지만 주님 오실 때는 아마 서로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진 않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씨앗이 밭에 뿌려져 썩어짐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자연의 이치를 부활의 신비에 비유하는 사도의 탁월한 설명을 경청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지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통해서도 익히 이해되어지는 이 부활의 신비를 오직 주의 은혜로 알게 되고 믿게 된 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은혜라는 사실 앞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약하지 않고 강할 것이며 더 이상 죄와 고통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고 행복하십시오. 6월 16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의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오늘 삐삐찐이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행복하며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오늘 내용은 해피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빨간 신호등을 만나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으로 서는 이야기, 역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하던 분이었죠. 사업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5년 전 중국에서 15억 원을 한 컵에 꿀꺽 먹어버렸습니다. 그 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뒤집으시니 오늘의 역전을 이루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갔을 때 큰 식당을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마스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일 이후에 이분은 목회자의 길을 가게도 됐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기름의 눈이 이제 완전히 실명이 되기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스마랑에 살고 있는 이분은 자카르타 병원에 이제 비행기로 긴급하게 이송이 되었고 자카르타의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다시 이 눈이 회복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 이후에 놀랍게도 그분의 눈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이전의 사진을 저는 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을 시켰는지도 실제 인물로 만나보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여기가 마지막인가 보다, 이제 더 이상의 내일이 없나 보다 라고 하는, 마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힌 것처럼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하겠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멋지게 넘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특별한 말씀이 아닐까요? 이삭의 성향을 보면요,

0: 그 삶 자체가 호들갑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깊이가 남달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역전의 삶을 사는 길임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흉년과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랄 땅에 머물게 하셨고요. 그랄 땅도 흉년의 시기를 겪지만 놀랍게도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안 된다고 할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는 됩니다. 였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지시라도 나는 그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삭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편리함, 그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역전으로 가는 길임을 알았지요. 이삭은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인지, 우물을 몇번 파고 난 이후에 아무렇지 않게 그 우물을 넘겨주고 또 파고 파고를 반복할 때 그들은 찾아옵니다. 당신이 너무 무섭다. 우리 화친을 맺어달라. 이삭 스스로는 내가 얼마나 강해져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삭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모두가 두려워할 만큼 큰 자로 만들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 큰 자다.
1: 지금까지 성한교회 장학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3장 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선용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자라나 성숙돼가는 것이죠. 세상은 내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다닐 수 있는 인내가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요? 아직도 구원받은 자의 초보에 머물고 있진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성숙된 신앙으로 서로 연합해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서울 챔버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전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탈북민 가운데 북방연구회 김 대표님은 북한의 김일성 부자의 건강과 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있을 때

극동방송을 몰래 들었고 탈북까지 했다고 하기에 극동방송 직원 채플 시간에 강사로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의 친구가 중국에서 가져온 밀수품 중에 라디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늦은 밤에 이불 속에서 이어폰을 끼고 몰래 라디오를 듣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너무 뚜렷이 잘 들렸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자신의 삶에 어떤 기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마침내 탈북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 대표님은 자신이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전파 선교사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자신도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노라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김 대표님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극동방송이 제주도의 6개의 안테나를 통한 전기료 월 3천여만 원을 비롯해 대부도의 2개 안테나, 서해 최북단 백령도 중계소, 동해 최동단 울릉도 중계소 등을 통해 북방으로 전파를 보내는데 매월 수천만 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지만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한 번 찾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비롯해 공산권 지역 곳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숨어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공로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진정한 가치를 두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배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음성 외에는 테너 이다녀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있었을 때에 예배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목회의 후배였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라, 그런 권면이 담겨 있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교회 안에서 일꾼 세우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일꾼은 영광의 면류관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지향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고 싶은데 브레이크를 잡는 겁니다. 자꾸 멈추고 정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체포당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날

밤, 목요일 날 밤에 분위기 파악을 못했던 제자들 사이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잠시 후면 체포당하시고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 속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이 다툼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을 쭉 지켜봤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저 능력이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으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꿈이었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게 되리라. 예수님이 영광의 나라에서 왕이 된다면 누가 이인자가 되느냐, 누가 크냐, 이 다툼 때문에 개국공신 중에 누가 일등공신이 될 것이냐, 누가 실세가 될 거냐, 누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될 거냐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임금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주관한다는 의미는 지배한다는 의미도 있고 권세를 부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강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섬기는 자가 되라. 27절에서 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때 당시 문화는 상석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진정으로 큰 사람인가? 섬기는 자가 크다. 나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10장, 마태복음의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셨습니다. 좀 전인 거죠. 최후의 만찬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막 서로 화를 내고 굉장한 알력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이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 보일 때 두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요즘 말로 말하면 인사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영광 중에 회복될 때에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든 비서실장이 되든 그 요직을 우리 형제들이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만 가지고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상황에 보면 어머니에게 미리 연통을 넣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핸드폰을 했었을 텐데 그때는 아마 인편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눈치를 보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올라오시라고 한 다음에 저 어머니에게도 좀 예수님 좀 찾아가 주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중에 하면 늦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가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큰 선박회사를 운영을 한 겁니다. 배들이 여러 척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수에도 배 한 척만 있어도 집안을 살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배가 여러 척 있는 겁니다. 부자입니다.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공생애로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아들들을 어쩌면 치맛바람을 통해서 떠밀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최종 선택은 하셨지만 물질적으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물심양면으로 굉장한 후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지분을 지금 확보해 놔야 된다. 지금 지분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때를 잃어버리면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이유로 베드로가 더 중요한 실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까지 모셔와서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해 후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최측근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장관 자리를 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알고 나서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도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열 명의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는 화를 내었고 마태복음에서는 분을 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면 적어도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큰 자가 되어서 권세를 부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하니까 화도 내고 분도 내고 제자들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지만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도 달랐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평화로운 것 같았지만 엄청난 물밑 경쟁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때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높은 고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높은 고지에 올라가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떤 의미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면 오히려 덕이 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연도도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 중에 뒤에 써진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주후 64년 이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다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다른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또 64년 이전부터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우리는 네로 황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내를 불을 질렀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칭찬도 받았었지만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사람을 잡아서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때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도 이슬람이나 여러 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건강하게 모범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중에 환난과 고통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로마로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사회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중직이 되고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고 순교당할 가능성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 같으면 교회 일꾼의 자격을 훨씬 더 완화시켜야 됩니다. 조건을 훨씬 더 느슨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읽어보면 오히려 예수 믿어도 감옥에 가고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순교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자격이나 조건을 훨씬 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예배소 교회에서는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1절과 2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지금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이 되면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도 읽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5절, 6절, 7절, 13절까지 집사의 기준도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오늘날 이 평화로운 시대에 오후예배 때 목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장로도 신령한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목사와 함께 치리하는 일을 합니다. 안수집사, 집사는 재정과 구제에 관한 일을 합니다.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 환난당한 자를 심방합니다. 오히려 이 평화로운 시기에 교회의 일꾼들의 조건이나 자격은 훨씬 더 완화시켰습니다. 그때는 훨씬 더 까다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아픔이 있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고자 교회가 그렇게 추구한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계급도 아닙니다. 서열도 아닙니다. 중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중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중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일에 책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나는 그 어떤 보상도 권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직분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자꾸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로 예를 들면 교회가 배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점점 그 직분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저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천제일교회에 위임 목사로 섬기면서 제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난의 면류관을 지향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영광의 면류관을 지향하고 있는가? 교회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멈춰지는 지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높으냐? 높아지면 권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어천제일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교회의 일꾼은 고난의 가시관을 지향하는 겁니다. 지향은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예요. 지향은 브레이크를 밟는 거라면 교회 일꾼들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려고 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건 멈추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고난의 가시관을 지향하는 겁니다.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도 뭐 사람도 몰라주는 거 같고 주님도 몰라주는 거 같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영광의 면류관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향점입니다. 1절과 2절에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헬라어 언어로 보면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본다, 보살핀다, 보호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그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함께 또 읽어보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보살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만이 아닙니다. 동역자는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여천제일의 모든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목양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의미는 한자적으로 보면 잡을 집의 일사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붙잡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사는 오후 예배 때도 지금 살펴보는 중에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디아코노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고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면서 그곳을 밝게 빛나게 하는 존재가 집사의 직분입니다. 초가 어둠을 밝히려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세상에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은 어떤 음식 속에 들어가든지 자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대로 있으면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이 자신이 녹고 사라지면 없는 것 같은데 짠맛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분명히 없어진 것 같은데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초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불태워야 어두운 곳이 점점점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향점이

소금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녹이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나는 녹아지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만나는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집사의 직분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은 음식을 가지고 예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사회적인 약자들은 먹을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확을 할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눕기에도 보면 이삭을 다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화와는 좀 다른 점이죠. 우리는 알뜰한 방면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일부러 그대로 두는 거예요.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들이 추수가 끝난 논이나 밭에 이삭을 마음껏 가져다가 그 어려운 때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과일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새들도 먹어야 됐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배려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구제 중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이 음식을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음식 먹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집사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수종 들어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집사만 해당되는 걸까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모든 일꾼들의 마음은 여천제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누군가에게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예배 때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영의 양식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식탁에서 우리 여천제일의 믿음의 가족들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대접하는 거죠. 우리 목자들도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누군가가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수종 들어주려고 하는 정신, 이것이 섬김의 정신이고 서비스의 정신이십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하늘나라에서 접대받을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친히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행복한 교회는 앉아서 음식을 먹는 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야 음식을 만들고 수종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정신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의 일꾼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그 섬김의 종류가 다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히페라테스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너에서 우리는 군함 속에서 노를 젓는 배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히페라테스인 거죠.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에서 조금 더 그 의미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잔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배로 비유하면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영혼 구조선입니다. 이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유람선만 되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든 여천제일의 식구들이 잔치처럼 즐거운 행복한 유람선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영혼 구조선입니다.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잠시 동안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뿐이죠. 지금 우리는 여천제일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드러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휘페레테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를 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한 달란트를 받았든 두 달란트를 받았든 다섯 달란트를 받았든 그 직분에 충성할 때 주인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휘페레테스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밖이 안 보여요. 그냥 선장이 명령하는 대로 저으라면 젓는 거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선장은 목적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선장님은 오직 주님이신 줄

0: 는 다 일을 할 때도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도 어느 순간 평생 다니는 게 아니고요. 퇴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놓아야 될 때가 다 오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그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멈춤의 때가 오는 거예요. 교회도 위임 목사도 우리 모든 한종집들도 현재로서는 은퇴가 70인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들은 1년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담임 목사를 보좌하지만 1년 연임을 당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전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다 복무기간이 있어요. 계약기간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그때가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개념은 죽을 때까지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종종 그런 고백을 쓰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70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일정 기간만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복무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지향점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끝이 아니고요. 은퇴하고서도 여전히 우리는 섬기는 자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량을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지향점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까 자꾸 지향 쪽으로 가려고 한다. 끝났다는 그게 아닙니다. 지향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이미 주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족쇄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가 아니고요. 그것이 주님의 감사하는 자발성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직분을 통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사모함을 가지람. 이 모든 직분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지는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아 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일꾼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면류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지향할 때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 중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마음, 영광의 면류관으로 갈 것이냐 고난의 면류관으로 갈 것이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섬기는 자로,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둘로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1991번, 061-684-1991 여천제일교회로 전화하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2016 전남 동부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1: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전파 선교사와 함께
0: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멀리 대구에서 첫사랑이 그리워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애 PD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특별한 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이 펼쳐지는 날인데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날, 그 고마운 사랑에 감사하는 날,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와 함께 이 복된 시간을 만들어 가주실 분 소개합니다. 이분은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이시죠? 목사님 직접 목소리 들려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쇼아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는 시간 그리고 순종과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도 멀리에서 달려왔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오늘 전남 동부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방송으로 함께하게 될 텐데요. 목사님 시작이 네. 반이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첫 시작하는 이 시간. 풍성한 열매와 헌신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 네, 이제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들어오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기도 같이 했는데요. 오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0: 아멘.
1: 결단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이 시간은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시간이고 합력해 선을 이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은 극동방송 1년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1: 네,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이 순수 복음방송을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동력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0: 아마 풍성한 간증이 있을 거고요.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1: 아멘.
0: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감동하신 여러분들 뜨거운 사랑 안고 이곳에 찾아오면 저희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0: 여러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멘입니다. 함께 오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오늘 오병이어라는 특별 계좌를 또 특별히 준비하셨던데, 네. 제목만 봐도 은혜가 돼요. 이게 뭔가요?
0: 맞아요, 맞아요. 복이 따라옵니다.
1: 네.
0: 오늘은 오병이어 헌금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독려하려고 하는데요. 한 계좌에 50만 원으로 오병이어 헌금에 성김을 요청드립니다.
1: 네.
0: 일시금으로 작정하셔서 나눠서 헌금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여의치 않는 분들은 네. 5만 원씩 10개월,
1: 10개월
0: 혹은 10만 원씩 5개월.
1: 5개월.
0: 물론 부담이 되신 분들은 반계좌 하셔도 좋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사역에 기꺼이 기쁘게 동참하는 여러분의 마음인 거죠?
1: 네.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정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매달 2만 원 헌금하시는 정기 전파 선교사도 열려져 있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요.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평소 하던 대로 전파 선교사가 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실 분들은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분해서 같이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병이어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을 것
0: 네.
1: 같아요.
0: 네.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계좌에 50만 원 하는 오병이어 헌금.
1: 아, 기적.
0: 이 내용으로 섬길 분들은 기적.
1: 기적.
0: 두 글자 주시고
1: 네.
0: 평소처럼 매달 정기헌금으로 2만 원. 이번에 전파선교사 헌금은 한 계좌에 2만 원이거든요.
1: 네.
0: 2만 원 헌금하실 분들은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목사님 오병이어 네. 목사님께서 그냥 이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고
1: 그렇죠.
0: 말씀 주셨잖아요.
1: 네.
0: 동일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1: 네.
0: 성경 속 오병이어의 한 소년 드렸던 얘기 모두 알고 계시죠?
1: 네.
0: 이스라엘의 빈 들녘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의 마음도 그랬을 건데 배도 고프고
1: 그렇죠.
0: 해는 저물어 가고 가진 것은 없고 그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전부인 뭘 드렸죠?
1: 보리떡 5개, 음흠. 물고기 2마리.
0: 네. 오병이어를 드렸어요.
1: 그렇죠. 네.
0: 물론 쉽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아이가 뭐 풍족해서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 진짜 가진 전부를 드렸잖아요.
0: 맞아요.
1: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오병이어 헌금 일시금 50만 원은 바로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찾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면 망설여지죠. 못 드리죠. 하지만 내 손을 떠나서 주님 손에 얹어지는 그 순간 이 물질 이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먹이고 살렸던
0: 아멘,
1: 것처럼
0: 아멘.
1: 오늘 드리는 이 물질은 이 땅에 수많은 낙심한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좀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네. 자, 목사님 저희들 네. 안에도 간절함이 있고요.
1: 맞습니다.
0: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또 소중한 물질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1: 네.
0: 축복기도로 출발해 볼까요?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믿음을 주셨고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위해서 일시헌금으로 50만 원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또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입을 크게 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방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기름 부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0: 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김정성 목사님의
1: 나의 소망을 이제 연주로 하는
0: 4월이 지나 5월에.
1: 4월에 맞습니다.
0: 사실은

0: 이 연주곡이 네.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힘들 때가 있잖아요.
1: 있어요. 맞아요.
0: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뭔가 형체는 잡히지 않은데 네. 마음의 고뇌와 염려로 밀려들 때
1: 네.
0: 소망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고 네. 어찌하지 싶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네. 이 곡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1: 아이고.
0: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찬양이 흘러갔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리고 목사님들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1: 네.
0: 여러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는 그 찬양 한 곡, 네. 연주곡 한 곡 때문에
1: 맞아요.
0: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1: 맞습니다.
0: 바로 극동방송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방송을 통해 흘러가는 찬양을 듣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죠.
0: 네. 그게 먼 곳의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고
1: 맞습니다.
0: 나는 그렇지 않는데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언젠가는 그런 절망의 순간,
1: 네.
0: 아픔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럴 때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룰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한 거죠.
1: 맞습니다.
0: 극동방송은 수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선가는 누군가는 방송을 통해 살아나고 있고
1: 네.
0: 회복되고 있고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방법은요?
1: 네. 두 가지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기적 또는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료 문자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기적 또는 전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는 650-38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제 우리가 10분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1: 네.
0: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1: 네. 확인을
0: 확인을 지금 문자창이 네. 제가 잘못됐는지 클릭을 해봤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1: 네.
0: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는 날입니다.
1: 네.
0: 다들 힘들죠. 사실은 물질이 풍족해서 남아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1: 맞습니다.
0: 어려운 중에도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1: 네.
0: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말 그대로 기적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기적의 역사는 성경 속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에도 드러날 수 있는데 바로 나의 작은 것을 그렇지만 나의 전부일 수 있고 소중한 것인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 더불어서 목사님
1: 네.
0: 남은 광주리가 있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삶의 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네.
0: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
1: 맞습니다.
0: 그래서 자녀 이름으로 전도 대상자 이름으로
1: 그렇죠.
0: 가족 이름으로 심어주세요.
1: 네.
0: 기적 50만 원 조금 부담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안을 해드리는데 5만 원씩 10개월,
1: 네.
0: 10만 원씩 5개월 해서 오병이어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보는데 목사님
1: 네.
0: 이렇게 잠잠히 있으니까 제가 이제 또 준비했잖아요.
1: 기대가 됩니다.
0: 자, 선착순 10분에게
1: 10분입니다.
0: 네.
1: 네.
0: 오병이어 계좌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기적이라고 들어오시면 오병이어 한 계좌 50만 원 섬기시는 건데
1: 네.
0: 뭐 정기현금으로 한 달에 2만 원씩 하는 거 꼭 그
1: 네.
0: 전파도 괜찮습니다.
1: 전파.
0: 지금부터 선착순 10분에게
1: 네.
0: 제가 또 멀리 대구에서 들고 온 선물이 있습니다.
1: 들고 오셨어요 또.
0: 네.
1: 와.
0: 유기농 올리브유 레몬즙 스틱 세트.
1: 오.
0: 이게 요즘 핫한 건강식품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이거 요즘 유명하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올리브유를 먹었습니다. 네, 올리브유 스틱을
1: 네.
0: 먹으니까
1: 네.
0: 약간 그 위에도 좋은 것 같고 또 뭐 고지혈증이나 뭐 당이나
1: 네네.
0: 다 좋대요.
1: 아, 진짜요?
0: 네, 거기에 뭐 레몬즙까지. 함께 곁들여 드시면
1: 스틱을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0: 네,
1: 수
0: 그냥
1: 있게끔
0: 그냥 빨아먹는 거죠.
1: 네네.
0: 이렇게 드시면
1: 네.
0: 독소도 빠지고 살도 빠지면서 아주 어여쁘고 저처럼 네,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 살 빠지면 제가 먹어요.
0: 네,
1: 야, 기가 막힌 10세트,
0: 선물이네요. 10세트를
1: 네.
0: 준비하고 있는데
1: 네.
0: 목사님 모든 무엇이든 하나님 일이라면
1: 네.
0: 앞서 행하는 게 좋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먼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0: 네.
1: 이거 너무 귀한 거거든요.
0: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이 어떤 분이 되실지
1: 그러니까요.
0: 기대하면서
1: 네.
0: 여러분의 참여를

0: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한 계좌 50만 원 오병희의 헌금으로 섬기실 분들은 기적.
1: 기적.
0: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납니다.
1: 네.
0: 그리고 그냥 매달 2만 원씩 정기헌금으로 전파선교사 섬길 분들은 전파.
1: 전파.
0: 네. 이렇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적하고 전파 보내시면서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주시면
0: 그럼요.
1: 너무...
0: 목사님이 자리하고 계시다는 네. 것은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1: 같이
0: 기도한다는 의미이기
1: 그리고
0: 때문에.
1: 그리고 자녀의 이름, 사랑하는 누군가 이름을 올려주세요. 오늘 이름을 많이 불러드렸으면 좋겠어요.
0: 네. 이렇게 네. 해서는 방송이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이 첫 번째 순종의 주인공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귀한 찬송을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에 네. 여러분이 찾아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샵 019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1: 9750
0: 아,
1: 샵 9750
0: 샵
1: 9750 우물정
0: 제가
1: 9750
0: 대구에서 아침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대구 번호를 큰일 날
1: 네.
0: 보냈습니다.
1: 네, 큰일 날 보냈습니다.
0: 자, 다시 정정합니다. 샵,
1: 네. 샵 9750 우물정 9750
0: 네. 네. 이쪽으로 기적 혹은 전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이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이름
1: 기도, 제목.
0: 기도 제목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10세트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선착순 10분에게 선물도 받아가고 또 복음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도 누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맛볼 수 있는 일석삼조의 시간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0: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난 일,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가장 잘한 일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기에 얼마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날 붙들어 주셨고 모든 발걸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니 이제는 주만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오늘 비법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1: 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된 일을 누군가에게 또 알려줘야 되겠죠.
0: 아멘.
1: 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믿고 따르는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0: 예, 그동안 극동방송을 사랑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특별히 전파 선교사로 섬겨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1: 네.
0: 그 감사가 오늘 더욱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복음.
0: 아멘.
1: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여러 성도님들 만나고 싶고요. 복음을 위해 함께라는 그런 감동과 소중함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지금 들어오십시오.

0: 한 걸음의 시작이 큰 성취를 이루듯이 오늘 방송을 듣는 한 사람의 헌신이 놀라운 역사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아,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예,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기적 혹은 전파. 네, 이렇게 들어오시기 바라요.
1: 네, 맞습니다.
0: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 경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희의 헌금에 믿음으로 동참하면 여러분의 삶에 또 놀라운 역사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나는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오늘 그 방법 중에 아주 보배로운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선교 사역의 주인공이 되셔서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자, 보겠습니다. 9750님, 새싹님이신데
1: 첫 번째로 기적.
0: 오, 할렐루야.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6816님, 류점순 사모님이신데
1: 아,
0: 기적. 와.
1: 장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셨네요.
0: 아멘.
1: 아유, 감사합니다.
0: 이분은 정말 저 여기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방송할 때 네. 왕 애청자님이시고 너무나
1: 역시.
0: 훌륭하신 사모님이세요. 네. 오늘 새싹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1: 그러네요.
0: 3219님.
1: 네. 안녕하세요. 남편 박희섬 그리고 딸 박서우 두 부자 심습니다. 두 영혼이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에 함께 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박희섭 박서우 그 이름을 올려드렸습니다.
0: 아,
1: 하나님
0: 아멘.
1: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0: 네. 오병이여 그 소년처럼 저의 작은 도시락 비록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보내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1: 아멘.
0: 아, 이렇게 드리는 이 기도를
1: 그러니까요.
0: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1: 맞습니다. 작은 도시락 드리는 것처럼
0: 네.
1: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네. 이 마음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여기 보시면 네. 10만 원씩 다섯 번 분납할게요.
1: 좋습니다.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네네네.
0: 50만 원이 부담이
1: 네.
0: 되잖아요. 그러면
1: 그러니까요.
0: 10만 원씩 다섯 번, 5만
1: 원씩
0: 10번. 그럼 부담도 줄이면서
1: 맞아요.
0: 오병이어의 역사와 그 축복의
1: 그러니까요.
0: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7174님.
1: 네, 오병이어 70만 한 달에 7만 원씩 10달 제가 70세입니다. 70주년 축하드립니다.
0: 네.
1: 아, 이분은 아예 오병이어로 52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을 드렸네요. 자, 아들 이기헌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쓰임 받도록 안전된 직장 주옵소서 하시면서
0: 아멘.
1: 아들
0: 아멘.
1: 이기헌 이름으로 또 기적 오병이어 함께 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70주년이니까 이분은
1: 네.
0: 7만 원씩 10달 하겠대요.
1: 와,
0: 그리고 본인이 70세.
1: 야, 극동방송 70주년.
0: 이런 센스 야. 있는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할렐루야. 0752님 문찬현 이름으로 기적
1: 문찬현.
0: 심습니다. 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소서.
1: 아멘.
0: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1: 아멘.
0: 아멘.
1: 아멘. 문찬현 이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목사님
1: 네.
0: 우리 아들입니다.
1: 네.
0: 우리 아들.
1: 맞아.
0: 네, 제가
1: 할렐루야.
0: 또 사연이 있습니다.
1: 네.
0: 사실은 이제 전남 동부를 떠나서
1: 네.
0: 대구 극동방송으로 가게 됐어요.
1: 맞아요.
0: 그곳에서 이제 아들은 군대에 갔다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코로나 학번이거든요.
1: 코로나,
0: 대학을
1: 맞아요,
0: 갔는데
1: 맞아요. 네.
0: 이게 코로나 1년 동안은 가서 그 같은 그 동기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1: 없죠.
0: 친구도 없었죠.
1: 그러니까요.
0: 진짜 어려운 때를 살았는데 이 친구가 군대에 갔다 온 거예요. 군대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1: 네.
0: 친구도 없지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1: 힘들죠.
0: 이 아들이 어느 날 엄마 나는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울증에 걸린 거죠.
1: 아이고.
0: 잠도 이루지 못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때 설마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이런 생각으로 정말 매일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 네.
0: 그때 대구에서 전파선교사 모집방송이 있었는데
1: 맞아요.
0: 제가 아들 이름으로 목사님도 그때
1: 네,
0: 오셨죠?
1: 그때 제가 있었어요.
0: 아들 이름으로 100만 원을 심었어요.
1: 맞아요, 그랬어요.
0: 심고 정말 간절함으로
1: 네.
0: 하나님의 바로 그 기적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1: 네.
0: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생각보다 빨리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어요.
1: 할렐루야.
0: 그래서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아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1: 오히려.
0: 멋진 청년으로 거듭나게
1: 야,
0: 된 거죠.
1: 할렐루야.
0: 청년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팀장도 하고
1: 네.
0: 정말 예수님을 찾는 그런 아들로 변한 거예요.
1: 오, 할렐루야.
0: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졸업반이어서
1: 네.
0: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아, 취업.
0: 그래서 오늘은
1: 네.

0: 치유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저 또한 오병이어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1: 임찬현.
0: 네. 그래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과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심었거든요.
1: 아멘입니다.
0: 자, 여러분들도 따라오세요. 네. Follow me. 할렐루야.
1: 네. 할렐루야.
0: 3570님.
1: 기적.
0: 네.
1: 너무 감사하고요.
0: 1927님.
1: 네. 사전 방송 때 오병이어 기적을 나눠서 실천 중인데 오늘 했어야 하나요? 간증이면 간증인데 헌금 후에 다음 날 두 배의 재물을 받았고 11조로 나눠 드렸습니다.
0: 할렐루야.
1: 극동 방송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 제 삶의 변화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고 사전 방송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예. 이렇게 벌써 간증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사전 방송을 했어요.
0: 그러니까 네. 헌금을 하셨는데
1: 네.
0: 다음 날 두 배로 재물을 받았대요.
1: 할렐루야.
0: 자, 그날 사전 방송에 하셨죠?
1: 네.
0: 1927님 두 배로 받으셨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적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네.
0: 네. 자,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기 때문에
1: 네, 네.
0: 자, 여기까지 소개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우리 힘차게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813님 전파. 네, 전파도 네. 가능해요. 기적뿐만 네. 아니라 2841님.
1: 네, 광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수급자여서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쁜 동서 가정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 신청합니다. 김효진, 강미래, 김희찬, 김지은입니다. 또한 오병이어 헌금도 함께. 와.
0: 할렐루야. 이분은 욕심쟁이.
1: 와, 할렐루야.
0: 아, 진짜.
1: 내년에 아들 결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희정, 이현지, 김환희, 진주를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병이어 헌금을 나누어 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와, 아멘. 2841님 전파 선교사들로 함께 하시고
0: 네.
1: 기적 오병이어로도 함께 하시고
0: 김효진, 강미래, 김희찬, 김지은 전파 선교사 하시고
1: 할렐루야.
0: 오병이어 헌금도 하셔요.
1: 네.
0: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1: 맞아, 알고 계시는
0: 예,
1: 거예요.
0: 그래서 원래 그렇잖아요.
1: 네.
0: 선교와 헌신은 하는 사람이 또 하는 거고
1: 맞아요.
0: 축복과 은혜는 누리는 자가 또 누리는 거라고
1: 맞습니다.
0: 합니다. 2841님 정말 잘하셨고요.
1: 네.
0: 이처럼 믿음으로 심는 분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1: 아멘.
0: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4420님.
1: 네, 지난주는 대구 극동방송을 위해 헌신했는데요. 오늘은 전남 동부를 위해서 카페에서도 동참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일십 백천만 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헌금하신 분께는 예수빵 예수 라떼 무료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와, 사사히
0: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예수빵이에요.
1: 아, 빵에 예수님 그림이 있네요.
0: 자, 또 이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1: 네.
0: 진상철 청년이에요.
1: 아.
0: 네, 목사님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1: 네, 맞아요.
0: 아침 방송에 문자가 온 거예요.
1: 네, 네, 네.
0: 문자가 왔는데
1: 네, 네.
0: 이분이 앱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28세의 청년이십니다.
1: 오.
0: 경기도 성남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늘 극동 방송을 켜 놓으세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뭐 불교 신자 다양하게 오겠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1: 극동방송을 카페에다가.
0: 예.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1: 그렇죠,
0: 만드시는
1: 그렇죠.
0: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1: 네.
0: 마침 우리 청년이 오늘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
1: 네.
0: 들어오셨고
1: 네.
0: 이분이 카페에서 오늘 전남 동부 방송을 틀어놓고 헌금하신 이 그 함을 열어놓은대요. 그래서 만 원 이상 헌금하신 분께 예수빵, 예수라떼 무료 이벤트를 하고 이 모아진 헌금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청년의 목소리 여러분 잠깐 만나보시죠.
1: 네?
0: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극동방송을 켜놓기만 해도
1: 그러니까.
0: 복음은 전해집니다.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복음카페를 운영하는 28살 진상철 청년입니다. 저희 카페는 주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있는데요. 다양한 손님분들이 계십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여러 종교를 믿는 손님분들, 특별히 무교이신 분들도 저희 카페에 찾아주시는데요. 최근에는 저희

0: 카페에 단골로 오시는 불교 신자 손님분이 계세요. 그 손님분이 저희 카페에서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화요일이었던 걸로 아는데 꿈을 하나 꿨다고 합니다. 갑자기 교회 간 꿈을 꿨다고 해요. 그래서 극동방송이 흐르고 있는 저희 카페에 오셔서 종교를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드렸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들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셔서 저의 조언을 듣고 실천력이 좀 강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1: 바로 이 청년,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4420님이신데
2: 아,
1: 대구 극동방송 진행할 때도 이분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본인도 하시고 네. 이렇게 카페에 모금함을 열어놓고 헌신을 해주셨는데
2: 만원 이상 헌금하신 분께
1: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 주십니다. 들으신 것처럼 네. 극동방송을 켜놓기만 했는데 매일 불교신자가 오신 거예요. 복음이 스며든 거죠.
2: 네.
1: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파고든 겁니다.
2: 방송을 통해서
1: 예. 네. 그러더니 갑자기 하루 전날 꿈을 꾸시고
2: 네.
1: 교회 가를 꿈을 꿨노라.
2: 그러니까.
1: 교회 소개해달라. 그래서 교회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대구에도 5만 원 헌금하셨어요.
2: 아, 진짜요?
1: 네. 바로 극동방송은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2: 그러니까요.
1: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2: 맞습니다.
1: 예, 1년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전도해보셨어요? 네. 평생
2: 네.
1: 영혼 구원한 일에 마음을 쏟아보셨습니까?
2: 네.
1: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극동방송이 이렇게 켜놓기만 해도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2: 그렇죠.
1: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면하지 않으셔야 돼요.
2: 네.
1: 오늘 이 오병이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적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1: 아, 오병이의 헌금을 심으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2: 네.
1: 목사님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잖아요.
2: 네, 맞아요.
1: 근데 얘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됩니다.
2: 맞습니다.
1: 여러분의 소중한 물질 방송 선교 오병이어 계좌로 흘려보내 주십시오.
2: 네.
1: 그러면 시공을 초월해 24시간 멈추지 않는 전파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리고 어느 누구인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게 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그뿐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12바구니 남은 그 축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2: 맞습니다.
1: 자녀 이름 또 기도 제목을 안고 심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물질을 네. 심어서 응답이 된다 그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심는데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2: 그렇죠.
1: 네,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심는 그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샵 019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2: 9750.
1: 네네. 목사님 샵 9750. 수정해 주세요. 제가 실수한데
2: 네,
1: 샵 9750.
2: 9750
1: 번으로 여러분 기적은 오병이요 한 계좌 50만 원인데 5만 원씩 10번,
2: 10만 원씩
1: 5번 분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평소처럼 한 계좌 2만 원 하는 전파로 전파. 들어오셔도 환영합니다.
2: 네.
1: 자, 목사님, 우리가 어디까지 소개했냐면
2: 10번까지 했고요.
1: 예.
2: 네, 네.
1: 아, 여기 소개했고 3548님
2: 네. 네. 기적 하시면서요. 반갑습니다. 장피디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려주심 감사합니다. 남편 최연호, 딸 효선, 아들 휘철, 부모 형제 영원 구원해 주시길
1: 아멘.
2: 하시면서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2: 이름 올려드리셨어요.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1: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네.
1: 최우규 아들 위해 오병이어 기적을 심습니다.
2: 네.
1: 오늘 재판이 있습니다.
2: 아이고.
1: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2: 아멘.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1: 여기까지 소개하고
2: 네.
1: 2061만 소개하고 우리
2: 네네.
1: 목사님 기도하도록 할까요?
2: 알겠습니다. 오병이어 5만 원씩 10회 드리겠습니다. 큰아들이 힘든 과정을 겪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인도하시고 배우자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실 줄 믿고 싶겠습니다.
1: 아멘.
2: 아멘. 큰아들. 아, 이름 뭐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지만
1: 네.
2: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2: 네.
1: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이
2: 네.
1: 모든 기도를 안고.
2: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남편 딸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찬현 이기현 박희섭 박서우 김효진

0: 박미래, 김미찬, 김지은, 김희정, 이현지, 김환희, 진주, 최우규, 최연호, 효선, 휘철 아버지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 이름이 기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재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12권 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남겨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날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흘러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0: 작은 것을 들여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던 성경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계좌를 통해 방송 선교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주십시오. 남은 열두 바구니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기적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크기에서 온다고 해요.
1: 네, 맞습니다.
0: 내가 이 작은 물질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으시죠? 주님은 우리의 오병이어를 기다리십니다. 방송 선교 오병이어 교자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모아 영혼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에게 넘치는 삶의 복으로 역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적 오병이어의 네. 믿음을 가지고 심고자 하는 분들 샵 975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들어오시고 평소처럼
1: 전파라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한 달에 2만 원.
0: 아, 그리고 50만 원씩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분납하셔도 괜찮아요.
1: 맞습니다.
0: 10만 원씩 5번.
1: 5번, 5만 원씩 10번.
0: 네. 이렇게 분납하시면 부담이 좀 줄어들 거예요.
1: 네.
0: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심을 수 있고 또 간절함은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왜 이 방송이 중요한 게 목사님
1: 네.
0: 여기에서 대표로 목사님이 기도하시지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1: 네, 함께
0: 네, 함께 내 자녀 그래 우리의 얘기야 내 맞아. 남편 얘기야 라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계신 곳에서 아멘하며 들으실
1: 맞습니다.
0: 거거든요.
1: 네.
0: 그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올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속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네.
0: 우리는 변함없이 믿음을 심습니다.
1: 아멘. 여러분 올려주시는 기도 제목은요 저희도 기도하고 있지만
0: 네.
1: 또 중보기도팀이 계속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사랑하는 누군가 이름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0: 예, 성경 속 기적은 구경꾼이 아닌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그 아이의 손끝에서 시작됐잖아요.
1: 네.
0: 머리로만 믿는 신앙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친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통한 영원 구원의 기적. 한 번도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면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매일 전도하고 있는 거니까
1: 맞습니다.
0: 네, 이 일에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0: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마음을 이곳에 쏟아놓으시면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시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함께 동역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이 전했다.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선교사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0: 네. 샵 9750 우물정 975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 오병이어 헌금 심어주시고요. 그리고 평소처럼 정기헌금으로 하실 분들은 전파라고 사랑하는 가족 이름, 자녀 이름,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름. 목사님 오병이어 계좌는
1: 네.
0: 50만 원이잖아요.
1: 그렇죠.
0: 부담이 될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분납도 가능한데
1: 네.
0: 가족 이름으로 심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죠. 네, 가족의 이름으로 간절함을 담아서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0: 네.
1: 네.
0: 이분은 제가 이제 컷을 하나 준비할 텐데

0: 네.
1: 연세 지긋하신 집사님이세요. 젊은 시절에 첫 아이가 죽고 두 자는 자녀를 키워내야 해서 노동 일을 하면서 일당 2,000원 받던 시절이 있었대요.
0: 옛날에.
1: 예, 그 고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지금은 한쪽 손을 이 손목
0: 아이고.
1: 있잖아요. 여기가
0: 네네.
1: 없으세요.
0: 아예.
1: 예, 그런
0: 아이고.
1: 분이신데 제가 만났죠. 찾아오셨어요. 지금은 특별한 돈벌이가 없지만 정부 생활보조금 받은 것을 쓰지 않고 계속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500만 원을 들고
0: 네.
1: 방송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목소리 잠깐만 만나보시죠.
2: 네. 다 좋지요. 뭐 나는 나쁜 거 없어요. 다 은혜스럽고 다 좋고 극동방송 때문에 사는 거죠. 예. 찬송도 따라서 부르고 잘 모르는 데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80서일에 그거 내가 자꾸 조금씩 먹어 이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앞으로 또잘 먹을게요. 그냥 뭐 극동방송 들으니까 환자들도 참 많대요. 극동방송이요. 11시에서부터 한 40분 동안에 그 사람들 한번 막그 앞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어쨌든지 살려주시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참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요. 눈물 나고 그때는 하루하루 그때는 교회도 모르고 그저 그냥 우선 살기를 애들 데리고 딸 둘이 데리고 살기를 원하고 그냥 어디든지 돈벌수 있다며 그래 하루에 2천 원씩 받고 그 일하러 댕기다가 손 울고 막 이래버렸어요. 예, 손을 이래버려가지고 그것도 그냥 좋은 병원에 갔으면 할 긴데 이 손가락 이거 못 쓰게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나이가 80서이나 돼가지고 좋은 거냐 찬송 듣고 또 목사님들 삶에 어떻게 해서 살아야 바로 살고 어떻게 해서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자신을 먼저 생각해보다 나보다 더 어려운 데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 살면 첫째는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예, 이 집사님,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이
0: 그러니까요.
1: 메시지가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네요. 이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손도 한쪽은 잃었고, 돈벌이도 없어요. 생활보조금 본인도 겨우겨우 먹고 살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 돈을 꾸깃꾸깃 모아서 500만 원을 들고 방송사에 오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본인 입고 먹는 거 뒤로하고 그대로 모아서 말 그대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두랩돈, 그 헌금을 들고 오신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리고 이분이 왜 택시 타고 오셔도 돼요.
0: 네.
1: 아주 먼 곳에 살고 계신데 버스를 갈아타고
0: 아이고.
1: 그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만 원이라도 헌금하시려고
0: 예.
1: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정말 눈물 났습니다.
0: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두랩돈의 모습이 아닐까. 어려운 중에 전부를 드린 진짜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1: 이분도 오병이어를 드린 건데 그 무리들 5천 명을 먹이는 일에 전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0: 아이고.
1: 이분의 생각에 극동방송은 꼭 있어야 한다. 그런 멘트도 있었는데.
0: 맞아요.
1: 그리고 누군가에게 극동방송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기에. 왜냐면 본인도 극동방송 없으면 안
0: 그렇죠.
1: 되니까.
0: 맞아요.
1: 이렇게 헌신하신 건데.
0: 맞아요.
1: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0: 네.
1: 우리가 전부는 드릴 수 없지만, 우리 가진 것 일부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앞으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며 기대하며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운 중에 있지만 오늘 믿음으로 드리며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시편 16편 5절에 보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과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잖아요. 나의 분깃을 지킨다는 게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1: 아멘.
0: 우리 인생을 주님 책임지시고요. 우리의 자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복음 이 하나 때문에 그 연세도 많으시고 팔도 없으신데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1: 네. 0688님께서

0: 서 전파 한 계좌 2만 원 기쁨으로 섬깁니다. 아,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네. 우리 국장님의 목소리를 대구에서 듣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복된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믿음으로 전파 선교사 드리고 심으면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크게 우리 가정과 사업에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수고 많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하시면서
1: 0688님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기쁨으로 섬깁니다. 야,
0: 네,
1: 이게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2000님.
1: 네,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 오병이어 기적 헌금 생방송 원정 출연하신 우리 대구 극동방송 장영애 PD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함께 해주셨네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쯤에서 네. 목사님 문자가 멈춰 있어요. 이럴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네. 정격도 선물을 공개합니다.
1: 할렐루야.
0: 이 선물은 네. 수아베로에서 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오. 쿨 매트 침구를 이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지금 딱 필요한 거네요.
0: 예, 쿨 매트예요.
1: 이거 세트?
0: 이제 네. 그 이거 만드신 분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1: 아,
0: 온도가 몸 온도가 낮아진대요. 네네네. 시원하대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너무 시원해서 올해 또 여름이 엄청 덥다고 하잖아요.
1: 더울 거라고 막 예상하고 있죠.
0: 예, 고가의 이 쿨 매트를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1: 이야.
0: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1: 쿨 매트 지금 딱 필요한 자, 거.
0: 자, 10세트를 네.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기적 네. 전파로 들어오신 전파. 네, 기적만 하면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전파도 포함을 시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쿨 매트
1: 네.
0: 쿨매트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쿨매트 침구고요.
1: 네.
0: 아이들 방에 또 우리 어른들도
1: 그렇죠.
0: 너무 더우면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네. 통기성도 좋고 네. 엠보로 제작이 됐대요.
1: 엠보로.
0: 예. 아마 극동방송 들으면서 이 매트 위에서 쉬면 금상첨화. 자, 지금부터 기적 전파로 들어오신 네. 열 분에게 선물 드릴
1: 네.
0: 거니까
1: 네. 네.
0: 샵 9750
1: 우물정 9750으로 기적 전파 이렇게 여러분 결정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예, 열 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0: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던 어린아이를 찾는 시간
1: 네.
0: 나의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50만 원의 오병이어 계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출이에요.
1: 네,
0: 내 맞아요. 삶에서는 지출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늘에 저축하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삶의 분명히 간증으로 드러날 거예요.
1: 그럼요. 우리 0688님께서 크게 베풀어 주시고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0: 아멘.
1: 믿음이거든요.
0: 네.
1: 믿음으로 함께 하시면 그 믿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0: 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들어와 버리셨는지 이 쿨매트가 아주 고가거든요.
1: 저도 요즘에 더워가지고요.
0: 네.
1: 쿨매트 비슷한 거를 좀 사다가 했는데 이거 있는 걸 없는 걸 달라요.
0: 그럼요.
1: 네. 근데 진짜 이거 좋은 걸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0: 네, 제가 지금 대구에서 전격 공수해 왔기 때문에 이 전남 동부에서 풀어놓을 거니까
1: 네.
0: 기적 혹은 전파로 동참하신 분 10분에게
1: 10분에게
0: 이 쿨매트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0: 이왕이면 선물도 받아가시고
1: 그렇죠.
0: 또 기적에 동참하실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잠합니다. 잠잠합니다.
1: 자. 지금 막 적고 계실 거예요. 문자 막 적고 계실
0: 그럼요.
1: 거예요.
0: 네네. 그러네요.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니까
1: 네. 벌써 들어오잖아요.
0: 1487님.
1: 전파 저희 형 이름으로 한 구자 실습니다 하셨네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형 이름도 주시면
1: 형
0: 좋을
1: 이름도
0: 것
1: 주세요.
0: 같아요. 목사님께서 또
1: 네,
0: 여러분
1: 기도해야죠.
0: 모아지면 함께 네. 뜨겁게 기도해 주실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자,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의 용기가 생명을 살립니다.
1: 네.
0: 한순간의 결단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 헌신이 오늘의 극동방송을 만들었어요. 70여 년 세월 동안에 목사님 우리는 광고 없이 방송을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70년 동안 너무나 신기하게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
1: 네.
0: 전파로 동참하시는 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오늘의 극동방송이 있는 거고
1: 그렇죠.
0: 전남 동부 극동방송의 10년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여러분 방송을 통해 영혼 살리고 치유되게 회복되는 이 능력의 역사 주인공으로 오늘 여러분이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결단과 순종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단과 순종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보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0: 후퇴에게 말씀하신 게 아주 기가 막힌 명령이 있는데요.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물린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모세는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그걸 잡았다. 원어로 보면 덥석 믿음으로 결단했더라. 그랬더니 그 뱀이 지팡이가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손을 내밀어서 어렵지만 우리 꼬리를 잡는 심정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팡이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결단과 순종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극동방송이 그런 전파 선교사분들과 함께 만들어 왔는데 그분들이 뭐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기도했겠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주신 마음에 순종하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목사님 이번에 들려드리고 싶은 한 분이 계신데 네. 소유리네가 있어요. 소유리 하림이가 지금은 이제 벌써 세월이 좀 흘러서 11살, 네. 9살인데 이 소유리 할머니가 극동방송의 애청자십니다.
0: 네.
1: 이 소유리 할머니 딸이 암이 걸렸는데 딸 항암 치료 때문에 손녀들과 지내게 됐잖아요.
0: 네, 그랬겠죠.
1: 아, 그때 이제 극동 방송 들으면서 위로받았던 얘기. 근데 이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이 손녀들한테 할 수가 없었대요.
0: 아이고.
1: 일단 김향란 권사님이라고요.
0: 네.
1: 소유리 할머니의 목소리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0: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북구 구암동에 딸하고 거의 같이 있는 김향란 권사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거는 한 4년 전쯤에 우리 딸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제가 되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주저앉아버릴 것 같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극동방송을 듣지만은 방송 선교를 항상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게 그렇게 안 쉬웠어요. 근데 딸이 아프니까 선뜻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라디오를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 딸 이름으로 손녀도 우리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이렇게 선교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 손녀가 제가 극동방송 너무 잘 듣다 보니까 항상 제 옆에 와서 극동방송 듣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치료받으러 서울에 가거나 뭐 이렇게 검사 받으러 갈 땐 제가 아이들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딸 집에 가서 잘 때는 우리 손녀가 할머니 극동방송 들으면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우리 손녀가 요즘은 또 극동방송 듣는 거를 더 좋아하네요. 저는 그래서 잠시도 극동방송을 안 켤 때가 없답니다.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고요. 큰 감동입니다. 우리 딸도 원래 극동방송을 잘 안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방송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요즘은 아주 잘 듣고 있고요. 가끔 제가 또 사연 보내는 것도 듣고 전화가 와서 엄마가 사연 보냈더라 하면서 언니하고 같이 들었다 하고 이럴 때는 제가 너무나 감사하답니다.

0: 서유리가 어린아이인데 극동방송 듣는 걸 좋아한대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딸이 암에 걸렸을 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1: 네.
0: 절망의 순간에 이 어린 소녀 소유리를 통해 소망의 씨앗을 주신 하나님. 엄마가 아프니까 아마 소유리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1: 아유.
0: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 네.
0: 소유리 아빠가 소유리가 두 살 때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데
1: 그렇지.
0: 너무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은 흘러갔고 이 소유리한테는

할머니가 엄마랑 아빠는 멀리 외국에 공부하러 갔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아. 그런 상황에 아빠도 없는데 엄마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소율이라고 하지만 몇 년 긴 세월 동안 아빠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아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짐작은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아빠가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0: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 네. 또 기도하시면서 또 품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붙으실 줄 믿습니다.
1: 아유. 그리고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도 못했대요. 아빠도 없는데 엄마까지 암에 걸렸다고 얘기하면
0: 너무 힘드니까
1: 네,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엄마가 좀 아프다 치료받으러 왔다 갔다 한다 요 정도로 지금 알려진 상태인데 아마 소율이도 뭔가 그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만지심 위로하심을 느끼지 네. 않았을까
0: 네.
1: 극동방송은 이렇게 또 어린 아이의 심령에도 찾아가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0: 굳건한 믿음으로 좀 잘 견디는 우리 소율이가 됐으면 좋겠네요.
1: 네. 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네. 목사님 헌금을 하고 또 이겨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0: 맞아요.
1: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 네. 주변 이웃들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건재하다면
0: 네.
1: 이제는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어주시기 바라요.
0: 맞습니다.
1: 기적이든 전파든 심어주시고 우리 모두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서 언젠가 나도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만날 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인생들을 살아가니까
0: 네.
1: 그럴 때는 또 그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0: 네.
1: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방송을 통해서 소율이가 위로를 받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이 위로를 받는 것처럼 누군가 또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1: 여러분은 이 정도 상황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아빠가 두 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까지 네. 말도 못해요. 그리고
0: 엄마가
1: 최근에 암에 걸려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너무 충격받을까 봐 말도 네. 못하고 이 할머니의 심정이 어떨까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이분도 극동방송 붙들고 살았대요. 그래서 손녀들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심고
0: 네.
1: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씩씩해졌고 엊그제 방송사도 놀러 왔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살짝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소율이가 들었을 수도 있다 하면서 또 권사님이 걱정스러운 전화를 저한테도 주셨고 그런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픈 사람들 극동방송을 생명줄로 여기고 하루하루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여기 보니까 6199님
0: 전파 현재 전파 선교사 하고 있지만 한 구자 더 추가하여 심겠습니다 하시면서
1: 예. 사실은 이미 전파 선교사님들이 또 하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이제 뭐 자녀 이름으로 자녀가 셋인데
0: 네.
1: 아들 이름으로 심었다면 딸이 서운해하니까
0: 그렇죠.
1: 딸들 이름으로도 그렇죠. 심으시고 남편 네. 이름으로도 네. 심으시고
0: 알고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안 했네? 또 다시 내 이름으로
1: 네, 한 계좌 더 네. 추가해 주시는 것도
0: 그러니까요.
1: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4355님
0: 네, 우리 아들 윤여길 전파 선교사 신청합니다. 진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는 20일 지방행정직 시험 준비한 대로 잘 치르고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주께서 도우실 것을
0: 네.
1: 믿습니다.
0: 아멘.
1: 저도 아들이 이제 4학년이라
0: 네.
1: 취업 진로 취업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
0: 맞아요.
1: 이런 그 문자들이 훨씬 저한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간절함이죠.
1: 네.
0: 그렇죠.
1: 네. 8137님.
0: 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전파 선교사 중단했다가 오늘 다시 한구자 핸드폰으로 신청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늘 은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1: 네.
0: 다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시네요.
1: 도전하고 싶어요.
0: 네.
1: 자 이미 전파선교사인 분들은 한 사람 꼭 찾아서 한 계좌 더 추가해 주시고 아마 중단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0: 네,
1: 최근에는
0: 맞아요.
1: 극동방송 전파선교사님들이 방송을 통해 들어오셨다가
0: 네.
1: 1년 정도면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중단된 분들 많이 계실 거니까 다시 한번 재개시켜 주시고
0: 네.
1: 그리고 오늘은 오병이어 헌금으로
0: 그렇습니다.
1: 이 전남 독부 동부 극동방송이 세임을 얻어서
0: 네.
1: 1년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오병이어 계좌는 한 계좌에 50만 원이에요.
0: 50만 원? 네.
1: 가족 이름으로 자녀 이름으로 자녀 이름들로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 자녀를 통해 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0: 네.
1: 그런 믿음으로 심었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다 내시려면 부담되니까 분납 그렇죠. 가능하죠?
0: 네. 5만 원씩 10개월에 걸쳐서 하셔도 되고요. 10만 원씩 5개월에 걸쳐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방법은 여러분이 정하시고요. 50만 원 결단하시면서 일시연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들어 응답

0: 하실 줄 믿습니다.
1: 예, 조금 전에 소율이 가정 이야기 들었는데 이분들을 살게 하는 힘은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입니다.
0: 네.
1: 누군가에겐 생명줄인 극동방송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질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극동방송 사역은 존재합니다. 아, 극동방송은 이런 생명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헌신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사실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소중한 시간, 소중한 물질을 마다하지 않고 온전히 기꺼이 헌신하신 많은 방송 가족들이 네, 있기에
0: 맞습니다.
1: 오늘의 전남동부 극동방송 그리고 70년의 극동방송이 존재합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지체치 마시고 기적 그리고
0: 기적 그리고 전파로
1: 네, 들어오시기 바라요.
0: 네.
1: 지금 목사님
0: 네,
1: 우리가 여름에 이게 고가거든요. 되게
0: 맞아,
1: 비싼 건데
0: 진짜 비싸요 요즘에.
1: 쿨매트를
0: 네,
1: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아직 지금 네 분밖에 끝나지 않았어요.
0: 그러니까요.
1: 빨리 오셔야 돼요.
0: 네.
1: 아직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10분입니다.
0: 네.
1: 여름 올 여름도 정말 무덥다고 하는데 이 쿨매트 위에서 주무시면 시원하실 거고 여름이 그냥 기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0: 네, 복음 전파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1: 네,
0: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1: 네.
0: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네요.
1: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191, 샵 9750.
0: 네,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기적 또는 전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지체치 마시고 어서 찾아오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0: 네,
1: 목사님.
0: 네, 네.
1: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0: 그렇죠.
1: 네. 이 십자가에는 사랑과 고통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생명과 죽음이 같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목사님, 복음 전하는 일은 이처럼 처절한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만큼은 될 수 없지만 기꺼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약간의 희생은 따라야 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꽃피울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내게 소중한 물질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일이기에 작은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7162님께서 드디어 기적으로 들어와 주셨네요.
0: 기적.
1: 얼마나 힘이 되는지.
0: 네.
1: 네, 이제 다섯 번째 분 네, 당첨되셨습니다.
0: 감사하고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네.
1: 네. 십자가의 사랑, 고통 같이 가는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0: 맞아요.
1: 우리 안에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조금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0: 맞습니다.
1: 작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었을 때 부활의 아침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듯이 또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런 희생도 없이 헌신도 없이
0: 맞아요.
1: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는 쉽지가 않죠.
0: 맞아요. 인생에 이루고 싶은 것은 모두 오르막이래요.
1: 네.
0: 그래서요 모든 것이 다 오르막이라서 우리가 좀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데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이래요. 그냥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1: 네,
0: 오늘 결단하면서 오르막을 좀 걷기를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것이고요. 기적하고 보내는 순간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네. 7162님 기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십자가 그 사랑 잠시 묵상하면서 감동되시는 분들 마음에 계속해서 녹화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무시하시지 마시고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 기다립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 그리고 전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뜨거운 사랑 기다립니다.
0: 네.

0: 밤 동부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병이어 계좌를 열어놓고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목사님 저는 오랜만에 이 요수 땅을 밟았잖아요.
1: 그렇죠. 오랜만이시죠.
0: 첫 걸음을 딱 내딛는데 그냥 가슴이 아려오는 거예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네. 아 이곳이 많이 침체돼 있구나 그런 마음 아픔이 제 안에 밀려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방송을 정말 듣고 계실까? 정말 듣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면 이건 정말 다들 너무 힘든 건가? 아, 그런 생각에 조금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당신의 또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해 가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네. 일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것처럼 더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 네.
0: 이 땅의 것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그럼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시면 그 축복은 헤아릴 수 없는데
1: 네.
0: 어느 날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1: 네.
0: 제가 이 말씀을 평소에 이런 방송할 때마다 늘 되뇌었던 말씀인데 너무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1: 너희에게.
0: 이 부분이에요.
1: 네.
0: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우리가 주면 그대로 끝나지 않고요.
1: 네.
0: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늘려서 우리에게 주잖아요.
1: 그렇죠.
0: 주시는 분이신데
1: 네.
0: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바로 너희에게 지금 기적을 심고 또 전파로 동역하시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바로 여러분에게
1: 네.
0: 안겨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1: 네.
0: 여러분 그 믿음의 선포를 이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믿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제가 아는 분은 딸이 교회를 떠나고 막 속을 막 썩여서요.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믿음으로 심은 거예요. 하나님 제 딸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적처럼 일시황금을 섬겨드립니다 했더니 믿음에 갑자기 사위를 만나가지고 정말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0: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힘들고 어렵고 또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믿음으로 한번 심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좀 목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저는.
1: 네. 지금 그 간증의 주인공이 이분이신데
0: 그래요.
1: 이분은 30년 동안 남편 구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세요. 그렇게 기도를
0: 위해서.
1: 30년 동안 했다는 게 목사님 말이 30년인지 아, 정말 제가 극동방송 사역 30년인데 시작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0: 계속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1: 근데 드디어 역사가 일어났는데 계기가 있어요. 몇 해 전에 빌리그리엄 집회가 서울에서 있었잖아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는데 전도 대회였단 말이에요. 그때 각 그 지사에서 전남 동부도 마찬가지 버스를 대동해서 올라갔어요.
0: 맞아요.
1: 전도 대상자를
0: 맞아요.
1: 모시고 그때 이분이 버스비 50만 원 한 버스에 50만 원이었는데
0: 한 버스에
1: 150만 원 석대 비용을 지불한
0: 와.
1: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전도대회가 끝났는데 네. 갑자기 남편이 교회 가겠노라고 그분의 목소리를
0: 와.
1: 그 간증의 역사를
0: 네.
1: 여러분도 만나보시고
0: 네.
1: 들으시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0: 그렇죠.
1: 그래 저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지
0: 돼야지.
1: 저 간증을 저분만 하는 거 아니지
0: 그렇지.
1: 이런 믿음으로 샵 9750 샵 975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모하시는
0: 맞습니다.
1: 분들은 기적
0: 네.
1: 그리고 평소처럼 한 계좌 2만 원의 전파 선교사 하실 분들은 전파라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적은 분담도 가능한 거죠?
0: 네 맞습니다. 5만 원씩 10개월도 괜찮고요. 10만 원씩 5개월도 괜찮고요. 방법은 여러분이 정하셔서요. 50만 원의 기적 오병이어 헌금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만나보시죠.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천에 살고 있는 김 집사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 동안 완고하고 강한 불신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신의 명예와 권위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을 거부해 왔습니다. 가슴이 아프나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 그저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빌그레암 기념 전도 집회에 헌금을 동참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파 선교로도 가능한 것을 믿고 기쁨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남편의 직장 문제와 자녀의 진로 문제 등 여러모로 힘들어 기도로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금한 후에 신랑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하게 하셔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으나 아주 경미하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조짐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건강으로 직접 경험하니 신랑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시인하며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주일만큼은 예배드리는 데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들 때마다 극동방송이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도 저와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정성으로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방송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만이라도 전파 선교사로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 30년 기도하셨다는데 빌리 그레이엄 집회 때 헌신으로 동참한 후에 남편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실상이 됐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고요. 남편이 뇌졸중 증상이 약간 경미하게 보였나 봐요. 그렇구나. 근데 이분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와. 그래서

0: 바로 병원으로 갔고 네. 그냥 무리 없이 지금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답니다.
1: 참. 아. 그리고 구원과 이분이, 생명 살림이 있었네.
0: 그럼 150만 원 빌리그리암 집회 때 헌신도 하시고 네. 마중물 전파 선교사 5명 이름으로 딸과 사위 딸과 남친 전도 대상자 이름으로 또 5만 원도 심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1: 그러니까요.
0: 뭐 이분만 이런 역사가 있는 건
1: 맞아요.
0: 아니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1: 네.
0: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모하고 전도 대상자가 있는 분들은 심어주시고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마음고생하며 고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으로 심어주세요.
1: 영원 구원이니까 그렇죠.
0: 네,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 속에만 나타난 역사가 아니고요.
1: 네.
0: 여러분의 삶의 실상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심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주인공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 사이에 드디어 네.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 들어왔고
1: 네.
0: 오병이어 기적을 심었습니다.
1: 입금 완료.
0: 8129님 색상님이신데요.
1: 네, 전파 보내셨고요.
0: 5734님
1: 기적 보내셨습니다. 와.
0: 예, 기적만 감사합니다. 심지 마시고
1: 거기에 네,
0: 기도 제목
1: 네.
0: 네.
1: 사랑하는 같이. 누군가 이름까지 올려 주세요.
0: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아까 그 음성에서 보면 영원 구원에 대한 사역이고 일인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랬잖아요.
0: 네.
1: 하나님 가만히
0: 그럼요.
1: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0: 아니,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1: 네.
0: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1: 네.
0: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 복시리라.
0: 아멘. 아멘.
1: 아멘.
0: 야, 얼마나 소중한 약속입니까?
1: 그러니까요.
0: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대요.
1: 네, 맞아요.
0: 이런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취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근데 선행해야 될 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1: 줄 것이요.
0: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래요. 짓고 주셔. 근데 저는 주변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많은 사람들을
1: 네.
0: 제 눈으로 목도했고 그들의 간증을 만났습니다.
1: 네.
0: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1: 그렇습니다.
0: 5155님.
1: 전파 아들 선남혁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주의 신실한 자녀 되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선남혁 이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0: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오늘은 주님이 여러분을 전파선교사로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 부름에 콜링에 여러분이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성경 말씀 보면요, 잠언 19장 17절에 갚아주시리라
0: 아멘.
1: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갚아주시리라가 원어로 보니까 예샬렘이에요. 예샬렘. 이게 샬롬하고 같은 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 갚아주시는데 샬롬을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샬롬은 회복이라는 뜻이 있고 보상이라는 뜻이 있고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보상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겁니다.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회복이 필요합니까? 오늘 신실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름 올려드렸고요. 배우자 놓고 기도합니다. 9700님 하셨는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완성하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보상하실 거예요. 갚아주십니다. 예, 샬렘. 오늘 샬롬을 선포하시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
0: 네.
1: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동참해 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시고 샬롬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샵 9750 우물정 975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모하면서 심어주시고 그리고 평소 한 계좌에 2만 원 하는 전파로 심으실 분들도 사랑하는 자녀 이름 그리고 가족 이름으로 전파라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50만 원이 부담되신 분들은 분납도 가능하는데 10만 원씩 5번 또 5만 원씩 10번 분납도 가능합니다.
1: 네.
0: 예, 믿음으로 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실제 살아있는 날은 바로 이 순간인데요. 선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도 바로 지금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늘 바뀔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기꺼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가, 전파 선교사로의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는가는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1: 네. 명령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명령은요

0: 복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너 복 줄 거야. 지금 해. 지금 순종해. 이런 명령이에요. 명령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의미고요.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 줄 것이다. 복을 내릴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니까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명령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오늘 전파 선교사를 찾는 특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손을 잡는다는 것은 연결됐다는 의미잖아요.
0: 네.
1: 극동방송은 예수님의 손과 여러분의 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심으로 나병이 치료됐고 심지어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0: 네.
1: 예수님이 내민 손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실 때 그분의 손과 이어져서 그분의 생명, 건강, 물질,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흘려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파 선교사로 동역한다는 것은 내 손이 예수님 손과 맞닿아서 그분의 능력이, 사랑이, 물질이, 복이 흘러 들어온다는 의미이면서
0: 네.
1: 또 하나는 그 누군가의 손과 예수님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꼭 들어와 주시기 바라요.
0: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그렇죠?
1: 네.
0: 너무 감사하네요.
1: 전파 아들 선남혁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0: 네.
1: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되길 기도합니다.
0: 아멘입니다.
1: 아멘.
0: 선남혁.
1: 네. 네.
0: 1045님, 장영희 PD님, 목사님 수고하시고 반갑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38살 서한나 딸 올해는 꼭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바라면서 기적 드립니다.
1: 아멘.
0: 또 태어난 지 50일 된 손자 서승한 위해서 전파 드립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며 며느리 모유 수유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 그러니까
0: 기적과 전파를 동시에
1: 이렇게 욕심을 부리셔야
0: 그러니까요.
1: 돼요. 거룩한 욕심
0: 1045님.
1: 필요합니다.
0: 이야.
1: 조금 전에 7시 시간대에도 이런 분이 계셨잖아요.
0: 맞아요.
1: 기적도 심고 전파도 심고
0: 그러니까요.
1: 본인의 축복으로 취하신 거는데
0: 맞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5734님은 전파를 심으시면서
0: 네. 공홍상 남편분이신 것 같아요.
1: 네.
0: 남편분을 구원해
1: 아멘,
0: 주세요.
1: 아멘.
0: 할렐루야.
1: 네. 네. 우리 사모님께서 또 한 번 심으셨는데 기적 큰아들 네. 이름으로 심어요. 직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승진의 기회를 주소서.
0: 아멘.
1: 오랜 세월 86년도부터 쭉 들어온 극동방송 영혼의 담비되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주셨지요.
0: 네.
1: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또 들은 분들이 전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통해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0: 네.
1: 24시간 흘러나오는 방송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0: 아멘입니다.
1: 아멘.
0: 이런 기도 제목이 간절함이거든요.
1: 네. 이분이
0: 올려드리세요.
1: 바로 그 연결하는 손의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통로 역할, 예수님과 극동방송을 연결하는 그 누군가에게 연결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1: 바로 이분도 또 큰아들 이름으로 앞서는 기적 심으셨는데 큰아들 이름으로 또 심으셨어요.
0: 아 그렇구나. 너무
1: 네.
0: 귀하십니다. 간절함이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1: 참고 고님은
0: 아, 어이구
1: 이름 모를 소녀를 위해 전파합니다.
0: 이름 모를 소녀를 위해.
1: 네.
0: 야 대단한데요. 이름을 모르는 소녀를 위해서 너무 귀합니다.
1: 1045님
0: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 조금 전에 서한나 결혼과 믿음의 가정
0: 네, 또 전파 기적 심으신 분
1: 네, 손자 서승한 위해서 전파 심었는데
0: 네.
1: 그 모든 이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0: 아멘.
1: 또 3924님
0: 기적하고 기적.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아,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고
0: 네.
1: 그분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0: 맞습니다.
1: 여러분이 손과 손을 예수님의 손과 그 누군가 절망하고 아파 있는 사람
0: 네.
1: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손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오늘 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헌신이 그 누군가가 예수님과 손이 맞닿을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나서

0: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전파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적으로 전파로 함께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혁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 선남혁 신실한 자녀가 되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딸 서한나, 손자 서승한, 또 며느리의 걸었던 모유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심습니다. 공홍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상황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로와 앞으로 나아갈 인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하나님께서는 당신 사역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돌들러도 일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근데 간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간증을 또 기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샵 975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 심으시고, 그리고 전파로 한 계좌 2만 원씩 하는 정기 헌금으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은 목사님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선택했어요. 광고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1분 1초라도 복음 아닌 것을 내보낼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경영 방식을 선택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는 여러분이 계셔야만이 이 방송이 24시간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1: 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이 방송이 움직이고요. 또 더 힘있게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습니다.
0: 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후원자가 아닙니다. 극동방송의 바로 선교사님들이세요.
1: 네, 맞아요.
0: 하나님의 은혜로 반년의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 6월이잖아요. 반년을 네. 살아왔어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반년의 남은 시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소서라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병이어 헌금을 심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아,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 오늘 하나님 마음 주실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체질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십니다. 사실 우린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먼지뿐인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놀라운 사역에 쓰임 받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일하게 하신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요. 어떤 것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0: 네.
1: 끼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이면 더 좋을 아멘.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지뿐인 우리를 정말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3892님이 전파라고 새싹님 들어오시면서
1: 네.
0: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이 믿음.
0: 네.
1: 너무
0: 그럼요,
1: 귀합니다.
0: 그럼요. 그럼요. 네. 맡기시면

0: 주가 이루십니다.
1: 아멘입니다.
0: 목사님, 우리 이제 방송 시간이 30여 분 남았어요.
1: 아, 그러네요.
0: 이제 30여 분 동안 네. 기적이든 전파든 들어오신 분에게
1: 네.
0: 비장의 선물, 마지막 선물을 쏩니다.
1: 근데 마지막 선물이군요.
0: 어떤 선물이냐면 네. 라뽀엘이라고 라뽀엘. 천연 화장품.
1: 네네네.
0: 우리 지역에 이 전남 동부 순천행과 이호수에서 사업을 하시는 라뽀엘 대표님이 계세요.
1: 오.
0: 주를 위한 일이라면
1: 네.
0: 정말 헌신에 헌신을 하신 분이신데 라뽀엘에서 여러분의 귀한 동역을 바라면서 그 시카 그림이라고요.
1: 시카 그림?
0: 시카 S앰플. 에센스 앰플. 엄청 좋아요.
1: 벌써 시카가
0: 네.
1: 되게 중요한.
0: 그렇죠. 시카. 많이 들어보셨죠.
1: 네, 많이 들어본.
0: 네. 그게 네. 고가의 시카 그림을.
1: 앰플.
0: 앰플을.
1: 시카
0: 그림이
1: 비싸잖아요.
0: 아니고 시카 앰플. 에센스. 선물로 드립니다.
1: 에센스.
0: 지금부터 30여 분 동안 들어온 모든 분에게 드립니다.
1: 30여 분?
0: 네. 와. 많이 들어오시고 선물도 다. 아, 모든 분 하면 안 되나? 선착순 20분에게.
1: 아, 20,
0: 선착순 20분? 20분에게
1: 네네네.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분. 와.
0: 시카 그림. 들어오신 분들 전파든 오병이어 기적이든 환영합니다.
1: 네. 이거 누가 연예인들이 쓰는 그런
0: 바로 그거예요.
1: 네,
0: 네.
1: 들어봤어요.
0: 그 아이돌 가수들이 썼다는
1: 그러니까요.
0: 시카 앰플. 아 이게 천연 화장품이고
1: 네.
0: 우리의
1: 천연
0: 네 건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환경을 네. 생각해서 만든 소중한 선물이 되실 건데.
1: 네.
0: 이 또 이 라포엘 대표님이 워낙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분이시거든요. 어려운 이웃도 많이 챙기고 그 사모님들 개척교회 사모님들도 많이 챙기시고
1: 아,
0: 그렇게 귀하게 섬기시는 분이신데
1: 네.
0: 오늘 전남 동부 극동 방송에 선교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시카 앰플을 선물로 앰플. 내놓으셨거든요. 지금부터
1: 귀하십니다.
0: 선착순 20분에게 저희
1: 20분입니다.
0: 떠나기 전에
1: 네, 네, 네.
0: 그 정도는 들어오시겠죠?
1: 아, 20분 정도
0: 네.
1: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네. 해서는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의 1년의 사역이
1: 네.
0: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1: 어.
0: 저는 떠나면 끝나지만
1: 네.
0: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지사장님과 저희 직원들은 어떡하죠?
1: 네.
0: 제가 전남 동부에서 사역할 때는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정말 뜨겁게 뜨겁게 찾아오셨는데
1: 네.
0: 이곳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어요.
1: 네.
0: 다시 돌아와서 그 첫사랑이 그리워서 이 전남 동부 극동방송이 어렵다고 하길래 제가 저희 그저 아침 방송하는데 다 지켜놓고 이곳에 왔잖아요.
1: 네.
0: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저도 멀리 대구에서 이렇게 와서 방송 선교 사역에 힘을 쏟고 있으니까
1: 네.
0: 여러분들도 오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제 만나볼 분의 그 간증이 있는데
1: 네.
0: 이분이 헌금을 드렸더니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그 간증을 만나시면서
1: 네.
0: 그래 저 사람의 복이 내 복이 될 거야라는
1: 그렇죠.
0: 믿음으로
1: 네.
0: 같이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심는 방법 알려주시고 오늘 전화번호도 한 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요. 기적 오병이어 기적 일시환금 50만 원 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적 남겨주시고요. 또 매월 2만 원으로 정기 후원 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요 061-650-3800 650-38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병이어 일시금 50만 원이 부담되신 분들은 10만 원씩 5개월 5만 원씩 10개월
1: 그렇습니다.
0: 분납도 가능합니다.
1: 네.
0: 지금 이분의 간증을 들으시고
1: 네.
0: 여러분들도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은 지체치 마시고 바로 들어오세요.
1: 선물도
0: 들어오는
1: 있으니까요.
0: 순간부터 네. 시카 앰플도 이건 뭐 이 정도로 선물 받아가시면
1: 네.
0: 전파하신 분들은 거의 반 이상은 가져가시는 거니까
1: 그렇죠.
0: 네,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작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이제 전파 선교사 목사님 통해서 막 이제 합시다 자 한번 진짜 해봐라 하고 그 마음에 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망설이지 말고 해보자 이 말씀에 저는 마음이 많이 동요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회사에서 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좀 많이 줄었을 때였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저희 신랑은 아직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믿지는 않고 있지만 아 이게 저한테는 회사 그리고 가족이 기도 제목으로서 막 마음에 요동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차를 잠깐 세워놓고 딱 전파 선교사 신청을 저희 자녀 둘 이름 그리고 신랑 이름.

0: 그리고 회사 이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신랑으로 사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녀들의 세례였어요. 그게 혹시나 신랑이 반대를 하면 어떡하나 생각으로 기도를 계속 했었고, 또 회사의 수주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저는 지금 벌써 자녀 두 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 수주는 일어나서 넘치고 있고, 이게
1: 할렐루야.
0: 돌이켜보니까 완전 아멘이 외쳐지는 그 전파 선교사 때문이었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 작은 만원 하나 심었는 게 하나님께서는 만원이 아니라 진짜 뭐라 표현해야 되나, 그 배도 아니에요. 진짜 넘치게 그걸 부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냥 만원 하나만 보신 게 아니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진짜 일해주시고 계시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맛집도 너무 맛있으니까 소개를 해주고, 또 경험이 진짜 해봤으니까 나 이랬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전파 선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해보라, 해보고 나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테니, 좀 믿으면서 전파 선교사를 꼭 해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2: 예, 먼저 맛본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3: 그러니까요.
2: 방송에서 한번 해봐라라는 한번 목사님 해봐라. 말씀을 들었대요. 아마 네. 김정수 목사님 메시지였는지 몰라요. 네. 그랬는데 당시 회사 수주가 많이 줄었고 어려운 때였대요. 믿지 않는 남편 또 기도 제목이었고. 근데 자녀들 남편 회사 이름으로 그때 심었는데
3: 네.
2: 아주 수주가 너무 천한대요.
3: 와, 할렐루야.
2: 예,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근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자녀들도 세례를 다 받았어.
3: 자녀 세례, 와. 이야. 축복은 다 누렸네요.
2: 다 누렸죠. 적은 만 원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배도 아니고 정말 넘치게 부어주셨대요.
3: 네.
2: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구나라는 중심을. 생각도 느꼈고 또 맛집도 맛있어서 소개하는 것처럼
3: 그렇죠.
2: 이 전파 선교사도 복을 누리는 거 이분이 경험해 보니까
3: 그러니까.
2: 이렇게 소개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 아까 그랬잖아요. 경험한 사람은 안다.
2: 아, 참 이분의 메시지가 네. 사실 저희보다 더 힘 있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아니 수주가 넘치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회사 수주가 많이 줄었는데 전파 선교사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수주를 늘려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네. 전파 선교사로 네. 하나님 역사하신 거네. 완전 아멘이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 네.
3: 완전 아멘.
2: 아멘 아멘.
3: 여러분도 완전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2: 아, 할렐루야. 네. 7274님이 봉급대가 아니라 7만 원씩 10달러 70만 원 했는데 네. 신용카드 빼서 70만 원 입금 완료했습니다. 할렐루야.
3: 와 대단하시네요.
2: 저한테도 한 마리 주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3: 아, 할렐루야.
2: 동부극동방송 아멘,
3: 아멘 할렐루야.
2: 할렐루야.
3: 아니 10달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냥 70만 원.
2: 야,
3: 이 믿음이거든요.
2: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3: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2: 네.
3: 아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2: 3223님도 기적.
3: 와 할렐루야.
2: 네. 0522님도 새싹님이신데
3: 네 새싹이네요.
2: 기적
3: 하셨고요.
2: 이분들은 야.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3: 그러니까요.
2: 얼마나 큰 기적을
3: 맞아요.
2: 바라면서 심었을까요?
3: 정말 우리 방금 들은 곽현정 집사님처럼 간증이 막 넘쳐났습니다.
2: 아멘 아멘.
3: 네.
2: 지금 선물 받을 분들
3: 네.
2: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3: 다섯 분
2: 0894님
3: 네 전파 김상빈 김선주 김두종 손주 지한 치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파 선교사를 하다가 쉬고 있었네요 하셨습니다.
2: 네 이제 다시 들어오신
3: 다시,
2: 거죠?
3: 다시.
2: 잘하셨습니다.
3: 할렐루야.
2: 자,
3: 그 이름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아멘.
3: 네.
2: 쉬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다시 시작하셔야
3: 다시,
2: 돼요.
3: 맞습니다.
2: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작년에 네. 전파로 동참하신 분들은
3: 네.
2: 아마 중단되셨을걸요.
3: 아 그렇죠.
2: 다시 한번 시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3: 네.
2: 그리고 지금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1년 사역을 두고
3: 네.
2: 사실은 걱정스러워서 오병이어 계좌를 믿음으로 저희도

0: 극동방송도 준비했거든요.
1: 그렇죠.
0: 이 오병이어 계좌로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1년 사역이 힘들겠구나 싶어서 네. 이 오병이어 기도하면서 계좌를 준비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병이어 헌금을 준비할 때는 네. 1년 사역이 극동방송이 잘 펼쳐지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우리 시간은 20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1: 그러네요.
0: 이 시간에 선물도 20명은 받아가셔야 되는데
1: 맞습니다.
0: 기적 들어오시고 네. 그리고 전파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라포엘 앰플과 또 에센스 음흠.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세트는 아니고요, 목사님.
1: 아, 그런가? 따로
0: 앰플인데,
1: 따로? 앰플인데
0: 하나예요, 하나.
1: 하나.
0: 근데 아마 여러분이 정말 평소보다 훨씬 아름다워지실 겁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0: 선물도 받아가시고 네.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서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은요, 조금 전에 응답의 역사가 많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분은 우리를 향해 정말 큰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줄 수 없는 것이 없고
1: 맞습니다.
0: 답을 주지 못할 것이 없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1: 네.
0: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 아멘.
0: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앞길, 믿음,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하는데
1: 맞습니다.
0: 믿음으로 심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아까 이름 올려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이름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그 이름을 좀 많이 불러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올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지금 올려드린 그 이름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요.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0: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아멘.
0: 우리의 자녀 이름으로 심었든 전도 대상자 이름으로 심었든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심었든 그 심은 기본적인 씨앗이
1: 네.
0: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1: 아멘.
0: 예, 누군가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라요.
1: 네.
0: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준다고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예, 사실은 이 방송이요 여러분을 살리고 있고 누군가를 또 살리고 있지만 또 북한에도 전파가 가서요 정말 우리의 동포들 죽어가는 지하교회에서 이 방송을 듣고 회복되고 있거든요. 이만한 선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 살아야 되고요,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되고요, 어딘가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극동 방송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파로 함께해 주시고 기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 극동 방송이 더 힘있게 방송할 수 있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또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고 또 지금도 죽어가는 누군가가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샵 9750 우물정 975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심어주시고 또 정기헌금으로 전파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물질은 귀한 것이죠.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생활비도 부족한 사람도 많은데
1: 네.
0: 어떻게 헌금을 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고 넘쳐서 하는 일은 많지가 않아요.
1: 네.
0: 대부분 어렵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법칙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심는 겁니다. 나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의 미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건데 하나님은 내 것을 드렸을 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1: 네.
0: 근데 내 것을 아낌없이 드렸을 때 그분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 맞습니다. 책임과 순종은 우리 것이고요.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코넬리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0: 아멘.
1: 여러분 우리 한번 책임져 봅시다.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0: 목사님 저는 최근에
1: 네.
0: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1: 아.
0: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이게 치료될 수 있을까
1: 네.
0: 굉장히 염려하면서 고뇌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1: 네.
0: 그때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1: 아멘.
0: 지금까지 걸어온 너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1: 아멘.
0: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1: 하나님이
0: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1: 네.
0: 저는

0: 이때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귀가 좋지 않았을 때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저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치료하기 시작하셨고 아멘. 그 능력의 역사가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기꺼이 심고 차고 넘치는 은혜, 오병이어의 기적, 열두강주의 남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네. 함께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합 9750, 우물정 975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 심어주시고요. 그리고 전파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전화는 061-650-3800, 650-3800으로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윌리엄 캐리가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대하십시오.
0: 네. 6167님께서
1: 와 전파 현재 10년차 전파 선교 사역 중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고향 어치교회 퇴임하심 김재범 목사님 사모님 박옥회 두 분 위해 한 구자 헌신합니다. 퇴임 후 사모님께서 희귀한 암 진단 후 항암 중에 계십니다. 평생 사역하신 사모님 항암 잘 견딜 수 있게 힘주셔서 암세포가 주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제거되어 남은 인생도 주님을 위해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셨습니다.
0: 네.
1: 아유 고향교회 퇴임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심으셨네요.
0: 네 감사합니다. 순천 금당 중앙교회 김용한, 양희엽, 김용배, 하명자, 김성엽, 마종환, 이주영, 노경섭, 장상희, 이세욱, 김병수, 최종숙, 정수희, 김성진, 와. 구민정, 김은정, 범희팔, 이선임, 문동환, 10만원씩 5개월 하시겠다고요. 오병이어 기적 심어주셨습니다.
1: 네, 아마 구역이라 그래야 되나요? 순원들을 위한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기적을 심으신 것 같아요. 너무 귀하십니다. 0522님 축복합니다.
0: 네, 4420님이 복음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1: 진상철
0: 소식을
1: 청년.
0: 진상철 청년께서 사장님께서 네. 소식을 네. 전해주셨습니다.
1: 네, PD님 목사님 조금 전에 어느 여고생이 저희 카페 오더니 3만 원을 헌금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스티 한 잔을 주문하길래 제가 계산을 안 받고 예수빵 4개까지 챙겨주었습니다. 2개는 친구 먹고 2개는 반 친구들 나눠주라고 챙겨줬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복음화 율이 낮은 제주 땅에 복음을 전하러 단기 선교를 갑니다. 준비하는 모든 순서들을 위해 동참하는 청년들,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시네요. 우리 청년은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네요.
0: 여고생이 네. 그 카페에 3만 원 헌금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이분은 카페에서 네.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위해서 모금함을 열어놓고
1: 그렇죠.
0: 아 여러분이 그냥 헌금에 넣으시면 네. 카페에 예수빵이나 예수라떼 그냥 선물로 주신대요.
1: 그러니까요.
0: 이분들은 더 많은 걸 얻어가시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이렇게 우리 지역도 아닌데 경기도 성남에서도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외면하신다면 이건 조금은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을 네. 품으셔야 될 것 같아요.
1: 성남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여고생이 3만 원을 헌금했어요.
0: 그럼요,
1: 지금
0: 그럼요.
1: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오게 될 겁니다. 저 3만 원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이름도 모르는 전남 극동방송도 모르는 이 여고생의 헌신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간은 12분 남겨놓고 있는데
1: 네.
0: 마지막 곡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10여 분도 남지 않았어요.
1: 그렇죠.
0: 근데 선물은 많이 남았거든요. 네, 앰플, 에센스 시카 앰플 네. 받고 싶으신 분 지금 들어오시면 선물도 받으시고
1: 맞습니다.
0: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고 한 그루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 있고요.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0: 전파 선교사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샵 019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모하면서 기적이라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작아지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질없이 허무하고 두려움이 흔들릴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영혼들이, 백만의 영혼들이 이런 은혜와 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 통로 역할은 누군가가 해주셔야 하거든요.
1: 맞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0: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어요.
1: 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이제 멸하셔야 되는데 그 멸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했다. 벌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22장 30절 31절에 나와요.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벌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한 사람이 막았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이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지금 찾고 계십니다.
2: 우리가 왜 국내외 선교를 왜 합니까? 우리가 왜 극동방송을 통해 방송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왜 구제하고 합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역, 그 사람, 그 공동체, 거기에다가 더욱더 영적인 일에 흘러보냄이 있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떤 이들은 받아서 술 먹고 여러분 그래도 줘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똑같은 그 재원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곳,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분, 그곳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주는 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낌없이 도와주고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0: 김진우 목사님의 목소리였는데 아... 사랑보다 행복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사랑할 때 기쁨이 샘솟고 사랑을 줄 때 감동이 밀려오죠.
1: 네.
0: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1: 맞습니다.
0: 사랑을 주는 이가 있어 감사하고 사랑을 받지 않을 만큼 또 사랑이 필요치 않는 사람도 없으니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송을 통해 흘려보내는 복된 날,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 사랑의 주인공, 충분해서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눠주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란 그분의 은혜를 받으려고 팔을 뻗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오늘 팔을 한번 뻗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름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손을 뻗으십시오.
0: 네. 네. 5250님.
1: 아, 손을 뻗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여 년 전부터 전파 선교사입니다. 몇 년 전 가정과 개인의 어려움에 힘겨워 극동방송 중보기도 요청 문자에 기도 제목을 썼어요. 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가정은 회복되었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보수공사로 물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극동방송 듣다 보니 마음에 감동이 되어 조금이나마 헌금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50만 원 보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5250님. 아이고.
0: 목사님, 이분은 네. 교회 보수공사 물질인데도
1: 그러니까.
0: 이렇게 흘려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1: 하나님 마음 주신 거잖아요.
0: 아마 네. 30배, 60배, 100배 예, 복이 이 아멘입니다. 교회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1: 아마 보수공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0: 네. 출근길에 또, 많이 듣던 목소리가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전 행복한 교회 강밀가 집사입니다. 집사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마음이 너무 뭉클해집니다. 큰아들 장성민 요수에서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0: 찾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들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로 조금이나마 하겠습니다.
1: 네.
0: 네.
1: 이름을 올려드렸어요. 정성민 기억하시고요. 취업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네.
0: 반가워요, 집사님. 아, 7162님.
1: 반가워 주시니까 좋네요. 7162님, 오랫동안 가족 복음화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신실하게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0: 하셨어요.
1: 아멘. 네. 네. 이제 저희는 곧 물러갈 거거든요.
2: 네.
1: 혹시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2: 그러니까요.
1: 마지막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저도 떠나는 발걸음이 좀 더 가볍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상이라 사랑의 손길을 통해 증거 증명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일에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1: 오병이어가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한 끼 식사에 불과했지만
2: 네.
1: 주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 무리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예물을 오병이어 계좌를 통해 주님 손에 맡겨보십시오.
2: 네.
1: 전파를 타고 흘러가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또 남은 12바구니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2: 아멘입니다.
1: 시합 975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 3839님 기적
2: 오, 할렐루야.
1: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에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은
2: 맞아.
1: 저희 떠나기 전에 해주세요. 좀 가볍게 대구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2: 손 많이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1: 네. 여러분 듣고 계시다면 기적으로 이게 분답 가능하니까
2: 그렇죠.
1: 조금 전에 이분처럼 0522님처럼 10만 원씩 5개월,
2: 5개월.
1: 5만 원씩 10개월 분답도 가능하고요.
2: 네.
1: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꼭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떠날 겁니다.
2: 네.
1: 마지막 기적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실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1: 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안드레가 가져온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였습니다.
2: 네.
1: 우리가 오병이어 계좌로 심는 작은 정성은 24시간 전파를 타고 수만 명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될 것입니다.
2: 아멘.
1: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2: 네.
1: 시합 9750번으로 와 7376님 할렐루야.
2: 와 안녕하세요. 날마다 극동방송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습니다. 두 아들 위해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2: 아멘.
1: 네.
2: 두 아들 위해서
1: 오병이어 두 계좌를 심으셨습니다.
2: 와 할렐루야.
1: 너무나 감사합니다.
2: 멋지십니다.
1: 제 발걸음이 조금 가벼울 것 같네요. 네 이제 목사님 우리 네.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네. 인사해 주시죠.
2: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되거든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이 있을 거예요. 결단하셔서 순종하셔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네, 김정성 목사님이셨고요.
2: 네.
1: 자, 마지막 저 한 말씀 전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그 헌신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 가슴에 꼭 감동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네. 샵 9750 기적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2: 아멘.
1: 저 물러갈게요.
2: 네.
1: 함께 사랑 쏟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겠습니다.
2: 네.
1: 오, 장영희 피디님 가시더라도 우리 신우 그 이름 불러주세요.
2: 기적.
1: 김수선, 김경선, 김헌선, 김주선, 김선희, 김현숙, 김현영, 김현주, 김의입니다.
2: 신우 이름들.
1: 마지막
2: 와.
1: 기적을 심어주셨네요.
2: 그 이름도 올려드렸습니다.
1: 네.
2: 축복합니다.
1: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목사님 감사합니다.
2: 네.
1: 지금까지 저는 장영회였습니다.
2: 네, 시작은 김정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남동부 극동방송 2026년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전파선교사와 함께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이 시간 사랑의 드란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이진아입니다. 오전 7시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복음의 릴레이 그 3부 바통을 이어서 저희 세 사람이 달릴 건데요. 저는 매일 이 시간 사랑의 드란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이진아고요.
1: 네, 저도 이 귀한 축복의 대열에 함께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 찾아뵙고 있죠. 오 해피데이 북방사역구 김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돼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수 예수인교회 박정호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어서
1: 반갑습니다.
0: 오세요.
1: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서
0: 감사합니다.
1: 오십시오.
0: 네. 여러분 이진아, 김상균, 박정호 목사님 세 명이 달리는 거 아니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달릴 겁니다. 복음의 릴레이, 복음의 계주 여러분 함께해 주실 거죠?
1: 네.
0: 함께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1: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심으시는 겁니다. 이 방송은 하나님의 방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헌신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문자 샵 9750번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매달 이 방송 1분, 2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방송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보내는 이 방송을 듣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매달 한 구좌 2만 원으로 1분, 2분 책임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한 구좌 1분이 저희가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매달 2만 원만 방송 1분만 헌신해 주세요라는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일시연금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께 요청을 드렸는데 목사님 저희가 극동방송에 네. 올해 창사 70년이 됐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지 않으셨으면 이 70년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2: 7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고백했던 것처럼 70.